0: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어제 퀴즈로 내어드린 초성 퀴즈의 정답이었는데요. 첫 단어가 솔직히잖아요. 그 솔직히 어려웠어요. 이걸 그 저도 쳐다보는데 뭐지? 시옷, 지읒, 히읗, 미음, 히읗, 기역, 미음, 이응, 기읒, 기역, 디귿, 리을.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 이응, 이응, 왔어. 예. 그, 결국 저는 혼자서 못 찾았어요. 아무튼, 스킨케어 받으실 분 중에서 2923님. 너무 맞추고 싶어서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고 머리도 열심히 굴렸더니 더 더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괴롭혀드릴 마음은 아니었는데. 중학교 아들 기말고사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초성 퀴즈라고. 내일부터 휴가 가는데 그냥 가까운 바닷가로 가요 라고. 오늘 맞아요. 오늘 또 연휴를 맞아서 휴가 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0736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총 10분이 스킨케어라서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기억 선물 3종 세트, 고체 탈취제, 종합 간장 세트, 비건 아로마 오일의 주인공 한참을 고민하다가 떠올랐습니다. 7098님, 데이식스는 항상 들으면 분위기가 업되고 설레서 좋아요. 그래서 좀 다운될 때마다 일부러 찾아듣는 그런 밴드이기도 합니다. 마치기 숙제 완료해서 뿌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매주 이어지고 있으니까 초성 퀴즈는 너무 낙심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 네, 소녀 강태공, 우리 김세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고요. 늘 그랬듯이 우리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생각날 때 망설이지 말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 있을 때 하트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맞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아이고.
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7: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6: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8: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7: 좋다.
6: 두루두루 누리라고.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들으신 곡은 듀란 듀란이 지난 4월에 발매한 신곡이었어요. Free to Love. 오늘 최희원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인데, 야 이게 듀란 듀란 이 나일 로저스가 피처링한 곡인데요. 거의 한 40년 전에 Notorious라는 곡 발매할 때 프로듀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진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런 멋진 곡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멋지네요. 우리 형님들 건강하십시오. 네. 남편한테 나 요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자기 예전이랑 똑같아 그러길래 속으로 아싸 했더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예전에도 나이 들어 보였단 얘긴가? 그래서 또 살짝 욱했어요. 아 모든 게 너무 예민한 요즘입니다. 2566님 아, 남편이 좋은 뜻으로 한 얘긴데 뭐 그걸 또 억지로 예전부터 내가 노안이었다고? 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해주는 남편 흔하지 않습니다. 자 1224님이 요즘에 아주 푹 빠져 계신 BTS 정국의 솔로 Please Don't Change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지금 바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수미님이 코르티스의 Joyride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자, 두 곡 이어드립니다.

네, 콜티스의 조이 라이드. 건호야, 아줌마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라고 팬심으로 신청하신 조이 라이드였습니다. 어제 아들이 첫 월급 턱을 쏜다고 갈비집에 데려갔는데요, 많이 못 먹었어요. 제가 진짜 갈비를 좋아하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아들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휴, 이게 참 K어머니. 아, 이럴 때 또 많이 잘 드셔야 아들이 힘이 나죠. 아들 돈, 아휴, 그거 생각하셔서 그냥 3인분은 너끈히 먹을 수 있는데 못 드셨구나. 다음번엔 꼭 그러지 마시고. 예. 2834님, 2422님은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셨대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근데 도로주행이 남았는데 제가 심각한 길치거렁요. 코스대로 안 가고 또 엉뚱하게 갈까봐 벌써 걱정 한가득입니다. 아, 미리 그 하실 곳을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외우셔야죠. 예, 지도를 지도라도 놓고서. 그럼 미리 모르나? 도로주행 하는 어디로, 어디에서 도로주행 시험 보시는지. 예, 여기도 깔끔하게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좋은 소식 그러면 또 전해주세요. 얼마 전에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동네 뒷산으로 올랐는데요, 얼굴 근처에서 벌레들이 자꾸 잉잉거려서 참을인자를 100번 그리면서 산을 탔어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짜증났던 마음이 좀 내려앉더라고요 하면서 2669님이 신청하신 지소쿠리 클럽의 그린 맹고, 그린 망고 준비했는데, 보컬 맡으신 분 이름이 지소쿠리예요. 이름이 본명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칭 캠핑 락 피싱 팝의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PR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지소쿠리 클럽입니다. 그린 망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지난달 자동차 업계가 수출과 국내 판매 또 생산까지 모두 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동차 수출액이 약 67억 달러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이끌어왔는데 특히 친환경차 수출은 처음으로 월 10만 대를 넘어섰고 수출액도 29억 달러를 기록했대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6만 대, 생산량은 약 39만 대로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침 가족들 대개 수험생들 다 있는 가족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이래요. 앞으로 125일 남았습니다. 네, 2027학년도 수능부터 시험 감독관들의 근무 환경이 일부 개선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감독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근무하면서 피곤함을 호소해왔는데 시험실마다 키높이 의자를 추가로 마련해 그렇게 부담을 줄일 계획이래요. 아, 진짜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점심 식비 지원도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감독관들의 근무 환경까지 함께 살피는 변화가 이제서라도 반갑게 다가옵니다. 자, 계속되는 이 무더위에 119 구급대원들이 매일 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파트 베란다, 주택 처마 등에서 벌집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는데요. 아, 이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뭐 직접 제거하려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한 거리에서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매뉴얼입니다. 벌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집 주변 틈새를 막고 평소 청결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요. 특히나 말벌, 예, 정말 공격성이 강해서 쏘일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벌에 쏘이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벌침을 제거하고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말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죠.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또 119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요. 벌집을 만드는 주재료예요. 꿀벌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왁스인데요. 상온에서는 단단하지만 열을 받으면 쉽게 녹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주로 양초, 화장품, 립밤 등의 원료로도 널리 쓰이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인데요. 아, 힌트곡이 바로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땡땡천사 자우림의 노래라서 꽤 많이 뭐 노래 없어도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끝날 때까지 맞춰주십시오. 자우림입니다. 땡땡천사.

0: 곡은 말 그대로 제목에 밀랍이 들어있는 밀랍천사였어요. 자우림 꿀벌이, 와 얘들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몸에서 만들어진 천연 왁스 밀랍으로 뭐 그쵸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이걸 벌들이 몸에서 만들어내는지는 또 몰랐던 것 같아요. 밀랍. 자, 유산균 세트와 매운 실비 김치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닉의 노래 UFO 하고요. You and Me Blue의 지울 수 없는 너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1: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6757님이 휴대전화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뭐가 제일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봤더니 범인은 다름 아닌 앨범이었습니다. 사진이 무려 3만 3천 장이 넘게 있더라고요. 다 너무 소중한 사진들이라 지울 수도 없고 3만 3천 장이 한 장도 못 지우시겠어요? 야, 옛날 사람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그냥 컴퓨터 사용하시면 거기다 백업 해두실 수 있고 또 이제 그쵸, 사진 본 사진은 또 딱 꽂힐 때 그냥 켜서 또 쭉 갑자기 한 10년을 거슬러 가게 되는 맛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휴대폰들의 용량이 자꾸 지금 늘어나게 되고, 아무튼 그래도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3만 3천 장이면 그거 한 번씩 들여다보려고 해도 시간이. 자, 6757님이셨고요. 9408님, 손태진 통영의 달밤을 신청하셨는데요. 네, 트로트 라디오의 우리 태진 씨. 2부 마지막 곡으로 듣습니다. 통영의 달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생각난 곡은요, 작년에 한번 그007 시리즈의 메인 주제곡 중에서 For Your Eyes Only라고 하는 시나 이스턴의 노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그007 시리즈가 뭐 지금도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그 주제곡을 부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거 부르면 그냥 바로 스타 탄생 아니면은 바로 히트의 어떤 예 바로미터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Nobody Does It Better 라고 하는 곡은 칼리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분도 사실 자기가 곡을 쓰는 송라이터이자 유명 가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만삭의 몸으로 오디션을 보셨대요. 그래서 정말 전세계적인 히트곡이 됐는데 빌보드 차트 2위를 3주 동안 하고 1등을 하질 못했는데 당시 1위 곡이 그 유명한 You Light Up My Life라고 하는, 그것도 또 영화 주제곡이었더라고요. 성적이야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곡 파워 발라드의 또 대표곡 중에 하나죠. Nobody Does It Better.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주제곡으로 칼리 사이먼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효소에 대한

0: 입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오늘도 변함없이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현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이제 호프 이야기를 해주시고
1: 네.
0: 결국 개봉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요.
0: 아 진짜요?
1: 네, 호불호 갈리죠. 갈릴 수밖에 없는 영화죠.
0: 저는 그냥 호 쪽으로 밀어줄 줄 알았는데.
1: 근데 그 전에 가령 곡성 같은 영화에 나홍진 감독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0: 네.
1: 이번 영화엔 얘기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 영화 얘기 별로 없어요.
0: 저번에 말씀하신 네. 대로 이건 그냥 정말 처음부터 쭉 달려간다.
1: 네.
0: 네.
1: 달려간다기보다는 끌려간다.
0: 아 끌려가는. 아 나 끌려가고 싶은데.
1: 예그 예고편에 보면 네. 말에 탄 사람이 누가 로고를 확 이렇게 좀 낚꽂혀서 끌고 가잖아요.
0: 네.
1: 그렇게 낚꽂혀지는 게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려간다 붙잡혀서.

0: 그래도 뭐 기출을 더 두고 봐야겠네요.
1: 네. 근데 일단은 뭐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지금 시즌이 매년 그런 건 아닌데 올해는 특히 좀 큰 영화들이 있어서 여름 시즌에 아마 극장에 가면 선택의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놀란 감독 영화도 나오고 네. 또 스파이더맨도 있고.
0: 아 근데 스파이더맨이요. 네. 이게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0: 만약에 7월 15일인데
1: 네.
0: 유료시사라는 이름으로 예, 뭐 7월 8일에 막 상영을 하고
1: 예.
0: 이제 그런 식의 개봉은 아닌데 개봉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늘 좀 있어 왔어요. 이게 왜 이번에 논란이 됐냐면
1: 예.
0: 그래도 약간 그래 2주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쳐 3주 전에 예매를 풀어? 약간 좀 이런 게 좀 문제가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등급 심의가 안 났는데 예매를 받은 거죠.
1: 아, 네. 그 영화사의 어떤 불찰일까요? 아니면
0: 뭐 예전에 유승환 감독 영화에 나왔던 좀 대사로 기억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시장의 일종의 그 풍토 내에서
1: 네.
0: 다른 영화사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다른 데에서 야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번에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도 우리가 심의를 아직 완료를 안 했는데 예매를 시작해? 이래서 영등이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가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예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네. 안표와는 또 다른 그죠. 얘기인 거죠?
0: 근데 이제 그만큼 좀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인 거죠. 지금의 어떤 여름 극장가가 그 정도로 좀 서로가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 예, 증거라고 생각해요.
1: 대목은 네. 대목인가 봅니다.
0: 그렇죠. 대목입니다.
1: 아, 근데 저는 멀티버스 세계관 이후로
0: 네.
1: 헷갈려가지고
0: 멀티버스를 그쪽이 좀 아꼈었어야 되는데
1: 예.
0: 네. 그 좀 남발하는 바람에
1: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4라 함은 스파이더맨 멀티버스 때는 분명히 그 닥터 스트레인지로 돌아올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0: 네.
1: 근데
0: 그러니까 이게 멀티버스를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1: 네.
0: 지금까지 했던 스파이더맨 다 모아보자.
1: 그러니까
0: 해서 다 모았잖아요.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더 뭘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1: 4에는 또 뭐 어디까지 네.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0: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어벤져스에 등장하면서
1: 네.
0: 북한 멀티버스를 여러 제초.
1: 그러니까.
0: 네.
1: 아 뭐, 정말.
0: 저도 궁금해. 이런 영화는 또 시사도 늦게 한단 말이에요.
1: 왜요?
0: 아마 개봉 전날쯤 하지 않을까?
1: 아 뭔가 네. 뭔가 새어나지 않도록.
0: 그리고 영화는 보여주고 아무 말도 못 하게 합니다.
1: 뭐야 그게? 네. 흥시풍이네. 네.
0: 그래서 꼭 뭐 며칠 새벽 뭐 3시까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뭐 엠바고 꼭 사인 받아요 시사회장 앞에서.
1: 아, 네. 진짜.
0: 근데 그것도 뭐 어긴다고 해서 뭐 역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웃긴 게 영화에 대해 좋은 얘기 하면서 엠바고 어긴 거는 굳이 문제를 삼지 않아요.
1: 진짜.
0: 네.
1: 야 이거.
0: 영화에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엠바고를 어기면은 문제를 삼고 뭐 약간 그런 거죠. 네.
1: 아 정말.
0: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대목이다. 뭐
1: 그렇습니다. 자 선택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0: 네.
1: 자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지.
0: 지난 월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부고가 들려왔습니다.
1: 아 어떤 분인지 네. 알 것 같아요.
0: 샘 닐이라는 배우께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좋아했던 영화에 샘 닐 배우가 출연한 게 참 많은데
1: 네.
0: 샘 닐 배우가 어떤 배우였는지 얘기도 할 겸 이 영화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봤거든요.
1: 네.
0: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1: 이게 근데 시리즈가 꽤 돼갖고
0: 근데 이게 그 1편
1: 네.
0: 이게 1993년이니까 진짜 오래된 영화잖아요.
1: 네.
0: 리마스터링하고 다 했더니만 그냥 요즘 영화 같아요.
1: 아.
0: 너무 재밌어요.
1: 그렇군요.
0: 촌스럽지가 않아요.
1: 자, 그래서 영화를 맞춰요. 네. 그러면 아니면은
0: 영화 제목을 맞춰야죠. 네, 1993년 샘 닐 배우가 출연한 1993년 출연작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게 두 편이 있는데
1: 네.
0: 이제 그 중에 한 편이고 그래서 힌트송은 다이노서.
1: 네.
0: 다이노서를 힌트송으로 골랐습니다.
1: 자, 네.
0: 어떤 영화일까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참여하실 곳 차린 거는 그냥 팝콘인데요.
0: 네.
1: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바로 이 다이노소 악뮤의 노래 듣는 동안 이 샘 닐이 거의 주연 그렇죠?
0: 그렇죠.
1: 어떤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신 분 다섯 분께

0: 자, 오늘의 힌트송은 악뮤의 다이너서였고요. 예, 여러분 뭐 고민도 필요 없이 오늘 이제 하늘의 별이 된 배우 샘 닐 이야기를 들려드릴 그 매개체로서 주라기 공원
1: 네.
0: 1편을 다시 보셨단 말씀이신 거죠?
1: 네, 1편이 OTT에 있는데요.
0: 네.
1: 오, 재밌어요.
0: 아유, 그거 진짜 나왔을 때 네. 충격이었죠.
1: 제가 이게 그 뒤에 속편이 속편 시리즈가 나왔죠.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공원에서 주라기, 월드가 되고.
1: 그렇죠. 주라기 공원이 이제 3편까지고 스케일을 키워서 주라기 월드도 3편까지 나왔거든요.
0: 맞네.
1: 3편 뒤에 또 한 편 나왔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칼렛 요한슨 나와서 주라기 월드를 3편까지 찍은 다음에 또 한 편 더 찍었어요. 근데 주라기 월드도 물론 전 재밌게 보았는데 최근에 본 주라기 월드의 기억을 간직한 채 제가 어제 주라기 공원을 보는데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0: 명작은 명작이다. 스필버그가 왜 그렇게 거장 소리를 듣는지 알겠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네. 오히려 재밌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재밌다.
1: 아, 그런 거 있어요.
0: 그러니까 중요한 몇몇 장면들은 당연히 기억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때는 그냥 별로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장면들이 이제는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더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1: 네. 야, 근데 그 샘닐 배우는 그러면은 공원 시리즈 때만 그쵸? 나오셨죠.
0: 그리고 주라기 월드 3 도미니언에 복귀하십니다.
1: 아. 네.
0: 그때 그 3편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제일 안 좋았어요. 유치하다고. 근데 주라기 월드 3편이 주라기 공원 팬들에게는 가장 사랑받은 게 진짜 그 추억을 자극하는 주라기 공원 원년 멤버가 뭉쳤거든요.
1: 공원의 멤버들이.
0: 네. 그리고 분량도 꽤 길었어요.
1: 맞아요. 저도 네. 기억나요.
0: 그래서 주라기 월드 3편에 출연하고 주라기 월드 3편에 출연하고 네네네. 최근에는 그전에는 이제 주라기 공원 1편과 3편에 출연한 게 샘닐이고요.
1: 네.
0: 47년생이고 원래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뉴질랜드로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뉴질랜드에서 성장을 했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해서 거기서 주목받고 그 옆에 큰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로 또 넘어가서 활동하다가 할리우드로 이제 넘어오신 케이스인데 샘닐이 그 전까지 출연한 영화들이 뭐냐면 그 81년에 전설 영화가 있습니다. 포제션이라고.
1: 제가 네. 정말 이건 뭐지 하고 봤던 영화.
0: 그거 좀 리메이크했어요. 그 서브스턴스의 마가렛 컬리가 이자벨 아자니 역할을 맡아서 리메이크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근데 그 공개는 안 됐는데
1: 네.
0: 근데 포제션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쳐가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통보한 그 여자도 같이 미쳐가고 네, 서로가 미쳐가는 이야기예요.
1: 그렇다고 이혼 얘기도 아니고
0: 네.
1: 거의 공포 영화잖아요.
0: 호러 영화죠.
1: 그렇죠.
0: 그리고 거의 뭐 흔히 말하는 인간 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다. 뭐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박찬욱 감독께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다. 네. 그래서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샘닐이었고 그전에 또 그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그 유명한 오맨 3에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주라기 공원 이후에 출연한 영화들 중에 또 대표작이 존 캄페터의 매드니스 또 제가 무척 좋아하는 이벤트 호라이즌
1: 제가
0: 무서운 영화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1: 이벤트 호라이즌이 이거 고어물이잖아요 사실.
0: 되게 좀 잔인한 거 많죠.
1: 엄청 저 SF인 줄 알고 봤다가 이거는 고어다 그랬어요.
0: 그냥 우주로 나가서 고어를 찍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주로 좀 제가 기억하는 얼굴들은 그런 장르 영화, 특히 호러 영화
1: 맞아요.
0: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샘닐이라는 배우는 어떤 역할에 특화되어 있었냐면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 영화에 특화된 배우였어요.
1: 맞아요. 다 또 영화 자체도 어둡고.
0: 네. 근데 주라기 공원 직전에 출연한 영화 가운데는 붉은 10월 에서 이제 손 커너리의 부하 역할 이제 그 정도가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좀 비중 있는 역할이었는데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이 된 거죠.
1: 그러니까 약간의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태생은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0: 네.
1: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국적까지
0: 네.
1: 국적은 세 개인데
0: 네.
1: 배우로서는 뭔가 그래도 이 약간 그 뭔가 약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미국 네. 주류는 아니야.
0: 네.
1: 이런 대접을 받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0: 그 샘닐이 그 세상 떠나고 나서 외국 매체에서 쓴 그 추모 기사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샘닐이 일단 출연 편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1: 네.
0: 150편이 넘고요.
1: 와.
0: 그리고 장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추모 기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나는 예술 영화만 볼 거야 하는 사람도 나는 블록버스터 아니면 안 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가운데 샘닐 영화는 반드시 한 편 이상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뭐 가리지 않고 뭐 흔히 말하는 닥치는 대로 출연을 했는데 그게 연기를 대충한 게 아니라 가리지 않고 출연하는 그 모든 작품에서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1: 네.
0: 장르 영화에 나올 때도 너무 어울렸는데 주라기 공원에 나올 때도 너무 어울린 거고.
1: 네.
0: 비중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우의 급으로 보면 사실 주연을 맡을 만한 배우는 아니었는데 좀 과감한 시도를 한 게 오히려 샘닐의 인생도 바꿨지만 주라기 공원 작품에도 더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해리슨 포드한테 맡기려고 했다고 하죠. 스필버그가.
1: 아하.
0: 근데 다행스럽게도

0: 해리슨 포드가 거절했대요. 나 인디아나 존스랑 너무 겹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예. 인디아나 존스는 고고학자고 주라기 공원은 고생물학자고 너무 느낌도 비슷해.
1: 아니, 그래도 스토리가 완전히 이건 공룡 얘긴데.
0: 근데 사실 쓰고 나오는 모자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긴
1: 아~
0: 해요.
1: 하긴 예. 하다. 야, 근데 그걸 지우네요. 샘닐이라는 배우가.
0: 네,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이제 거절한 뒤에 사실 지금 뭐 자료 찾아보면 당시 웬만한 스타 배우는 다 뭐 물망에 있어. 멜 깁슨, 로빈 윌리엄스, 뭐 아, 버트러스의 윌리엄 허트 뭐 다
1: 스필버그니까 뭐.
0: 네, 근데 뭐 본인이 거절한 것도 있지만 일단 다 너무 비싸서 네, 출연이 불발되었다고 하고 샘닐이 비싼 배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 샘닐에게도 그리고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도 최고의 선택이 된 거고.
1: 왜냐면 이건 주연이 공룡이라 네. 그 제작비가 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0: 아마 제작사나 스필버그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라면 어쨌든 스타 배우가 필요하겠지만 주라기 공원에서는 공룡이 주인공이니까 인간 배우는 조금 비싸지 않은 배우를 써도 괜찮을 거야라는 판단이 작용했겠죠.
1: 제가 슬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0: 네.
1: 이 처음에 스필버그가 주라기 공원 만들 때만 해도 네. 공룡을 스탑모션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래서 진짜 스탑모션의 대마왕 같은 분을 네. 모셔다가 엄청 일을 시켰는데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공룡을 보고 네. 단칼에 그분의 작업물을 그냥 덜어냈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그분을 공원으로 모셔서 네. 큰 싸움은 안 났다고 하는데
0: 그래서 그분이 영화의 대사에 기여를 한 게 네. 그 소식을 듣고 스톱모션 이번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멸종하는 건가
1: 아 멸종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스필버그가 좋은 대사인데 해서 영화에서 우린 이제 멸종하는 거지라고 샘닐의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공룡을 다시 부활시키면 샘닐은 화석을 발굴하는 사람인데 그럼 박사님이 할 일은 뭐냐 했더니 그럼 뭐 우린 멸종하는 거지 라는 대사로 그래서 좋은 대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1: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이야기 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남자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코스타리카 서해안의 한 섬에 만들어진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 최신 복제기술로 살아난 공룡들이 활보하는 이곳에 공룡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가 일반 공개에 앞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투어에 나섭니다.

0: 그러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공룡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폭주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몰려오면서 일행들의 투어는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과연 주라기 공원은 개장을 할 수 있을지, 물론 뭐 3편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세윤 작가님의 기억 소환술로 만나보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뭐. 네.
1: 근데 예. 이게 모든 영화에는 그 임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그 작가가 쓴 소설인데.
0: 맞아요.
1: 예전에 보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마이클 크라이튼 아니면 톰 클랜시.
0: 예. 예.
1: 뭐 이런 작가 원작 이게 맨날 포스터에 있었잖아요.
0: 첩보물 아니면은 전쟁물 네. 뭐 이런 거.
1: 근데 마이클 크라이튼이 소설을 다 쓰기도 전에 이제 판권을 이 샀다고 해요. 영화사가 200만 달러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30억
0: 더 되죠.
1: 네, 3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와 했는데 이 영화로 스필버그가 번 돈을 자료를 보고 말았네요.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700억 정도를 스필버그는 벌었고 어쨌든 작가는 소설을 다 쓰기도 전에 이제 200만 달러의 이 그 소설의 판권을 팔게 되는데 물론 그 뒷이야기도 있죠. 그 소설의 표지에 책 제목은 주라기 공원인데 주라식 파크인데 그려놓은 공룡은 백악기 공룡이라고 해서 또 누군가 예, 누군가 또 미국에도 있을 확신의 티가 왜 주라기 공원에서 백악기 공룡을 그려넣었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라고
0: 그 그림자로 예, 시커멓게 돼 있어가지고 예. 잘 모르겠던데
1: 그래서 그냥 백악기 공룡에서 멋있어 보여서 그려 넣었다던데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던 뒷얘기가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워낙 뭔가 그래도 좀 영화가 될 거라는 확신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좀 영화사에서 서로 좀 입찰을 한 거예요. 경쟁 입찰을. 그래서 각 영화사에서 우리는 이 감독이 연출을 할 건데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넣은 후보들이 한 명은 팀 버튼. 네, 팀 버튼이 했으면 스톰 모션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리차드 도너. 리차드 도너는 아마 슈퍼맨.
0: 아.
1: 예전에 슈퍼맨. 제 기억에 아마 리세라폰 시리즈도 리차드 도너일 거예요.
0: 네.
1: 리차드 도너가 있었고 또 한 명은 조단테라고.
0: 아, 알죠.
1: 그랜민의 조단테.
0: 네, 네.
1: 근데 가장 유력한 건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은 그 인터뷰에 따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판권이 스필버그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땅을 쳤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스필버그가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내가 만들었으면 주연 배우는 아놀드 슈왈츠 거이고 공룡이 나오는 아마도 에이리언을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훨씬 무서운 영화를 만들었을 었을 거라는 거죠.
0: 맞다.
1: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의 그 에이리언을 생각해 에이리언 2로 생각해 보면, 네 훨씬 무서운 영화로 정말 공룡에 의해 사냥당하는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을까.
0: 그렇죠.
1: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주라기 공원이 그 완성이 된 건데 제가 이번에 보고 나서도 사실 눈치를 못 채다가 자료를 보고 좀 놀란 게 이 주라기 공원에 공룡이 나오는 분량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0: 1편은 사실 네. 뜸 엄청 들이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저는 스필버그가 조스에 이어서 주라기 공원에서도 많이 보여주지 않는 전략이 하나의 흥행 공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번에 호프에서 나홍진 감독이 그 공식을 쓰고 있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호프에서도 그 이제는 스포가 아닌가? 네, 하여튼간 그 존재가 처음 네. 등장할 때까지 한 5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0: 꽤 걸리네요. 네,
1: 그때까지는 소리만 들리고 그 미지의 존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만 보여주는 방식의 연출인데 그때의 긴장감이 엄청나요.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조스였고 그게 감독의 의도라기보다는 조스 그 상어를 구현하는 그 장치가 자꾸 고장이 나서 많이 못 찍어서 그런 그 일종의 편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성공한 뒤에 주라기 공원도 그럼 그 이제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 그래픽은 생각도 안 하고 조스처럼 우리가 보통 그런 장치를 애니메토로닉스라고 부르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장치를 움직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터미네이터2를 본 거죠. 제임스 카메론은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터미네이터2

0: 그걸 보니 오, CG 기술이 괜찮은데.
1: T1.
0: 네. 그죠. 그래서 합쳐서 근데 그 실제로 움직이는 모형으로 찍은 분량이 9분. 컴퓨터 그래픽은 6분밖에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6분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라기 공원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그 당시의 공룡 이미지를 통상 간직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1: 아, 근데 진짜 공룡이, 근데 티라노가 나왔던 거는 9분이라고 쳐도 네. 처음에 공원에 가서 막 네. 공룡들이 걸어 다니고 그런 거는
0: 그게
1: 컴퓨터 그래픽이었을 텐데.
0: 합쳐봐야 1, 2분? 아. 인 거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막 걸어 다니는 걸 처음 볼 때.
1: 네.
0: 그때 쌤들이 막 그 선글라스를 급히 벗다가 막 그 선글라스 귀에 걸리고 하는 그 장면.
1: 네.
0: 그게 그때 흐르는 존 윌리엄스의 테마 음악이 2분인가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3분 정도 되는 테마 음악이 한 반쯤 지났을 때 공룡이 나오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 한 1분 반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처음 등장한 게 1분 반 정도인데 우리는 그때의 그 이미지를 지금도 기억하는 거죠.
1: 아,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공룡 나오지 않았나? 그래. 지금 9분 얘기 듣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뭘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그래. 관객을 만족시키거나 영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정말 기술이 좋거든? 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영화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롱, 이것도 할 수 있지롱 하고 자랑하는 영화들을 볼 때 느끼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저는 이 스필버그 영화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많이 보여준다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보여주는가다.
1: 이게 한 시간이 넘는 시간 예술은요. 교향악도 보면 네. 사막장에 가야 메인 테마 쫙 들려주지
0: 네.
1: 이게 한 시간 내내 막 그 메인 테마 같은 것들이 나오면 네.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0: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겨우 15분 분량의 공룡으로 그 당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되냐면 처음에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1: 네.
0: 사운드가 들려오기 전에 먼저 진동만 느껴져요.
1: 그렇죠.
0: 쿵 쿵. 근데 진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컵에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냥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뭔가 오고 있다라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스필버그 운전하다가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노래를 틀었는데 잠시 정차하는 동안 자동차의 백미러가 살짝 그 진동하더래요.
1: 네.
0: 이걸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스텝한테 물컵에 물이 흔들리는 장치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지?
1: 그걸 힙합, 고민을 힙합 하는 사람들은 네. 자동차 꿀렁거리는 거 그렇죠. 전문으로 튜닝하잖아요.
0: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장면을 내가 좀 찍어야 될 텐데 유리컵에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거를 지금은 이제 CG로 하겠죠. 근데 네. 그때니까 표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 고민하다가 촬영 당일날 그 유리컵 밑에서 기타줄을 튕겼답니다.
1: 아~
0: 그래서 기타줄의 진동으로 흔들리는 그 물의 진동
1: 네.
0: 그걸로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될 티라노사우루스를 먼저 만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순간들이 저는 그래서 93년 영화라 지금 보면 촌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도 이미 다 훨씬 좋은 기술을 보았고 그 시절에 만든 게 지금 보면 촌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네. 애초에 15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화에 대한 관람을 좌우할 정도의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얘기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게 비 오는 날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비 맞으면 장치가 고장나서. 그리고 그거의 재질이 라텍스라.
1: 맞죠.
0: 물을 엄청 먹어서 예, 그 뒤에 나온 비하인드 스틸을 보면 스태프들이 촬영하느라 고생한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을 수건으로 열심히 닦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그 성난 얼굴로 사람들의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 손길을 즐기고 있는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비하인드까지 보면 아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낸 정말 그 최고의 오락을 그 당시에 운 좋게 즐겼구나. 어린 나이에 그것도.
1: 그러네요.
0: 극장에서 참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1: 93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진짜 되게 옛날 영화긴 하네요.
0: 네.
1: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공원이 2편 3편 갈수록 공룡들이 이제 더 분량도 많아지고
0: 그죠.
1: 막 엄청 뛰어댕기고 이제 막
0: 그렇죠.

0: 잖아요. 시리즈가 이제 계속 돼야 되는데 문을 분명히 닫았어야 될 것 같은 공원이 문을 안 닫고 어디에선가는 공원을 또 문을 열려는 사람은 존재하고 이러면서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3편으로 마무리되었다가 리부트를 할 줄 알았더니 리부트가 아닌 속편으로 시작한 게 이제 주라기 월드였죠. 네. 뭐 이제 크리스 프레시 이제 주연을 맡았고요.
1: 맞아요.
0: 그러다가 그 주라기 월드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원년 멤버를 이제 호출을 하는 게 주라기 월드 3 도미니언 2015년 작품. 그래서 어제 사실 그것도 잠깐 다시 봤는데 묘하더라고요. 주라기 공원을 보고 바로 이어서 2015년에 주라기 월드 3에 나오는 샘 닐과 로라던과 그리고 제프 골드블럼을 보는데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리고 좀 반갑기도 했고 그 제프 골드블럼이라는 배우는 최근에 위키드라는 영화에서 그 오즈의 마법사로 나오신 그 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눈 큰 인도 아저씨 같이 생긴 네. 분.
0: 그분의 인터넷 자료를 들어가면 특이사항이 늘 나오거든요. 네. 함께 영화를 찍은 사람과 사계기로 유명하다. 그게 아예 그 사람의 특징으로 남아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 영화도 찍을 때 로라던과 이제 실제로 사귀고 2년 정도 사귀다가 이제 그 결별을 했는데 그렇게 헤어진 뒤에 주라기 월드 3 도미니언에서 함께 또 사이좋게 네네. 연기를 하고 있는 진정한 할리우드 스타이시다.
1: 제프 골드블럼.
0: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라기 공원을 보면 영화에서 계속 작업을 걸어요. 그 영화 속 캐릭터들이 실제로 작업을 거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걸면서 실제로 사랑에 빠졌군 흥 하면서 좀 보는 재미도 지금은 있는 거죠.
1: 그 아저씨의 대표작은 저한테는 그 네. 파리하고 결합되는
0: 플라이. 맞죠.
1: 아, 그 그것도 진짜
0: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영화를 보고 성장하고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잘 컸어.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네. 뭐 포제션 이런 거 봤는데도 잘 살고 있고.
1: 그렇습니다.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얘기할 텐데요.
0: 그 테마 들어야죠.
1: 메인 테마.
0: 네. 존 윌리엄스의 스코어 중에서도 네. 장면과 결합했을 때 최고의 명곡은 저는 이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악만 들었을 때의 명곡은 또 워낙 많지만
1: 그쵸.
0: 특히 그 장면에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처음 볼 때 그 샘닐의 표정과 로라던의 표정과 이런 그 모든 장면과 어우러질 때 이 음악의 힘은 와 진짜 좋아요. 어제 다시 보는데 네. 진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1: 자 그럼 경이로운 메인 테마 듣고 이야기 이어드립니다.

0: 네, 존 윌리엄스의 주라기 공원 메인 테마였고요. 네. 자, 오늘 뭐 샘 닐이라는 네. 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라기 공원을 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1: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대사는 네. 사실 주라기 공원을 생각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대사인데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 샘 닐이라는 배우가 참 훌륭한 배우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가 연기한 영화 속에 나오는 공룡 박사라고 하는 앨런 그랜트가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애들을 싫어하는 캐릭터거든요. 애들을 되게 싫어하고 애들은 시끄럽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꼬마애들 겁주는 장면도 있고 이런 캐릭터였어요. 네. 그런데 주라기 공원에서 주라기 공원을 이제 총괄하는 사람의 손주들과 어쩌다 보니 함께 그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에 공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변화가 담겨 있는 일종의 성장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오롯이 샘 닐의 힘으로 그걸 표현해내요.
0: 아하.
1: 그래서 그 중에 한 장면을 이제 준비했고요. 이제 이렇게 샘 닐하고 꼬마 아이 이제 둘이서 이렇게 샘만 좀 고립되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때 나무 위에 일단 대피를 한 상태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대사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0: 들어보죠. 아또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네. 웃는 목소리 들으면
1: 그죠?
0: 갑자기 또 뭉클.
1: 샘 닐이란 배우가 장르 영화에 나와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 캐릭터만이 연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론가들이 그의 추모 기사를 쓰면서 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그는 그걸 설득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연민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마지막까지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샘 닐의 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주라기 공원이라는 작품을 보면 당연히 공룡이 주인공이고 이건 뭐 어드벤처물인데 지금 다시 보면서 생각해보면 그 사이사이 공룡이 나오지 않는 장면 사이사이를 샘 닐이 버텨주어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순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겁에 질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공룡이 또 오면 했더니 내가 그냥 지켜줄게 하면서 그냥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주는 좀 믿음직함 아니면 따뜻함 이거는 연기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성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되게 특이한 배우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게 영화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한 배우나 동료 그 누구에게서도 나쁜 소리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배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말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한결같이 나오는 아주 흔치 않은 할리우드 스타였다.
0: 아.
1: 네. 그런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0: 아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네. 떠나고 계신데.
1: 아, 맞다. 그 조금 전에 그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꼬마 남자아이 있죠?
0: 네.
1: 주라기 공원의 그 남자아이.
0: 네.
1: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화에도 출연하지만 가장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베이시스트 존 디콘을 연기하는 배우 조셉 마젤로입니다. 드라기 공원의 아이가 커서 보헤미안 랩소디의 베이시스트가 되었습니다.
0: 존 디콘 역을 맡았구나.
1: 네, 맞습니다. 그 배우가 그 배우입니다.
0: 진짜
1: 그 하긴,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0: 하긴 뭐 그 빌리 엘리어트의 뭐 그 아이도 커서 이미 설국열차에 10년 전에 나왔었으니까.
1: 네.
0: 자, 그럼 광고 듣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세윤 작가님 얘기와 함께 다시 생각하니까 네. 이 샘닐이라는 배우는 네. 나중에는 광기에 미칠진 지연정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역은 안 맡았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게 함정이다.
2: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 피아노.
1: 아.
2: 피아노의 남편이 샘닐입니다.
1: 아, 하비 카르텔과 함께 나왔다.
2: 네. 그리고 이 두 편이 같은 해예요. 같은 해에 주라기 공원과 피아노를 찍었어요.
1: 와.
2: 그러니까 아까 그
1: 극 상업 영화와 극 예술 영화를 찍으셨네요.
2: 아까 외국 언론이 했던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1: 네.
2: 예술 영화만 보던 사람도 샘닐 영화 한 편을 좋아할 수 있고 블록버스터만 보는 사람도 샘닐 영화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한 편은
1: 야.
2: 걸린다.
1: 야,
2: 그 상징이 막힌. 바로 이 피아노라는 작품이고요. 피아노에 네. 대한 평가도 그래요. 이게 그냥 빌런이 아니고 예, 그 남편은 잘못하면 그냥 나쁜 엑스 아니면 그냥 빌런으로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샘닐은 그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연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주라기 공원의 샘닐과 피아노의 샘닐이 같은 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1: 아, 진짜
2: 그 정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1: 아주 선곡도 그렇고
2: 네.
1: 정말 아유 진짜 안타깝지만 진짜 편히 쉬시길 바라게 되네요.
2: 네.
1: 지금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니만의 The Promise라는 그 피아노의 메인 테마
2: 네.
1: 흐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부끄럽게 살지 말자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잡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부끄럽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뼈아프게 남는 후회는 실패했던 기억보다 비겁하게 숨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 음악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0: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평소 쉬는 날에 친구도 잘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잘 쉬고 몸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채우고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네요.

월드클래스, 월클한테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 시즌을 더 힘차게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푹 쉬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잠깐 멈춰야지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푹 쉬어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하나씩 풀어놔 주세요. 여러분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곳,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약간 휴식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저도 예전에는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서 보내는 걸잘 못했어요.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될것 같고 자기 개발을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영어 강의도 인터넷 강의 끊고 뭐 일본어 공부도 해보고요. 뭔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괜히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꾸준히 하게 되지도 않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내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내가 자기 개발을 안 하면 게으른 사람 같아서 싫대.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근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저녁까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 남자친구가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루 일을 잘 해낸 것만으로도 회사 일, 내 업무를 잘 해낸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대단한 하루인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애써서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이후에는 뭔가를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뭔가 조급함이 안 생기게 됐고요. 또 일부러 뭔가를 안 하면서 보내는 그런 저녁 시간도 만들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는 날에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도 잘안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을 조금 더 멀리 뛰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쉬는 날 혹은 퇴근 후에 혹은 점심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휴식에 이제 점심시간 다가오잖아요.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1: 딱 한번만
2: 티어실원스야
1: 싹 한번에
2: 티어실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 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피지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
13: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저녁에 술

0: 약속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브런치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17일 재난정보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선 안전구역 안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도가 잔잔해 보여도 안전선에 벗어나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 다리에 쥐가 났다면 당황해서 움직이기보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뜬 상태에서 구조를 요청하세요. 또 어린이는 물론 성인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피서도 안전수칙을 지킬 때 더욱 즐거워집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대표곡 중 하나죠. 두 사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성시경 씨가요, 다른 뮤지션 동료들 결혼식에서 축가 같은 걸 불러줄 때 거의 이두 사람은 항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성시경 씨가 두 사람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사람 함께 듣고 오셨고요. 브런치 카페에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양선희 작가님께서 행복한 기억은 늙지 않아라는 산문집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직접 자필로 행복한 기억, 행복한 삶 보내라고 2026년 실록의 계절 양선희 이렇게 메모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전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세븐의 내가 노래를 못해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세븐의 내가 노래를 못해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곡이 박진영 JYP가 작사 작곡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손호영 씨가 부를 뻔했었대요. 그런데 사정상 부를 수 없게 되자 이 박진영 씨가 직접 부르려고 아껴둔 곡이었는데 세븐이 두달 동안 박진영을 졸라서 결국 세븐에게 돌아간 노래였다고 하고요. 이 세븐은 뭔가 내가 부르면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들어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븐의 내가 노래를 못해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띄워드릴게요.

0: 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잭슨의 노래 3위에 뽑힌 적도 있대요.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곡하지 않은 몇안 되는 곡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Man in the Mirror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최애탐구 생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한명 혹은 한팀콕 집어서 그 가수의 노래 연이어서 쭉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2부에 제가 어떤 가수를 오늘 최애탐구 생활 저의 픽으로 골랐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잠시 후에는 최애탐구 생활 만나볼 텐데 오전 시간 행복한 노래들로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미인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윤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의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 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좋아하는 가수 한 명 콕 집어서 그 가수의 노래만 연이어서 들어보는 최애탐구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최애탐구 생활 저희 픽은 이름만 들으면 밴드 같기도 하고 솔로 가수 같기도 한 뮤지션인데요. 바로 검정치마.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땐 한 번쯤 왜 하필 검정치마일까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검정치마는 싱어송라이터 조효일의 원맨 밴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투박한 기타 사운드 위에 솔직하고 시적인 기사, 가사, 그리고 어딘가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인디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많은 노래들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오늘은 검정치마의 노래들로 2부를 한번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하실 노래는요. 제가 검정치마를 처음 알게 된 곡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제 20살 대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애탐구생활 첫 곡으로 안티프리즈 검정치마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백예린 씨도 리메이크를 해서 백예린 버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제가 안티프리즈 20살 때부터 들은 제 인생 노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안티프리즈의 뜻이 부동액이거든요. 얼지 않는다는 그런 말. 네, 이거에 왜 안티프리즈를 제목을 썼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방금 깨달았네요. 마음을 얼어붙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티프리즈 검정치마의 노래 함께 하셨고요. 기다린 만큼 더,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검정 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이기도 했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러브샤인 듣고 좋아해줘까지 연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네, 검정 치마의 좋아해줘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Love Shine이었습니다. 아, 검정 치마의 노래 오늘 2부에서 계속해서 최애탐구생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뭔가 화려한 기교보다 솔직한 이 가사 속 이야기 그런 것들 덕분에 더 오래 마음에 남는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검정 치마의 매력에 빠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

0: 노인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최애탐구 생활에선 검정 치마의 음악들 만나봤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알게 된 곡이 있으시다면 산책길이나 혼자 뭔가 감성 적고 싶은 그런 시간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끝곡으로는 검정 치마 이 조유일 씨가요. 검정 치마가 단 한 곡으로만 기억돼야 한다면 그게 이 노래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언급한 노래여서 준비했습니다. 검정 치마의 Everything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우입니다. 한 주에 또 피로가 몰려왔고 오늘은 또 공휴일이죠.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낮에는 38도까지 치솟는 역대급 폭염에 또 밤에는 잠 못 드는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에어컨을 24시간 빵빵하게 켜두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에어컨 바람 밑에서 침 삼킬 때마다 목이 따갑고 칼칼하진 않으신가요? 단순히 찬바람을 많이 쐬서 생기는 감기나 이 냉방병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겼다간 아주 지독하게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급성편도염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에어컨의 건조한 바람에 목 점막까지 예민해지다 보니까 목젖 양 옆의 편도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리는 겁니다. 심해지면 침이나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고 전신 몸살까지 동반한다니까요. 만약 병원에서 세균성 편도염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에어컨 날기를 조절하시고요. 찬바람이 목에 직접 닿지 않게 또 피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현대 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강다니엘의 깨워 Who You Ar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7월 17일 금요일, 또 금요일인데 제헌절, 또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집에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1, 2부에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예, 저에게 보내주셨지만 제가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곡들을 들려드릴 거니까요. 1, 2부 시간에는 또 한번 내 노래가 나오나 한번 하고 기다려보시면서 또 오늘 공휴일에 여유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오늘 또 현시점 가장 핫한 곡들을 제가 또 뽑아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3, 4부에서는 가장 핫한 곡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1, 2부 신청곡들 지금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3059번님께서 보내주신 곡인데요. 하이디의 착각 또 신청해 주셨고, 8214번님께서는 김종국 UV의 풀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거의 뭐 클럽을 방불케 하는 노래던데요. 예,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예, 금요일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풀어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 또 그리고 4760번님께서는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신청곡들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또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9번님의 신청곡 하이디가 부릅니다. 착각.

4760번님의 신청곡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1부에는 청취자분들의 이 밀렸던 이 보관해두고 있었던 신청곡들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제헌절 공휴일 휴일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또 공휴일이 금요일에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은 금토일 또 소위 황금 연휴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날씨가 조금은 덥고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이렇게 뭐 나들이 가시거나 예 구경 가시거나 예 그러신 청취자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그리고 더위 조심하시고 너무 더울 때에는 실내에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거든요. 또 온열 질환자 수가

야, 작년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벌써부터 발생하고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꼭 수분 보충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신청곡 두 곡을 준비를 했고요. 192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울랄라 세션의 달의 몰락, 그리고 9371번님의 열혈나마 탐탐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58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 이적 조조할인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역시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 6148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전지윤 피처링 김뮤지엄의 배드 신청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2806번님께서는 이장우의 청춘 예찬 신청해 주셨거든요. 예, 이 노래를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 그리고 7492번님께서는 아, 이 노래 아, 요 이 안지욱 씨의 노래가 사실 주기적으로 신청곡이 들어오긴 하는데 안지욱 씨의 노래 중에서도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예, 친구, 프렌드 예, 또 준비를 했습니다. 7492번님의 신청곡 이 노래까지 해서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148번님의 신청곡 전지윤 씨가 부릅니다. 배드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윈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또 함께 하셨습니다. 또 1, 2부 간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함께 들으셨는데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5637번님의 신청곡 임영웅의 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2부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현시점, 2026년 7월 17일 기준 가장 핫하고 뜨거운 곡들 준비를 했습니다. 3부, 4부에서도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 띄워드리고요. 홈, 저는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정우의 희망곡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 현 시점 가장 핫한 곡들, 뜨거운 곡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3부 첫 곡으로는 또 리센느의 노래였습니다. 프리티걸, 대선배 카라의 또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죠. 프리티걸. 최근에 음원 차트에서도 뭐 4위, 뭐 3위까지도 올라가는 등 정말 리센느의 이런 행보가 와 정말 주목을 안 받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프리티 원위로 돌아왔던 이 리센느의 노래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태연의 만찬가라는 곡입니다. 2026년 6월 29일 J-POP 리메이크 볼륨 1에

또 만찬가라는 곡이었고요. 특히나 이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음악을 잇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J-POP 리메이크가 시작이 됐는데 가수 겸 방송인이죠. 강남 씨가 기획을 맡은 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명곡들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새롭게 들려주면서 음악적으로 양국 교류를 또 보여준 이런 프로젝트인데 그중에 또 태연 씨의 목소리가 이 만찬가 일본 싱어송라이터 투키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시작으로 프로젝트가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였고요. 태연 씨의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라는 곡이고요. 2026년 5월 11일 발매가 된 헤비 세레나데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엔믹스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었고요. 이 헤비 세레나데 뭐랄까요 텅 빈 이 공터에 도착을 해서 이 믹스토피아에 도착을 했다라는 또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믹스토피아가 무엇이냐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공간이면서 무의 공간이다 라고 또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녀들은 행성의 또 심장 소리를 듣고 이 행성은 여섯 소녀의 심장 소리가 모두 섞인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또 가치관을 보여주는 엔믹스의 노래였습니다. 헤비 세레나데. 약간은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설명 글이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노래를 들으시면은 또 그 나름의 가치관을 또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하츠투하츠의 레몬탕이라는 곡입니다. 2026년 6월 22일 발매가 된 곡이고요.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또 올 여름을 겨냥한 곡이기도 한 만큼 좀 청량하고 상큼한 매력이 느껴지는 정말 레몬 같은 노래거든요. 세 번째로 하츠투하츠의 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태연 씨가 부릅니다. 만찬가.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탕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3부에서는 현 시점 가장 핫한 곡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발매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은 노래들을 제가 골라와서 오늘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에스파의 WDA라는 곡입니다. 홀 디프런트 그리고 마지막은 애니멀, 예, 홀 디프런트 애니멀이라는 곡인데요. WDA 또 2026년 5월 29일 두 번째 앨범 레모네이드가 발매가 됐는데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으로 또 많이 구성이 돼 있었던 정규 2집 앨범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새로운 세계관에 또 포문을 여는 WDA 노래였습니다. 정말 이 새 출발을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을 줬던 이 WDA라는 곡이었고 특히나 피처링이 화려합니다. G-Dragon, 예, 권지용 씨와 함께한 곡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특유의 좀 강렬한 에너지를 담겨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ATG의 Bad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지난달 26일 골든아워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역시나 여름을 좀 겨냥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감정과 열기를 담아내서 뭔가 이열치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도 르세라핌의 붐팔라라는 곡인데 역시나 5월 22일 퓨어 플로우 파트 1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붐팔라 붐팔라 뭔가 중독성이 강한 곡들이 이 르세라핌의 히트곡 중에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따라 부르게 되는 예 그냥 주절주절 외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붐팔라 르세라핌의 노래도 세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에스파입니다. WDA. I gotta do it.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4부 문을 열었고요. 4부에서도 현 시점 가장 핫한 곡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가 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노래들을 오늘 또 들고 왔고요.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Boy Next Door의 바이럴이라는 곡입니다. 2026년 6월 8일 홈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정규앨범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정규앨범이었고요. 특히나 이 정규앨범은 이 보이 넥스트 도어의 출발점,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점도 담고 있는 정말 그 내용물이 가득한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 왜 앨범명이 왜 홈인지 앨범을 들으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타이틀곡인 바이럴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BTS의 Come Over라는 곡입니다. 2026년 6월 12일 Come Over라는 또 일렉트로니카 장르의 싱글곡이었고요. BTS는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6월달 지난달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신곡이거든요. Come Over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라는 곡을 또 들고 왔습니다. 올해 4월 13일 칼리고 파트 2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플레이브, 특히나 네 번째 미니 앨범에서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포맷으로 또 이 K-POP 씬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죠. 플레이브 2023년에 데뷔 이후에 매년 커리어 하이를 소위 갱신하고 있는데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올해는 어떤 노래를 들고 왔을지 지금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보이 넥스트 도어입니다. 바이럴.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듣고 오셨습니다. 올해 4월 13일 발매가 된 가시덤불의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루만 더, 이 노래 제목에서도 좀 드러나듯이 정말 끝이 보이는 사랑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함을 그린 곡이었는데요. 정말 이 찌질한 소위 정말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이고요. 연준이 부른 곡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곡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따끈따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26년 7월 10일 일주일 됐거든요. 노 라벨스 파트 2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예,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연준.

0: Cooling off, make you fun.
1: 연준의 아이스크림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꽤 짧죠? 예, 2분 조금 넘어가는 곡인데 또 일주일 전에 발매가 됐었던 따끈한 신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정우의 희망곡 오늘 또 3부 4부에서는 현 시점 가장 핫한 곡들 또 발매가 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은 노래들을 들려드렸는데요.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또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조선 힙합. 일단 이름부터가 눈에 띄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고요. 2026년 5월 15일에 발매가 된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예, 신곡이고요. 마음의 숲을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헌절이 공휴일로 또 올해 지정이 되면서 오늘 또 집에서 지금 푹 쉬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근무를 여느 때와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인 만큼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푹 쉬시면서 힐링하는 또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하늘의
5: 누리 향해 열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어릴 때는 롤러코스터 같은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좋아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렇지 않죠. 안 그렇죠. 놀랄 일 없고 변하지 않고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비슷한 하루 보낼 수 있는 게 편안하고 고맙다는 거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무난하고 평범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랑 똑같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요. 7월 17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1: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a world that makes such wonderful things could be bad.

아이, 너무 예쁘다, 노래 정말. Part of your world. 그러네요. 영화 인어공주 OST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어요. 저는 이 노래 하면은 예전에 헤이가 프로포즈에서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하, 헤이 목소리 진짜 예쁘거든요. 또 떠오르네요. 아니, 5768님. 문자 네 번째로 보내셨던데 언니보다 더 하더라. 와, 언니 토요일인데도 생방 너무 멋있어. 오늘이야. 토요일 아니야.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이에요. 2시의 데이트. 저는 잠시 여기 와서 DJ하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우리 안영미 씨 지금 출산 휴가 떠나셔서 몸조리하고 계신 중이고요. 그동안에 2주 동안 제가 DJ 맡아서 이번 주까지 네, 진행하고 있어요. 에휴, 세수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된 거야? 5768. 새싹 회원이야, 게다가. 고맙긴 하다. 감사해요. 우리 이 안에 지금 보이는 라디오 저 오늘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보이는 라디오예요. 예쁘다, 얼굴. 귀엽다, 귀엽다. 오늘 제가 뽀빠이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맨투맨티. 뽀뽀. 네,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옷 입고 이제 화장 예쁘게 하고 왔고요. 여기에 언니 얼굴 안 잊을게 그러면서 2시의 데이트 우리 작가들이 풍선 예쁘게 달아가지고 제 의자 뒤로 장식해놨어요. 아우, 고마워라. 그리고 우리 지혜 작가는 여기에 감자떡 요거 쪼물락쪼물락 하는 슬라임 같은 거 있죠. 그거 언니 줬어. 요거 가지고 놀라고 줬나 봐요. 제가 그럴 나이죠. 58이야. 귀엽다. 아유, 고마워. 아니, 이렇게 저 진짜 아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우리 팀들 또 여기 여러분들 있는데 저 집에 가면 또 심심하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강아지들이 있으니까는 또 그 나름대로 좋긴 하지만 이런 행복은 또 아니죠. 다 제 얘기 들어주고 다 좋아요 좋아요 막 맞장구 쳐주고. 여기 0098님. 맞아요, 언니. 고요하고 간단한 일상이 행복이네뇨.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쓴 거야. 행복이네뇨. 휴일이지만 또 이런 날 밀린 업무 정리하기엔 딱이에요. 아, 일하고 계시군요. 그래, 할 거 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하세요. 이거 틀어놓고.

0: 7231님,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합니다. 언니, 저 광주 사는 50대 초딩맘이요. 원래 차 안에서 혼자 듣는데 오늘은 초등 아들과 함께 과학관 나들이해서 함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유, 그래. 아이를 낳았어야 이런 재미를 또 제가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모르겠다 또. 집에서 게으르게 누워있고 혼자 갔다 와 이런 엄마는 아니었을지 또. 생각도 뭐 상상도 못 해보네요. 지금 제 형편으로는 남자친구 사귈 엄두도 안 나고 뭐 결혼은 뭐 생각도 못 하고 있고 부럽습니다. 나름대로 오늘도 2시간 동안 생방송 중에 여러분 사연 다 받고 있어요. 저한테 저 오늘 두 대 놀러 왔어요. 티 좀 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요거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미니 어플 한 번씩 다 까시죠. 요거 깨끗하게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 사연도 그냥 공짜로 올리실 수 있고 너무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미니 어플 까세요. 2부에는 김인석 씨 모시고 나의 엑스 이야기, 옛날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오늘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선곡해봤어요. 정미조님의 노래 7번 곡도 들어요.

7번 국도 정미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 여전하시네요 진짜. 아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7번 국도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해 따라서 쭉 고성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해변 그럼 쫙 보면서 달리는 거죠? 어우, 너무 예쁘겠다. 저는 예전에는 간 적 있죠. 저도 뭐 일부러 놀러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노래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쪽에 MBC 또 다 있고 그러니까는 부산도 있고 막 다 있거든요. 거기서 라디오 막 나가고 그랬던 기억 나네요. 최진희님, 설언니 저는 5번 국도예요. 어제 언니 목소리 듣고 용기 내서 사연 보냈는데 탈락. 아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용기 내보아요. 면회 나온 아들 만나 점심 먹고 이동 중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최진희님 사연도 다 본 거는 맞아요. 근데 방송에 안 됐을 뿐이지 저희 작가랑 우리 빛나 PD랑 저랑 사연 다 보고 있는 거 예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 지금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보내셨는지 제가 번호 좀 불러드릴까요? 0892-1127-8308-1946님, 1799님, 8422님, 0714-7231님, 7481님, 1815님 이 외 많은 분들이 새싹 회원도 많고 막 신청곡 이클립스 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쭈쭈쭈쭈쭈쭈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자, 미니에는 출석 좀 불러볼까요? 조서영, 이현주, 임명선, 이은희, 김수연, 김동규, 정문주, 조성용님, 임보라님, 신지연님, 양희애님. 아유, 많다.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그래,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상.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이름 다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DJ거든요. 이번 주까지 제가 한번 힘내봅니다. 6618님, 드디어 받았어요. 청취율 조사. 2시에 데이트 외쳤습니다. 하셨네요. 오, 여론조사 보내주셨다. 이거 그 기록 남긴 거. 박수. 하이파이브 언니랑 한번 하자. 언닌가요? 누난가요? 6618님, 잘하셨어요. 만세. 5316님. 언니 저 2시에 데이트 외쳤어요. DJ는 이소라, 안영미 씨 휴가 떠나셨다고 상담사님이랑

수다 떨었지 뭐예요. 한 표 던져봅니다. 어, 여기 또 인증. 잘했다. 언니 힘난다. 아이 참 고마워라. 두 분에게 하이 쟤 우리 PD 또 기분파다 홍삼 세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이야. 그냥 드려요. 0116님 인천 시댁 가는 중인데 남편이 소라님 학교 선배라 남편이 소라님이 학교 선배라 대학교 축제 때 바람의 언덕 에서 공연하는 거 봤다고 노래 정말 좋아했다고 하네요. 제가 인천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제 후배세요? 얼마큼 후배세요? 제가 88학번이거든요. 진짜 오래됐지. 아이 반갑다 또. 그리고 최성아님이 국도 탄 김에 공항도 가요. 마이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신청해요 하셨던데 마이앤트메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공항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신청해 주셔서 제가 또 들었네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 노래. 좋죠. 2시의 데이트 잠시 와서 DJ 하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사연 좀 더 볼게요. 샵 8000번 문자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바로 읽어드리고 바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2758님 저는 인천대학교 03학번이에요. 그래요. 반가 반가. 중고등학교 때 소라언니 노래 들으며 공부했어요.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지금 삼형제 데리고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아유, 어머님이시구나. 저는 항상 아이네요. 제가 엄마가 돼본 적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아니, 그러네.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힘들다. 공부하자. 쬐꼼만 하자. 쬐꼼만. 응? 화이팅. 김동규님. 고등학교 교사라서 매번 라이브로 듣진 못했는데 오늘은 쉬면서 라이브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잘 오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한번 들어오세요. 무흐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저 그러면은 뽀빠이티 입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엄청 귀여워요. 저 58살이에요. 7538님. 언니, 저는 호텔에서 근무 중입니다. 성수기 시작이라 호텔에 손님이 정말 많아요. 퇴근하고 숙소에 가면 쉴 틈 없이 잠만 자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만 힘든 건 아니고 조리팀 모두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응원 부탁해요. 특히 롤링힐땡 베이커리 팀 화이팅 해주세요. 조금만 힘내요 우리 하셨거든요. 7538님 힘내세요. 저희가 뭐 좀 드리고 싶다. 우리 이 팀한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쏠까요? 베이커리 팀인데 거기 많을까? 그런 거? 뭐 이 무슨 차 세트 이런 거 선물 드릴까? 안착 팬티 선물 드릴게요. 여름 깔끔하게 나세요. 네, 여러분 커피도 몇 잔 보내드리고 저희가 속옷 세트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5243님 6월 말에 제주도 여행 가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아직 낫지를 않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작은 상처도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시며 신청곡 악뮤의 멸종위기의 사랑. 악뮤 아니고 이거는 이찬혁 씨가 혼자 부른 노래예요. 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려드릴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호.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살짝 아쉬워지는 나이, 이소라.
1: 한때는 빛이 나는 솔롱, 지금은 빛을 내는 중년. 그렇다. 김인석이 빚을 내는 중년,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김인석 씨.
1: 네네.
0: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이거 안 짚고 넘어가기 어렵네요.
1: 네.
0: 우리 작가들이 네. 뭐 그렇게 선선하게 써주겠어요? 한때는 빛이 나는 솔로, 지금은 빚을 내는.
1: 아, 빚을 내는이었는데 저는 잘못 읽고 빛을 내는으로.
0: 아니 우리 작가가 아, 아니 김인석 씨한테 빛이 그렇습니다. 난다고 얘기를 해주겠냐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생각 좀 해보세요.
1: 네네네. 아.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0: 100% 네.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해 주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1: 네.
0: 두 번.
1: 그러니까요.
0: 언제 또 보겠어요? 아. 제가 방송 막 열심히 하면 또 몰라도 네네. 언제 또 볼까 우리.
1: 아 누님 정말 거의 20여 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만나는 이 자리를.
0: 그러네. 아.
1: 제가 데뷔 25년인데 정말
0: 처음 보는 거잖아요.
1: 정말.
0: 예, 진짜. 아... 아니 보긴 봤다.
1: 또 25년 뒤에.
0: 아, 그건 아니야.
1: 아니죠.
0: 제가
1: 이제 활동하실
0: 뭐
1: 거예요.
0: 뭐 네네네. 네.
1: 또 다음에 만날 기회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네네.
0: 오늘 온수 네. 씻고 나왔어요.
1: 씻고 나왔고요.
0: 온수로
1: 머리 또 스프레이도 했고. 네네. 비비 살짝 발랐습니다 오늘 또.
0: 피부가 네네네. 고우세요. 네.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사진 촬영 또
0: 그러니까
1: 하자고.
0: 보이는 라디오고
1: 네네.
0: 그래가지고.
1: 보이는 라디오도 그렇고 네. 그래서
0: 잘생겼어.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0: 아니 근데
1: 좀 신경을 썼습니다.
0: 인석 씨도 머리숱 네. 걱정하세요?
1: 머리숱.
0: 제가 아까 머리숱 얘기해가지고.
1: 저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네. 헤어라인 심었어요.
0: 아 정말? 아니 전혀
1: 아,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0: 너무 네네네네. 멋있는데
1: 괜찮죠? 괜찮게 잘 심었죠?
0: 티도 안 나요.
1: 네네, 티도 안 나게.
0: 세상에.
1: 요즘은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0: 네.
1: 네네 한모 따서 네네네네
0: 그러면
1: 뒤통수에서 안

0: 그래요.
1: 네네. 이주시킨 거죠.
0: 그러면은 이게 네. 이렇게 네. 누가 봐도 전혀 모르게 이 정도까지 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 아, 한 3, 4개월이면
0: 그 정도면
1: 6개월 정도. 아, 완벽해지려면 6개월. 왜냐면 길어지는 시간이
0: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앞머리 쫙 찰랑해 가지고
1: 그렇죠. 찰랑하게
0: 세상에. 요,
1: 괜찮습니다.
0: 저도 여기 앞에가 많이 네네. 빠졌어요. 예전보다.
1: 저 네. 완전히 애미였어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요거 라인은
0: 나 생각 네네. 좀 해 봐야 되겠다.
1: 그러면은 병원 주소를 제가
0: 아, 진짜 적어 가야 되겠다. 여기다 번호 적어 놓고 가세요.
1: 아니,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제가 그 살 좀 많이 쪘을 네네네. 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네네. 음식을 좀 굶으면서 했거든요.
1: 그럴, 수 있어요.
0: 그럴 때 머리카락이 네. 앞부분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1: 다시 나시잖아요.
0: 네, 났는데 그래도 다 채워지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은근히 걱정되잖아요.
1: 그럼요. 이거 네.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하셨던 게 네. 돈이랑 머리, 모발 숫자는 자랑하지 마라.
0: 아, 어른들 얘기는 새겨 들어야 네네. 된다, 진짜.
1: 한순간에 사라진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돈도 사라져 보고 머리도
0: 공감해,
1: 네, 사라져 보셨기 때문에
0: 조성용 네. 님이 네. 어쩐지 젊어 보이더만 네. 현대 의학이 대단하다 그렇죠, 하셨고 그렇죠. 박효정 님이
1: 네. 자연스러우시다.
0: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제 모발 상태 관심 가져주셔서.
0: 아, 근데 하혜정 님 진짜 이 질문 잘하셨다. 저 네. 이거 궁금. 심은 머리도 길어지나요?
1: 길어지고요. 이거 여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0: 네.
1: 심은 머리는 안 빠져요. 탈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요.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 탈모가 진행됐을 때는 네. 앞머리가 더듬이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심은 라인만 남아있고 그 뒤로,
0: 그 뒤로
1: 나머지 부분들이 후퇴돼서 앞머리만 남아있을 수 있어.
0: 상상하기도 싫다.
1: 그래서 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0: 세심하다.
1: 네, 그럼요.
0: 그렇구나.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렇게 꼼꼼한 탈모 상담에 이어서 네. 이제 나의 X 이야기 해야죠.
1: 그렇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0: 사연 소개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 코너 지난주에 하고 네. 또 이번주에 하고 그러니까 네. 괜히 옛날 남자친구 생각도 나고
1: 부대지고
0: 네,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 근데 저는. 너무나도 신기한 게 네. 금요일마다 비가 많이 왔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옛사랑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를 또 하늘이 만들어주시곤 했었는데 네네.
0: 자, 오늘은?
1: 오늘은
0: 화창해요.
1: 조금 화창합니다.
0: 오늘은 덥다.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또 옆에 있는 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 한번 X 얘기해볼게요.
1: 네.
0: 네.

0: 엑스와 첫 데이트를 앞둔 밤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깨톡으로 바로바로 대화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삐 접속음 기다리고 쪽지 하나 곱게 접혀오면 심장 뛰던 시절이죠. 모니터 한쪽 친구 목록에 그의 아이디가 떠 있었지만 일단은 기다렸죠.
1: 지금 뭐해?
0: 나 내일 입을 옷 고르고 있어.
1: 하하, 아무거나 입어도 예뻐.
0: 뭐야, 고마워. 내일 만나. 조금 닭살인가 싶으면서도 괜히 웃음이 났죠. 그런데 잠시 후,
1: 참, 내일은 조금 천천히 걸어와.
0: 점점점점. 응? 왜?
1: 첫 데이트 네 모습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0: 아, 닭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그런 말에 설렜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진짜 고민했어요. 어떻게 걸어야 하나? 이렇게? 아니면 좀 천천히? 아, 그 사람이 오래 기억하고 싶다던 내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래?
1: 아, 이거 좀 난처하네.
0: 왜? 왜 그러는데?
1: 위험하다.
0: 뭐가?
1: 자꾸 보고 싶을 것 같아서.
0: 아,
1: 야, 이거 선수인데.
0: 그땐 몰랐어요. 연애하면 다들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좀 과하더라고요. 둘만 있을 때나 친구들이 있을 때나 무슨 따로 대사 연습하고 나온 사람처럼 혼자서 멋진 말을 토해냈어요.
1: 내 눈이 이상해. 이상하게 너만 찾아. 넌 나무에 핀 벚꽃 같아. 아,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싫어.
0: 아이구나.

0: 친구들과 놀러 간 날엔?
1: 오늘 어땠어? 난 하루가 좀 길었어. 네가 없으니까.
0: 심지어 헤어지자고 말했을 땐
1: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0: 아니야, 하지마.
1: 나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완성됐다고 생각해.
0: 이제 와 생각하면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참 귀하다. 내 인생의 복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요,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저를 위한 것 같지가 않아서 부담스러웠었어요. 연애는 끝났지만 명대사만 남아버린 나의 엑스 이야기. 그래, 엑스야, 넌 어디서 뭐하고 살까? 그땐 몰랐지만 네 덕분에 내 인생도 한 챕터가 닭살로 완성됐다. 고맙다.

0: 캘리포니아 드리밍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고요. 김인석 씨와 함께 네. X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김인석 씨.
1: 네네.
0: 김인석 씨 그런 타입 아니시죠?
1: 아, 전 못해요.
0: 그죠?
1: 네네네.
0: 그러니까
1: 약간 무게 잡고 멋있는 얘기 하려고 하면 막 저도 닭살 돋아서.
0: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친구한테 잘해준다 그래도 이제 바로 앞에서 네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조금.
1: 나 너무 위험하다.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막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0: 아 견디기 힘든데. 네네.
1: 보통 분은 아닙니다.
0: 이현경님이 누가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아우 느낌.
1: 저도 쓰셨고. 느끼합니다.
0: 예, 예. 김은희님이.
1: 김은희님 아 귀에 땀띠 날 것 같아요.
0: 날 것 같아.
1: 너무 막 긴장되고 막 닭살 돋아서 네. 땀이 막 나시나 봐요.
0: 김숙현님이.
1: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사랑해. 아 원태현 씨.
0: 한참 이거
1: 알고 있었죠.
0: 예, 기억하죠 우리가 네. 또 김강수님이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1: 아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졌을 땐 그걸 몰라요.
0: 아 근데 이런 남자분들 글쎄 이건 사연이 온거 저희가 이렇게 꾸민 거거든요.
1: 네, 각색을 좀 했지만. 예,
0: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좀 이렇게까지 하긴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 아,
1: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0: 그죠?
1: 제가 느꼈을 때도
0: 네.
1: 아, 선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0: 예.
1: 아,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사연 읽으면서도 좀 들었거든요.
0: 여자들은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 아, 끝나면서까지 아,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난 것 같아 완성된 것 같아 이런 말은 이거는 뭐 직업으로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네, 하시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올.
0: 아니 오죽하면 네네. 이미듬님 큰딸이 왜 이상한 거 들어? 이러면서 지나갔대요 지금.
1: 어린아이가 들어도 너무 이상한 거야. 이런 멘트들이 너무 오글거리고
0: 네. 4678님이
1: 너무 킹받는데 그래도 50대니 그런 다정한 말들이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0: 그래 또 이렇게 이렇게 네.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
1: 오랜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남편들은 또 차가워지고
0: 맞아.
1: 좋은 멘트 안 해주고
0: 그렇지.
1: 이러다 보면 또 이런 멘트

0: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1: 이해하네요. 네. 인석 씨. 네. 오늘 X 이야기 주제.
0: 오늘의 주제. 아, X에게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
1: 너무 감동이었던 네,
0: 맞습니다.
1: 거. 또
0: 너무 질색팔색했던 말들 그리고 너무 짜증나게 했던 말, 너무 또 가슴 아프게 찔렸던 말들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X에게 들었던 이 말은 잊을 수 없다. 네.
1: 인석 씨 네네. 마음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말 있어요?
0: 제가 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말은 진짜 안 잊혀지더라고요.
1: 있어요?
0: 네네네. 네.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헤어지면서 네. 오빠가 어떤 사람을 만나던. 나만큼 오빠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더 이상 못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이 계속 생각이 좀 지금도 생각나고 있는 거 보면
1: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친구의 어투는 어땠어요?
0: 되게 진실됐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 하는 공개 코미디를 많이 했었는데 네. 매번 방청 왔었어요.
1: 여자친구이고
0: 네. 그리고 도시락도
1: 정성이 많아
0: 저희 팀원들한테 도시락 뭐 이렇게
1: 아 그 정도로 갑,
0: 네. 네.
1: 근데
0: 네.
1: 누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어요?
0: 그 뭐 어쩌다 보니 또 살다 보니 또
1: 그랬어.
0: 네네네네네. 아, 그런 일이 있었죠.
1: 그렇구나.
0: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난다. 네.
1: 저는 네. 너처럼 노래하는 가수는 못 봤어.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0: 이거는
1: 노래를
0: 뭐...
1: 잘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처럼 노래하는 가수는 못 봤어 라고 한 게 아직까지도 그게 칭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그 아닐 수도 있죠. 그 사람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다른 가수와는 차별화된다는
0: 이 세상에 얘기... 한 명밖에 없는 가수라는 얘기잖아요.
1: 네, 그럴 수는 있겠어요. 네,
0: 하나밖에 없는 이거 너무 칭찬일 것 같은데요. 저는
1: 모르겠어. 그때 또 뉘앙스가 있어 우리 나름의 분위기가 네네네네네.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거였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네. 네, 헤어졌어. 됐어,
0: 그런데
1: 됐어.
0: 근데 이 와중에 김은숙님
1: 네.
0: 돈 꺼줘.
1: 어머
0: 제가 연하를 사귀었었는데요.
1: 네.
0: 늘 돈이 없다고 저보면 돈 꺼달라고 했었어요.
1: 웬일이야.
0: 한 달 정도 사귀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1: 아니다.
0: 아, 감성 아니다. 파괴자. 우린 또 이렇게 되게 감성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1: 너무했다.
0: 이야 돈 아니. 꺼줘.
1: 이건 아닌데
0: 한두 달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돈을 꿔달라? 이거는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김은숙님 생김새가 궁금하다.
0: 부티나게 생겼나?
1: 아니 약간 쉽게 보이나?
0: 아하,
1: 우리 그럼 안 돼. 김은숙님 우리 약간 도도해.
0: 네 사진 아니, 한번 보내주실래요? 저희가 좀 관상 좀 볼게요.
1: 아니 그러면서 네네. 지금 노래 이거 이 사연 뒤에 이거 붙으면 괜찮아요? 김진표의
0: 네.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1: 아이구나.

서서 그치 보여 너무너무 빨리빨리 와버렸어 시원하게 있는 아무지 없는 너무나도 행복했지 좀 모르는 우리들이 이런 우리 사이 같이 영원히 누가 뭐라 해도 그도 없이 주저

0: 아, 김치현 씨 목소리 좋다. 남자 목소리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서 있어도 그냥
1: 물 좀 떠와. 밥 차려.
0: 오빠. 아, 그런 내용이 어떻건? 사랑해 그리고 네. 생각해였어요. 엑스에게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 사연이 살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가 네. 정말 가관이에요.
1: 아니 어떻길래? 사연들이 어떻길래?
0: 읽어봐주세요.
1: 네, 6484님. 저 엑스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안 잊혀지는 말.
0: 네.
1: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0: 어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1: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아.
0: 아, 이건 너무 가슴 아픈데. 아이고 나빴어. 아이고.
1: 네가 여자로 안 느껴져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0: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다.
1: 너무 가슴 아프다. 후벼파는 거잖아요.
0: 네.
1: 뽀뽀도 하고 다 했으면서.
0: 뭐야? 잘한다.
1: 아니 그런 경우 있어. 그냥 뭐 친구로 지내자. 갑자기 뽀뽀하고 다 해놓고 친구로 지내자.
0: 그렇지. 나중 무렵에 이제 나온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이제 끝에쯤에. 아유 어떡해.
1: 진짜.
0: 이거는 좀 슬펐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3008님 사연.
1: 네. 엑스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같아라고 장난을 쳤는데요. 여자친구가 너 눈에서 다 보여. 하트가 계속 나와. 했던 추억이 있네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끝. 여자친구가 받아준 거네.
0: 아, 그렇지. 그러니까.
1: 너 눈에서 다 보여. 네, 하트가 계속 나와.
0: 아, 요거는 좀 달달한 사연이었구나. 앞에 사연들이 계속 안 좋았어가지고 이게 뭐가 나쁘지? 막 이거 들었어.
1: 이게 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읽을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0: 너 눈에서 다 보여. 네. 하트가 계속 나와. 아, 막 이렇게 귀엽게 얘기한 거구나. 알았다. 네. 1240님.
1: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다.
0: 어머.
1: 친구로 지내던 남사친이 뒤늦은 고백을 했어요. 기억에 남아요.
0: 나도 보석이고 싶다. 나도 주얼리고 싶다.
1: 이거 좋네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다.
0: 아니 김인석 씨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1: 아,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보석이었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1: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다까지는 이겨내고 약간 간지럽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0: 약간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는 타입이시구나.
1: 아니 그리고 네. 개그맨들이 대부분요
0: 좀 무뚝뚝해요?
1: 멋있는 척을 못해요. 그러니까 웃긴 건 할 수 있어요.
0: 아 네.
1: 바보 같은 소리는 할 수 있어도 멋있는 척을 하기에는 막 너무 막 막
0: 이해돼요.
1: 네네네네.
0: 그럴 것
1: 그런 종족들인 것 같아요. 저희는.
0: 네. 3830님은? 네.
1: 제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첫 남친이었는데요.
0: 첫 남친이 네,
1: 헤어지면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연애 좀 배우고 자기한테 다시 오라고.
0: 이런?
1: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 만난 남친이랑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0: 잘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1: 이게 뭐야?
0: 남자분들 네. 마음 이렇게 쓰시면은 지옥 가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1: 지옥까지 가나요?
0: 그러니까 나 몰라. 어쨌건 제 기준에서 제일 나쁜 거 얘기한 거예요.

0: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별할 때 잘 헤어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어느 정도 뭐 화가 나건 어쨌건 좀 가려서 해야.
1: 자기 간에는 안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최대한 둘러서 기분 좋게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가 있으니까 끝에.
0: 그렇구나.
1: 그런 감정선이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연애 좀 배우고 나한테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한 거.
1: 근데 잘못된 거죠.
0: 가슴
1: 이거.
0: 아프다. 황수진님이
1: 네, 전 남친이 이런 말 했습니다. 넌 나보다 잘생긴 남자는 이제 못 만날 거야. 자존감 하나는 1등이었습니다. 아,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0: 야, 야, 이거 뭐, 이거 좀, 연준 정도 생긴 거야?
1: 궁금하다. 야, 어떻게 생겼는지.
0: 궁금하다, 궁금하다.
1: 네, 너무 궁금하다.
0: 자, 여러분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남아있던 선물 여러분한테 다 쏘고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럴게요. 광고.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선명하게 잘 보이나 봐요. 네. 여기 네. 우리 미니로 네. 구창수님이 네. 아 민석 씨 눈웃음 장난 아니네요. 맞거든요.
2: 네네네.
1: 매력적이야.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어, 그런 게
2: 눈웃음 있어요. 보시려면 들어오세요.
1: 들어오셔야죠. 네네.
2: 들어오십시오. 네. 보이는 라디오.
1: 무즈 네네. 들어오셔서 네네. 무즈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2: 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주제가
2: 네.
1: X에게 들었던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2: 네.
1: 저희가 선물 좀 준비했잖아요.
2: 네네.
1: 헤어토닉. 아까
2: 아,
1: 우리
2: 또 탈모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1: 네.
2: 그렇습니다. 또 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2: 헤어토닉, 두피 건강과 머리 수술 위해서 모발 모발. 네.
1: 그리고 최고의 사연 한 분 뽑아서
2: 헤어토닉에 루이보스차 세트로 얹어서 드릴게요.
1: 네. 네. 저희는 3부에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샵 8000번 미니로 사연 보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5: MBC 강원 영동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영미 씨 빨리 돌아오세요. 출산 휴가 중이세요. 지금 몸조리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사이에 잠깐 와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가수 이소라입니다. 나의 X이야기 김인석 씨 나와 계시고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2: 네. X에게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1: 네. 네. 좋은 얘기도 괜찮고 나쁜 얘기도 괜찮은데
2: 전반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그쵸, 조금 그쵸. 비율로 따지면 7대 3 정도로
1: 네, 덥다고 약간 짜증나셨나? 3494님
2: 그렇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살 때 한 중위하고 썸을 탔어요. 저녁 7시에 첫 데이트 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위가 당일날 전화로 네. 저녁 먹고 나올 거죠? 어머. 라고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기억이 밥도 안 먹을 거면 왜 만나?
1: 그렇지.
2: 저는 약간 설레는데요?
1: 아니 근데
2: 밥도 다 먹었으면 이제 뭐 네 그렇죠. 이제 남은 건
1: 선수다.
2: 네네. 밥도 다 먹었고.
1: 손도 좀.
2: 예, 예, 바로 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또.
1: 우리가 네네.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2: 그럼요.
1: 아니. 그러네. 3494님 이게 네네. 꼭 나쁜 게 아니었을 네네. 수도 있구나.
2: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 7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1: 아니 네. 야, 효율적이다.
2: 효율적이죠.
1: 네.
2: 아주.
1: 네, 개, 네,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신나는데.
2: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1: 그러자 그러자.
2: 네.
1: 1772님.
2: 아 10년 만났던 남친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네. 저를 보며 일용돈 먹었다고 했어요. 엉엉 참고로 전 성가 대원이었는데.
1: 어떻게 불렀길래. 아니 여자한테
2: 이게 뭐죠 일룡
1: 아니 일룡이 언니는 네네. 일룡이 김수미 선생님 예, 일룡이 언니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으시지만 아... 그냥 얘 그, 저기 뭐
2: 아유 일룡아 요 톤이 있잖아요 아유 일룡아 요 예 요 톤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1: 잘 살린다
2: 바람이 분다 이렇게 불러주셨겠죠 아무래도
1: 재밌다.
2: 잔떨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그래 그랬나 봐요 발베이스 좀 심한 거
2: 그렇죠
1: 네 정미정님
2: 네 성격이면 너는 평생 결혼 못할 거다 들었습니다.
1: 남자친구가?
2: 아, 남자친구가.
1: 아니 엄마 아빠도 아니고.
2: 아이고,
1: 아이고 너 같은
2: 어, 그렇지.
1: 남자친구가?
2: 아우.

0: 내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자, 반성했었습니다.
1: 네. 제가 또 정미정님을 못 만나봐서 네. 네가 진짜 그래 이렇게 아니면은 웬일이래 왜 네. 그런 얘기를 했대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0: 아,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결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궁금하다.
0: 네,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1: 아니 근데 다들 연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0: 맞아요.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며 지금의 우리가 있었던 건 그런 분들에게 안 좋은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 그래서 네. 김인식 씨는
0: 김인석이요. 김인식, 민석 뭐 오늘 다양하게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1: 어떡하냐,
0: 괜찮아요.
1: 아니 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다 거쳐서 지금 결혼도 하고 꼼짝 못하는 와이프도 이렇게 생겨 그랬는데 네네네. 아이들도 예쁘고 네네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뭔가를 좀 겪어야 되나 생각도 되지만 네. 저는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다 피했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지금이라도 만나고
0: 지금이라도
1: 있어요?
0: 네, 그럼요. 지금이라도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 막 양다리, 양다리, 스무다리 막 하세요, 누나. 아유, 지금 늦었으니까 더 가열차게.
1: 아유, 몰라 나 광고, 아유 몰라.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네 성격이면 평생 결혼 못할 거다 얘기 들었던 정미정님 후기 왔어요.
3: 네. 저 결혼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어릴 때 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려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2: 알콩달콩 살기가 올해 좀 시간이 지나면 부부끼리 쉽나요?
3: 저도
2: 몰라서 물어봐요.
3: 저도 좀 노코멘트 할게요.
2: 방송 다 듣진 않으시죠?
3: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2: 어떤
3: 사람은 나의 좋은 점을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나의 안 좋은 점이 계속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2: 그러니까 결혼한 한 커플 중에?
3: 커플 중에도 그냥 연애 중에도
2: 연애 중에도
3: 상대방이 나의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나쁜 사람이 돼 있어.
2: 아, 좋은 사람 그쪽이 너무 끌린다. 그렇다면 정말 만나고 싶다.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잘 맞는. 정미정님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2: 그래, 그렇구나.
3: 맞아요.
2: 부럽다.
3: 맞아요.
2: 그게 임자. 임자라는
3: 임자.
2: 게 임자인가 봐요.
3: 그렇습니다.
2: 나를 바꿔놓는. 그러네 정말.
3: 그렇습니다.
2: 김현경님. 아니 헬스하면서 듣는데 무게 칠 때 너무 웃겨서 방해되면서도 재밌다고. 무게를 친다는 게 무슨 얘기죠?
3: 무거운 걸 이제 드신다는 얘기죠. 친다는 얘기가 진짜 주먹으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2: 이게 아니라
3: 든다.
2: 든다.
3: 그렇습니다. 무게를 들 때.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신다는 얘기네요.
2: 여자분들 헬스하는 분들 무게 치는 분들 어떠세요?
3: 너무 좋죠.
2: 괜찮아요?
3: 좋죠.
2: 예전 같으면은 여자분들은 좀 많이 안 했잖아요.
3: 그러니까
2: 에어로빅 하시고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는 걸 막
3: 태보하고.
2: 실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3: 많아요.
2: 더 그렇죠.

0: 이게 장점이 뭔가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1: 아 저는 이제
0: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 그러니까 달리기나 이런 거 말고 진짜 무게
1: 그,
0: 드는 거.
1: 아주 그냥 원초적인 말이지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맞아요.
1: 짜증이 줄어들어요.
0: 아 그래요.
1: 건강해지면 제 네. 저도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제가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근육이 많아지고 하면
0: 네.
1: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네. 스트레스에 강해지기 때문에 네. 남들한테 짜증을 덜 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자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1: 맞아.
0: 짜증을 덜 내게
1: 맞아요.
0: 되더라고요.
1: 네네.
0: 운동하면 좀 자신감
1: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이 무슨 뭐 실수라고 잘못을 해도
0: 네.
1: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0: 개그맨 한참 네. 막 활동하실 때 그때도 운동하셨었어요?
1: 그때는 좀 되게 말랐었고
0: 네.
1: 네네. 점점 몸을 좀 키운 편이에요.
0: 그 운동하면 헬스하고 그러면 잘생겨지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나요?
1: 어, 그런 것도 있어요.
0: 엄청 잘생겨지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아, 근데 뭐 헬스를
1: 그런
0: 해야 되나?
1: 것도 있고 아, 살짝
0: 네.
1: 네, 헤어라인도 심고 시술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아진 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0: 애를 써야 생기는
1: 네, 그럼요. 노력해야 됩니다.
0: 네. 구창수님
1: 네. 35년에 남친이 그랬죠.
0: 35년
1: 아 35년 전
0: 전에
1: 전이 빠지니까 나 깜짝 놀랐네.
0: 그러네.
1: 1935년도의 얘긴 줄 알고
0: 뭐지?
1: 35년에 그래서 35년 전에 남친이 그랬습니다. 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0: 아이구나.
1: 근데 제 친구를 주머니에 넣어서 결혼을 했어요.
0: 어머!
1: 그놈의 주머니는 구멍이 났나 봐요.
0: 그러니까 우리 구창수님 친구의 결혼한 거예요.
1: 친구의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0: 아 그래.
1: 아.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남친이
1: 어머머.
0: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머니에 넣고 싶다. 근데 제 친구를 주머니에 넣어서 결혼했다.
1: 아 친구. 말은 나한테 하고?
0: 그렇지.
1: 어머 이거 너무 반전이다. 소름이다.
0: 이거는 조금
1: 결혼은 친구랑 하고
0: 아쉽다. 예. 구창수님 아...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혼자세요? 결혼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0: 그래 궁금하다.
1: 네.
0: 3350님 사연으로 넘어가면
1: 전 남자인데요.
0: 네.
1: 전 여친이 헤어질 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는 한약 같아요. 좋은 줄 알고 너무 한 번에 마셨더니 많이 쓰네요. 헤어져요.
0: 아니 이 언어 구사력은 작가세요?
1: 아 보약 같은 친구라고 트로트가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어 그렇습니다. 아 한약 같은 남자친구
0: 아니, 이 네네. 얘기를 한 번에 쏟아냈단 말이야. 오빠는 한약 같아요.
1: 네.
0: 좋은 줄 알고 너무 한 번에 마셨더니 쓰네요. 헤어져요. 야 아까 처음 사연 저희가 네네네. 읽어드렸던
1: 네.
0: 한 챕터가 되었다는 네. 그 남성분과 만났으면 진짜 대작 만들었겠다.
1: 거의 시인이네.
0: 시인이다 시인.
1: 네네네.
0: 6052님
1: 어렸을 때 만난 남자인데요.
0: 네.
1: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
0: 네.
1: 그 남자가 너 저만큼 먼저 뛰어가 놓고 속도가 다른데 왜 자꾸 안 따라오냐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0: 칫뿡이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면 따라갈
1: 거예요.
0: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1: 사랑의 속도가 다른 거야.
0: 어, 우리 여자친구분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이 더 네. 많이 좀 사랑한 티가 좀 났나 보다.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기울면 사랑도 이게 사랑을 뭐 그렇게 따지냐 그럴 게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너무 표시를 너무 많이
1: 그렇죠.
0: 하고 좀 무게가 이렇게 기우는
1: 줄어지면.
0: 것 같으면 이게 또 잘 오래 안 가더라고요.
1: 부담스럽기도 하고
0: 그쵸?
1: 내가 막 숨차기도 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7288님
1: 네, 연애할 때 지금의 남편이 넌 나의 일기예보야
0: 어?
1: 라고 했던 게 생각나요?
0: 어? 왜?
1: 매일 제 기분이 날씨처럼 달라져서
0: 오늘은 해쨍하다가 오늘은 먹구름이고 막 이렇게
1: 넌 나의 일기예보야 한 번을 못 맞히겠네. 네 기분을
0: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 사연이.
1: 감을 잡을 수
0: 넌 나의 일기 이게 안 좋은 얘기였구나.
1: 그러네요.
0: 다들 시인을 만나셨네. 근데 뭐 사랑하면
1: 네.
0: 시인 되죠.
1: 그렇죠.
0: 막 떠오르잖아요.
1: 네네. 어떤 분은 원시인이 되기도 하고
0: 잘한다. X에게 잊을 수 없는 얘기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사연 보내주세요. 도자켓의 Say So.

0: I got dressed just to sit in the house. People with the least always doing the most. I count money while he sucking my towels. Real nasty with them balls, all net, yeah, I'm grouse. Why you talking about who body fake? With rolling fillers in your face, you just full of hate. That real thing keep your home. Now you looking silly, that's what the silly home.
1: 아, 도자케도 뭐 엄청 뭐라 한다.
2: 뭐라 어. 영어를 뭐라 하는.
1: 뭐라 하네. 네. Say so였습니다. X에게 들었던 잊지 못할 얘기.
2: 네.
1: 이금선님이.
2: 이금선님. 아, 우린 사랑의 시차가 맞지 않아. 내가 좋아할 땐 네가 날 안 보고, 네가 날 봐주니까 난 다른 곳을 보게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1: 우리 작가가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쓰셨네요.
2: 정말 멋있는 건 다 담았네. 뭐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 뭐 시차 어, 들어가고 세상에. 뭐 네가 날 안 봐주면 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 아니 헤어지려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나요.
2: 아 너무 핑계 아닙니까 이거? 결국 내 마음이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1: 그러네. 네. 표현이 여러 가지일 뿐이지 네네네. 식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네. 진짜. 네. 이금서님 위로 위로 네. 늦었지만.
2: 그렇습니다.
1: 3073님
2: 넌 연애하긴 별로고 결혼감으론 좋아.
1: 어?
2: 만약 38살까지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1: 어.
2: 나랑 결혼하자 라던 썸남.
1: 아, 예. 와. 이거는 그럼 결혼을 매 아, 어떻게 이거를 좋다 그래야 되나?
2: 이게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정말
1: 어쩔까요 이거?
2: 와
1: 응? 어쩔 나 문자 메시지 한번 이거 들으신 분들 한번 네네네. 봐야 되겠다. 미니로도 한번 보고 이거에 대한 반응 좀 봐야 되겠다.
2: 아니 연애하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람은 어떻게 나누는지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나뉩니까 이건?
1: 아니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어요?
2: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 네네.
2: 연애하기 좋은 사람은 좀 야한 사람.
1: 그래.
2: 그 어. 솔직히.
1: 아 그래 솔직히. 그냥.
2: 야하게 막 이렇게 좀.
1: 어, 약간 섹시한
2: 네네네.
1: 좋구나.
2: 이런 게 막 끌리고.
1: 어 그럴 것
2: 결혼은
1: 같아요.
2: 또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1: 아 그래.
2: 그래서 조금 안정감 있는.
1: 딱 진짜 현실적인.
2: 네네네. 현실적으로 얘기다. 봤을 때는.
1: 네네.
2: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런. 그런 건가요?
1: 아, 저도 네네네. 믿음직한 사람이 좋아요.
2: 네.
1: 그러니까 결혼을 떠올리면
2: 네.
1: 저는 얼굴 생김도 좀 믿음직한
2: 그렇죠, 그렇죠.
1: 사람 분 있잖아요. 어,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도. 근데 평소에 그냥 딱 만나서 처음에 반하는 사람은 좀 차갑고
2: 그렇죠.
1: 뭔가
2: 네네네. 네,
1: 네네. 멋있는
2: 불닭 스타일. 연애는 불닭 스타일.
1: 어.
2: 근데 어. 결혼은 매일매일 우리가 또 네네네.
1: 아, 그렇지.
2: 매일매일 어, 만나야 되는 거니까.
1: 어, 그렇지.
2: 네, 곰탕처럼 이렇게.
1: 늘 네네. 구수한,
2: 설렁탕 어, 같은 느낌.
1: 어, 좋은 표현이다.
2: 네네.
1: 어, 저 그런가 봐요.
2: 네네.
1: 네. 1350님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게 들린다고 기분 나쁘시대요. 막, 그쵸?
2: 그렇죠.
1: 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사람은 우리 나중에 서른 몇 살 때는 나랑 결혼하자. 이거는.
2: 뭐, 진짜, 너만 보고 기다리란 얘기야?
1: 그러니까
2: 뭐야.
1: 기분 나쁘다.
2: 네.
1: 어. 변지우님이 헉, 같은 놈인가? 나도 그런 놈 있었다네.
2: 어? 피해자가 또 한 분 나오셨어요. 네네네.
1: 이 놈 소리 나오는 거.
2: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 한번 모일까요?

0: 이런 피해자들? 네네. 변지훈님까지 계십니다.
1: 이금선이 횟감이야? 뭐야? 김시현님이 지옥 가겄다.
0: 지옥의 불구덩이로.
1: 아이고 네네네. 쓰셨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번에는
0: 2848님. 네. 네. 전 시적인 어느 표현도 없이 이 한마디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1: 어떤?
0: 어지간히 해라 좀. 어지간히 해라.
1: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어지간히 해라.
0: 작작해라.
1: 그런 거
0: 같은 표현이죠. 네네네.
1: 아유 밥도 못 먹겠다 집에 가서 이날. 너무
0: 가지가지한다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가지가지한다 정말.
1: 아이 속상해.
0: 오만정이 다 떨어진 느낌이 딱 들어요.
1: 그러네.
0: 네.
1: 어지간히 해라. 딱 여섯 글자인데. 아이. 김성형님이 들은 말은.
0: 네. 예전에 잠시 만난 여성분이 있는데요. 네.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1: 네네.
0: 근데 얼마 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내 삶의 질이 올라갔어.
1: 아이구나.
0: 난 내려갔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질이 올라갔어. 저는 질을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1: 아니 헤어지고 얼마 뒤에 왜 이런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여자분.
0: 그런데 이런 거 보내는 거 자체가 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정말 살기 좋고 막 너무 그러면 사실
1: 본인이
0: 그럼요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행복한데 지금 하루하루가
1: 아예 관심도 없죠.
0: 그럼요.
1: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를 티를 한구석. 낼 때는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찜찜한 게 있어서 네네네. 이런 걸 보내게 되는구나.
0: 깨깨오 프로필 같은 거 계속 바꾸고 계속 글자 남기고.
1: 근데 내 마음이 편하면은 그냥 네. 그쪽에 신경 쓰지.
0: 그럼요.
1: 옛날 남자친구한테 보내고 이렇진 않아요.
0: 안 그러죠.
1: 뭔가 또 이때 일이 있었구나.
0: 그럼요.
1: 아 이거 뭐 예리하다. 확실히 연애 좀 해보신 티가 나네요. 네네.
0: 감사합니다.
1: 8610님.
0: 네. 이분도 지옥 보냅시다.
1: 왜요?
0: 왜요? 저희가 같이 기도할까요? 네네. 이분 지옥 가시라고.
1: 아, 나 오늘 괜히 지옥 얘기해가지고 그랬네. 전 너무 화가 나면 네. 눈물이 나는데 거짓말한 X 때문에 울고 있는데 8610님이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울어?
0: 화가 나서 속이 다 뒤집어져서 울고 있는데.
1: 아이고 참 우는 모습도 예쁜 8610님. 네네네네네.
0: 이거를 어떤 화의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이 상황을 좀
1: 아 무마하려.
0: 네 무마해보려고 말랑말랑하게 해보자고 나름 해본 말이 요건데.
1: 뭔지 알겠다.
0: 정말 했다. 머리가 나쁘다.
1: 잘못 말했다.
0: 네 지능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1: 애는 썼는데.
0: 네네 EQ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1: 뭐 아, 느낌 네네. 온다 느낌.
0: 네네네.
1: 말 잘해야 돼요 진짜.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말의 힘이 진짜. 네. 5901님이
0: 제 X는 백수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를 끝내고 헤어지는데 X가 친구랑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박봉이던 때라 카드를 주면서 딱 밥만 사 먹고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1: 주긴 줬구나.
0: 다음 데이트에도 그 다음 데이트에도 핑계를 대며 돌려주질 않고
1: 네?
0: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 원, 이만 원씩 계속 쓰더라고요.
1: 아니
0: 그러다 헤어져서 네. 카드를 해지해 버렸는데요.
1: 네.
0: 몇 주 지나고 정지된 카드를 누가 긁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1: 네.
0: 바로 전화해서 카드 긁었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정지가 돼서 못 긁었다.
1: 세상에 이게 언제 일이에요?
0: 2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 아, 이런 건 진짜 속상하잖아요. 안 잊혀지겠다.
0: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연락이 온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정지된 카드로 누가 계속 긁는다고.
1: 네네. 아니 세상에.
0: 정말.
1: 이게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사이건 뭐 어쨌건 간에 네네네. 사이에 네네네. 사람들 사이에 돈 문제가 개입이 돼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나오면 네네네. 오래 남아요.
0: 아,
1: 속상하고
0: 정말 백순 줄 알았는데 금수였어.
1: 아, 좋은 별이다.
0: 아, 괜찮았죠?
1: 잘했죠?
0: 네,
1: 떼주다 떼주 진짜. 그런 분은 아니죠 인석씨?
0: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돈 좀 펑펑 쓰시는 스타일인가요? 나 요거 대답 잘하세요. 저 그러면은 저 100점 아니면 8점.
0: 저는 펑펑 쓰지 않아요.
1: 어머.
0: 저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너무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1: 네.
0: 네네.
1: 데이트 비용은 여자 남자.
0: 아, 그거는 또 제가 확실히 냅니다.
1: 어?
0: 그거는.
1: 멋있다. 어, 괜찮다.
0: 네네. 네네.
1: 어? 괜찮아.
0: 저는
1: 괜찮다.
0: 아껴도. 아, 또 제 사람한테 쓰는 거는.
1: 센스 있다.
0: 안 아끼는.
1: 멋있다. 르세라핌. 어? Different.

0: 르세라핌의 디퍼런트였습니다. 아니 김인석 씨가 네네. 계속해서 네. 그, 자기 어필하는데 제가 곡 소개해가지고 네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다.
1: 더 어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칭찬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라도 칭찬을 해주려고 내 스스로에게. 네네네 셀프 칭찬. 그렇습니다.
0: 저 무브즈 들어오셔서 네. 우리 김인석 씨 얼굴 좀 봐주세요.
1: 눈웃음 치고 있습니다.
0: 아니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나의 X에게 네.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 네. 오늘 네. 최고의 사연
1: 그렇습니다.
0: 김인석 씨가 뽑으셨어요.
1: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X가 야 일룡이 엄마 같다. 나 아유 일룡아
0: 그러니까 성가단원인데
1: 라는 말을 들었다는 네. 1772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1: 네네네, 네,
0: 그래가지고
1: 재밌었어요.
0: 저희가 드렸어요.
1: 네. 네네.
0: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하면
1: 네.
0: 10년 만났던 맞다. 남친이 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저를 보며 일용이 엄마 같다고 했어요. 엉엉 참고로 전 성가대원이었는데 하시면서 유유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서 네. 헤어토닉 세트랑 루이보스 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1: 네네.
0: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연 읽어드렸던 분들 중에 추첨을 네. 통해서 뭐
1: 헤어토닉
0: 네, 선물 세트
1: 많이 많이 보내드릴
0: 드릴게요.
1: 겁니다.
0: 네. 네.
1: 아, 강유리님이 오늘 네. 사연 들으시면서 네. 아 정말 별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0: 아니 그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알게 되네요. 제가 네.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좀 많이 했지만 네. 연애를 한 거는 좀 횟수가 적어요. 몇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제가 이렇게 네. 쉬운 넘게 네. 살았어도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는데 네. 여기서 제가 또 많이 배우네요.
1: 네.
0: 네, 김인석 씨가 이렇게 또 노래 나가고 이런 동안에 얘기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좀 많이 배웠어요. 네. 이순성님이
1: 네 보라로 보고 있어요. 네. 고3 아들 때문에 속상한데 네. 속 없이 보고 웃고 있어요. 재밌었어요라고 해주셨어요.
0: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인석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0: 이제
1: 또
0: 우리 헤어져요.
1: 네, 소라 누님하고 마지막. 이었는데 너무 네. 좋았었고 네. 네, 또 아쉽네요.
0: 아니 좀 아쉽다.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어디 노래를 하러 방송을 나갈 네. 수는 있겠는데 네. 뭐 네. 근데 김인석 씨가 나오는데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또
0: 우리
1: 나중에.
0: 언제 또 한번 봐요.
1: 네네.
0: 하이파이브 한번
1: 네, 좋은 자리에서
0: 네.
1: 또 봬요.
0: 네. 그러길 바래요.
1: 네네.
0: 오늘 감사합니다, 인석님.
1: 네.
0: 가시기 전에
1: 네네.
0: 이마 좀
1: 아, 헤어라인 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네네. 지금 잘 완성이 된 상태라.
0: 감사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또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아, 좋다. 스테픈 산체스의 노래 Until I Found You 였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요. 2002년생이에요. 근데 이 먼지 쌓인 추궁기에서 흘러나온 듯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노래도

좋은데요.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안영미 씨 대신에 2주일 동안 DJ 맡은 이소라고요. 이제 4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연이랑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지금이 몇 시냐? 3시 33분 57초 58초 흐르고 있네요. 언니 제 사연도 읽고 계시죠? 2주 동안 많이 보냈는데 한 번도 안 읽혔어요. 그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혜림이, 이혜림님. 아유 그랬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언니가 이름도 불렀대. 이혜림 화이팅 고마워. 조서영님, 소라 언니 덕분에 MBC 라디오 다시 돌아왔어요. 아, 빛나 PD 박수 좀 쳐주세요. 라디오가 이런 맛이었죠? 언니 가더라도 두 대 계속 들을게요. 또 만나요. 고마워요. 안영미 씨 몸조리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힘 주셔야 돼요. 1572님, 어젯밤 늦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딸과 통화하면서 보고픈 마음에 딸 보고 싶어 했더니 나도 하던 딸.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깜짝 등장했어요. 똑같은 일상일 뻔했던 날이었는데 딸 등장으로 즐거운 연휴가 될 것 같아요 하시며 지인아 고마워 하셨네요. 가족은 사랑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하트. 5901님 내부순환로에서 길 잘못 들었다가 엄마한테 지도 잘못 봤다고 욕 왕창 먹었어요. 다행히 이제 집에 가는 길로 잘 들어왔어요. 휴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내부순환로에서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럴만한 일이죠? 야, 이거 엄청나잖아. 요거 한번 잘못 이렇게 되면은 정말 와. 하지만 뭐 잘 됐다니까 라디오 계속 들으면서 가세요. 이 라디오 조금 있으면 이제 상순 DJ 오실 텐데 라디오의 매력은 그 DJ랑 청취자랑 막 가까워지는 그 느낌 있잖아. 그런 거 막 다 전해지시죠. 말할 때. 그것도 상순 DJ가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갈 때 들으면서 가거든요. 완벽한 하루. 그런 맛이 또 있어요. 계속 들으시면은 그 뒤에는 또 뭐 철수 오빠가 해주실 거고. 아유 든든하죠. 정희호님. 오늘 습관처럼 출근했는데 휴일이었네요. 어쩐지 사무실에 전화도 안 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다 했네요. 온 김에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놨어요. 잘하셨어요. 크게 들어야 또 제맛이죠. 7764님. 저도 소라 누나한테 이름 불려보고 싶어요. 지훈아 힘내. 그래 지훈아 힘내. 저한테 늘 응원한다고 써주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1389님 3교대 호텔 프론트데스크 출근 중이에요. 휴일이지만 휴일 같지 않아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출근해서 무더위 날려보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도 오늘 왔잖아요. 여기 저 왔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할 일은 해야죠. 1644님 설아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동해에 놀러가는 중이에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아직 대관령이래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터널 화재 때문에 많이 막혀요. 오늘 안에 받아볼 수 있겠죠? 아까 교통정보에 화재의 소식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수습이 됐겠죠? 동해 빨리 도착하길 바래요. 도착했을 때 그런 생각하세요. 지금 힘든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지금 막 힘든 거 기억하면 아이고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뭐. 가서 뭐 해야지? 뭐 먹어야지? 이 생각하세요. 블루스마일 둘만의 하이웨이.

좋다 좋다 좋다 노래 좋다. 블루스마일 둘만의 하이웨이였습니다. 여기 문자 한번 볼까요?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이름도 안 적어주시고 이런 글을 적어주셨네. 1482님이 저도 이름 불려보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름 불리면 심장 먹을 거 멎을 것 같아요 누님. 이름 써야지. 누님이 이름 불러주죠. 왜 안 썼어요? 에이, 문자 보내주셨고. 1350님이 이름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 한 번씩 좀 불러드리려고요. 저는 세훈이에요. 2주 내내 들었어요. 저도 이름 불러줘요. 세훈이 고마워요. 0390님 저도 소라님께 이름 불려보고 싶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적으신 대로 읽어드릴게요. 준호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았어. 잘했어 잘했어. 힘내야 돼. 4508님 피부과에서 일하는 민욱이에요. 오늘도 출근해서 주사 놓으면서 틈날 때마다 듣고 있어요. 노래도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하셨네요. 아이 잘하셨다. 잘 보내셨다. 이수진님 언니 언니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이름 불리길 기다리다 보니 꼭 짝사랑하는 기분이에요. 짝사랑 혼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이수진님 고마워요. 언니한테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요. 8872님 소라 언니 소라 이모 루이가 차 안에서 귀 쫑긋 세우고 미어캣처럼 앉아서

자기 이름 불리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인가? 루이야. 아니, 야자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짝꿍아, 저는 항상 짝꿍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루이는 루이 이모야. 소라 이모야. 루이 손. 아닌가? 멍. 9065님. 언니, 저는 나혜영입니다. 안녕, 나혜영. 휴일이지만 출근했다가 퇴근했어요. 소상공인이죠. 마당에 백합이 폈어요. 아우, 하시며 백합 네 송이 활짝 피고 하나는 몽우리 요렇게 모아져 있는 거 사진 보내셨어요. 마당에 예쁜 꽃 심어 놓으셨다. 아유, 부럽다. 저도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어요. 지금 아파트거든요. 네. 9065님, 나혜영님이 사연 보내주셨고 사진이랑 유민정님, 저는 두 아이와 지글지글 볶는 중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이 더운 날 욕조에 물 받는데요. 듣기만 해도 습하다요. 우리 작가가 듣기만 해도 습하다고. 아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이랑 잘 지내셔야죠. 우재정. 우재정, 정우재님? 그쵸? 예. 고등학생 때 이소라의 음악도시 애청자였는데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어요. 스위스에서 보내셨어요. 누나 너무 반가워요. 늘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정우재님, 무흐즈 유튜브 들어오셔서 제 얼굴 좀 보세요. 오랜만에 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지금 들으실 수 있지만 제 얼굴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날이거든요. 오늘까지. 저 뽀빠이 티셔츠, 하늘색 티셔츠 입고 왔어요. 귀여워요. 9724님. 언니 얘기 듣다 보니 특별한 사연은 없는데 문자 보내고 싶어졌어요. 언니 말대로 라디오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죠? 노래도 좋은 노래 막 다 듣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로 이 시간이 이 두 시간 동안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DJ 안 쓸쓸하죠. 최유리 숲.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팜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아이고 어떡하나. 2시의 데이트. 저는 잠시 DJ하고 있는 가수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대신에 제가 2주일 동안 DJ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까지 제가 맡아서 할 거고요. 루이야, 이모가 미안해. 우리 루이, 아까 이모가 손하고 멍했지. 아니, 저는, 아이고 세상에, 안 써주셔서, 그, 이제, 저기를. 근데, 9세 남자아이예요. 루이야, 이모가 미안해. 아이고 세상에. 오늘도 엄마랑 재밌는 하루 보내라. 그리고 조금 크면은 이모 노래가 귀에 들어올 날이 올 거야. 그때 되면은 이모 이름 이소라거든. 이모 노래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루이가. 자, 9138님. 매일 고정된 시간에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겠지만 언니의 일상과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 있을게요. 언니가 저희에게 그래 주셨듯이요. 언니 울리는 거예요, 오늘? 어우, 저 이런 거 읽으면 뭉클해가지고 눈물 난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8319님, 언니 덕분에 씩씩한 30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제 이름은 이은정입니다. 언니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쓰셨어요. 아고, 어떡해.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언니 잘해요. 그럴게요. 보자. 이제 상순 DJ와 함께 할 시간이에요. 끝곡은 제 노래, 그대와 춤을 오늘 신청하신 분들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린 또 내일 만나면 되죠.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0: 전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0: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매일 아침 초록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차례를 기다려 버스에 올라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며 큰 혼란 없이 일상을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질서는 우리 모두가 오래전부터 아주 단단하게 묶어둔 약속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만드는 따뜻한 울타리 덕분에 우리는 매일 당연한 듯 안전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오늘만큼은 거창한 의미를 찾기보다 내 일상을 조용히 지켜주는 소중한 약속들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17일 제헌절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목니였습니다. You are so perfect 전해드리면서 오늘 문을 열어봤어요. 아, 짱짱님께서도 이런 얘기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오늘 기온이 그냥 조금 떨어졌잖아요. 아,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질 일인가? 29도, 30도도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막 34도, 5도, 6도 이런 날씨들을 겪다 보니까 어? 시원한데?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아치님께서 그쵸. 헌법도 일종의 약속이겠죠. 그럼요. 아주 큰 약속이죠. 진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살도록, 네, 혼돈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이 약속을 정하고 또 약속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멋있죠. 우리 엘리베이터 속의 우리 모습을 생각해도 이게 참 사실 거창한 법도 아닌데 아주 귀여운 룰을 우리는 나름의 룰을 지키고 있잖아요. 뭐 약속이라도 한 듯 다들 침묵을 지키고 그 올라가는 층만 이렇게 좀 바라본다거나 괜히 누구랑 눈 마주칠까 휴대폰 꺼내서 좀 보기도 하고 누군가 이제 내릴 때는 몸을 이렇게 웅크려서 또 길을 터주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 어색하지만 또 서로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눈치와 배려를 나누고 있는 셈이죠. 일상이 이렇게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데는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배려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 배려 넘치는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사루비아니 혼란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삶 오발 들으며 같이 느껴보고 싶다. 저도 아까 이런 누구셨더라? 어쨌든 그 일상의 어떤 그 흐름들 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루틴들이 생기고 루틴도 생기고 조금 약간의 이제 변화가 조금은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내 삶의 일상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오후에 발견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여러분의 일상 속에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인생대로 가고 네, 4시부터 6시 오후에 발견은 그 옆에 살짝 여러분 옆에 붙어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2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 자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오늘 생방송이기 때문에 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창 오셔서 역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채팅창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 오빠리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 방송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3, 4부 순서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색다르게 준비했다고 미리 방송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 손님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썸네일 아래 부가 설명들을 자세히 보신 분 아치님께서는 아주 꼼꼼히 챙겨보시더라고요. 네, 아치님께서 채팅창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듯이 3, 4부 순서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주십니다. 누굴까요? 네. 궁금하시면 유튜브 창 오셔서 찾아주세요, 여러분. 예, 3, 4부에 우리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창 열어두고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마구이자.
1: 지친 나를 안아줘.
2: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5: 아, 아치님, 이 정도면 우리 스텝으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채팅창 통해서 3, 4부 적극 홍보 중이세요. 네, 우리 엘리펀디 최상은 씨가 찾아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를 찾아주십니다. 예, 긴 얘기는 3, 4부에 하죠. 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아껴뒀다가 3, 4부에 상아 씨 오면 예,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따 봐요. 어, 꽃담님 진짜 아니에요. 내가 오발에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오발. 진짜 진짜 꽃담님은 진짜 이 닉네임이 꽃처럼 마음이 아름다우셔서 붙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맞나? 어쨌든 저 정말 항상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오랜 우리 금싸기들 오발이들 두루두루 여러모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노래까지 들려서 약간 또 예, 잘 추스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우의 여신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문자창을 오 일부러 이 시간에 주셨구나. 아이 참 감사합니다. 예, 또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저는 여신님께 마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대전에 비 소식 있다고 또 같이 문자로 남겨주셨고요. 많이 오나요 혹시? 강원도도 주말 이렇게 오늘 밤부터 비가 제법 오겠더라고요.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 여름 일정 잡으셨던 분들 예, 요리조리 잘 피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말은 도토리님 오셨고요. 쿰팡님 오셨습니다. 방송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쿰팡님. 그리고 낙화님 오셨고 보통날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로비아님과 우리 신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우어머님 저도 사랑합니다. 아, 개구쟁이 양반님은 강릉을 오셨대요. 오전에 강릉 도착해서 코에 바닷바람 집어넣고요. 맛있는 혼밥하고 시장 투어하고 숙소 체크인. 사진 한 장 주셨는데 얼핏 보니 그 바다뷰, 바다뷰 숙소에서 대형 TV에 제가 있네요. 반가워요, 양반님. 웰컴 투 강릉. 노마드님 오셨습니다. 오, 아, 이런 분들 조금 약간 거리감 느껴집니다. 아침 일찍 운동하셨대요. 아니, 빨간 날 왜 아침 일찍 운동하지? 늦잠 자야지.

좀 거리감을 느끼며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외출하는 김에 볼일 다 보고요. 며칠 동안 참았던 감자 아니 감자튀김이

보러 가는 길이시라고 아마 지금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이 삼복더위에 출산하신 분들 진짜 훌륭하다. 어머님들 진짜 박수받아 마땅하다. 저도 슈퍼 울트라 파워 캡숑 나이스 짱 감사드립니다. 아, 노래를 한 곡 이어가고 들으면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계속 기다립니다. 오늘 생방송이에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여러분의 근황 기다려요. 근황. 예. 공휴일인데 어디서 무얼 하며 오발 듣고 계신지 기다리겠습니다. 쉐어입니다. Strong Enough.

쉐어 노래 이어서 국종쌤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 파랑새까지 전해드렸어요. 3430번님. 아유, 너무 좋은데요. 리디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세요. 선물 당첨. 아, 이런 기분이구나. 감사해요. 예, 참 기분 좋게 해주셨습니다. 3430번님. 아껴둘게요. 아, 진서영님은 계곡에 계시군요. 시원해요. 오발 듣고 있습니다. 아, 발 담그시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무릎 덮어주는 센수. 아, 참. 뭔가 이렇게 삥꾸삥꾸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죠. 우리 진스맘님은. 레이스가 참 잘 어울립니다. 아, 잠자리님 오늘 특근 중이시라고. 어제 마저 말씀하셨었죠. 예, 오발과 함께라면 천하무적이다. 파이팅. 예, 힘내시고요. 그리고 와, 8878번님 반갑습니다. 양산에 계시대요. 양산. 이른 퇴근 후 멀리 양산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또 취향이 좀 괜찮으셨나요? 잘 맞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신청곡을 또 주셨군요. 그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차차 우리 서로 친해지자고요. 양산은 날씨가 어떤지. 네, 휴일에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8878번님.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주 뵈어요. 아, 영매님. 생방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하. 더 자주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저희 스튜디오 그 구석구석 저희가 어떻게 방송하는지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재미가 좀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손이 또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투들레님 오셨어요. 리디 미녀 삼총사 오늘 해변의 여인 됐습니다. 시원하니 좋아요. 우리 오빠리들도 시원한 오후 되세요 하시며, 아, 지금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계신 숙자매들. 어제 그 부천이랑 춘천에서 오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숙자돌림의 두 친구분들, 초등학교 동창분들과 오늘 만나신다고 했는데 세 분이서, 네, 모자를 맞추셨구나. 하, 너무 좋다 이런 거. 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투들레님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오늘 즐거운 날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리디 후배랑 후배 남편이랑 같이 들으면서 홍보 중인데 일단 복직할 때까지 듣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들으시는 후배 입장에서는. 예, 그 유튜브에도 다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같이 스트리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우리 노마드님의 후배분, 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아기 사진. 쌍둥이인데 한 친구는 어디 갔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왜 애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물고 있지? 어, 누구신지 하는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쁩니다, 진짜. 어쨌든 그 복직하실 때까지, 네, 저희가 든든하게 그 육아의 어떤 고됨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오시고 재미나게 함께하자고요, 우리.

그 영동고속도로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 한 12시경에 예, 저도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영동고속도로 이제 강릉 방향 예, 그리고 대관령 4터널에서 사중추돌이 있어서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통제가 해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해가 없으셨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아까 악마님도 오실 때 아마 그 시간쯤이셨던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일단 무사히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피해 없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싹 베이비님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AC/DC 하이웨이 투 헬.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0: 영양만점 맛도 좋은 너글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아, 귀 이모티콘인가요? 너무 귀엽다 이거. 스키드로 유스 곤 와일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치님, 아 여기 이제 방송 용어 적합하지 않아서. 아 트랜지스터? 형님들이요? 박규자국 형님들까지. 메탈키드니. 아 오늘 선곡이 좀 과격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어제 아들이 연주했던 곡을 신청할 걸 그랬습니다. 2부 첫 곡 스키드로 유스 건 와일드는 오늘 정집사님께서 ACDC의 노래를 들으시며 용기 내어 남겨주신 곡 연이어 띄워드렸습니다. 이 이모티콘은 오류가 왔는데 아마 환호성의 이모티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아내분 생일이시죠? 어제였는지 오늘이었는지? 네. 리디 생방 덕분에 아내랑 즐겁게 와인 마시며 휴일 만끽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아주 네. 화려한 상차림 속에 드시고 계시군요. 그 어제 제가 아내분 문자를 살짝 좀 기다립니다 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냥 부끄러움이 많으신 걸로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또 행복한 주말, 행복한 주간 보내십시오. 아, 너무 근데 이렇게 항상 그 진짜 한 젓갈, 한 젓가락이 이렇게 막 소중하고 막 너무 궁금하고 막 입맛 따시게 하는 이런 상차림을 해주시는 남편분을 만난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꽁보리밤님 오셨어요. 저도 휴일인데 출첵하러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휴일이지만 할 일이 없어 삼척으로 드라이브 왔는데요. 어제까진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어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주말 동안에 비 소식이 확실히 있어서 그런지 기온이 조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생각보다 시원한데? 0423번님 남편분께서 또 이렇게 네, 제가 기다린다 했더니 문자를 또 주셔가지고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조태구알 누르시고 그 약간 이제 문자 한 통 또 주시면서 조금 우리가 한 뼘 정도 가까워졌다. 네, 아 우리 또 주미 작가가 맛있는 걸 보내드렸군요. 이 선물에 있어서는 이제 주미 작가의 권한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거의 100%, 완전 100%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예, 우리 공사이사번이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또 오후에 발견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 정말요? 잔디윤이님 리디 오발 들으니까 시간 금방 가요. 공주 기다리기 지루했는데 오발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공주가 지금 물놀이 중이거든요. 표정이 그냥 너무 좋지 뭐. 금방금방 가죠. 땡이야 땡구님. 왜죠? 왜 오늘 생방하세요? 오발 듣는 저는 기분이가 좋지만요. 좋은 거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생방 왜 해요? 너무 좋다 이런 의미신 거죠?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노래를 한 곡 이어갈게요. 블루 노래로 한 곡 더 또 준비했습니다. 보통 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블루곡에 이어서 오늘 선우정아 뒹굴뒹굴 아츠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그 노래가 주말에 선곡이 돼서 다른 곡으로 선우정아의 목소리 띄워드렸습니다. 시리 선셋이었어요. 잠시 후 5시부터 우리 엘리펀디와 함께합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가 오고 있다. 예, 5시부터 함께하겠습니다. 3991번님, 리디 오늘은 뭔가 받는 날인가 봐요. 오발에서도 간식 도착하고 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 또 감자와 옥수수를 가져다 주셔서 간식 선물 또 나눠드렸습니다. 아, 나눔의 날. 괜히 또 행복하지 않나요? 3991번님, 잘하셨어요. 철수랑 순이랑님, 오랜만에 혼자 보내는 휴일입니다. 남편이 오늘 근무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창고방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계획일 뿐 앞으로 2시간 동안도 이렇게 침대와 한몸이 될 듯합니다. 뭔가 그 딱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보상이 하나 있어야 돼.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거 없으면 예 그냥 쉬세요. 철수랑 순이랑님 쉬는 날 쉬어야지. 저도 뭐 되게 오늘 출근 전에 아침에 이제 조금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했지만 그냥 출근하느라 바빴어요. 예, 요 정도로만. 4815번님, 날씨가 흐려지는데 어머니께서 저 몰래 정선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른 척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퇴근하면 집에 와 계실 텐데 어쩌죠? 룰라의 비밀은 없어. 세상에 비밀은 없죠. 어머님의 방문. 어머님의 의도를 알고 계시다면 어머님의 의도대로 해주십시오. 깜짝 방문을 원하시는 거라면 어머나 어머니 해주시고 네. 그냥 뭐 이제 지나가시다 들리셨다면 아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요게 이제 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좋은 밤 보내십시오. 아 여우 여신님 강릉 오시는구나. 내일부터 강릉 가요 리디. 짐 챙기다 멈추고 오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방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셔서 1박 하시고 너무 좋다. 근데 비가 좀 올 것 같더라고요. 예,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우님이 운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남편분 안전운전 해주십시오. 애플스님 오셨어요. 아이 치료센터까지 왕복 6시간 운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해가 갈수록 운전이 피곤하단 말이죠. 하루에 6시간 이게 운전이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엄두를 못 내겠던데. 이건 해가 안 가도 난 엄두가 안 나던데. 고생하셨어요. 불수님. 비가 좀 오나요? 아니면 스콜이 쏟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문자를 주셨나요? 함께하고 계시군요. 오늘은 농장도 쉬나 봅니다. 비가 와서 쉬고 계신가 본데요. 그러면? 3430번님. 와, 아침 8시부터 파크골프 18홀 3바퀴 돌렸대요. 오, 여기도 또 거리감 느껴지네. 네, 아, 다들 이렇게 휴일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군요.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아까 브루노 마스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아마 이 노래 느낌이 좀 떠오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When I Was Your Man.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나사랑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외지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와서 오늘 시간이 맞아 근처로 물놀이 왔다가 정리 중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늘 너희들이 있어 행복하다. 이 행복에 늘 든든히 버팀목이 돼주는 남편도 고마워요. 아, 든든합니다. 나사랑님. 자, 린입니다.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2부 끝곡이고요. 저는 5시에 우리 엘리펀디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3부 첫 곡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전해드렸어요. 아, 아니 오늘 우리 엘리펀디가 좀 일찍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 4부는 우리 최상아 씨, 엘리펀디와 함께한 유쾌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약간 여러분께서 라이브를 둘이 할까, 둘이 얼마나 뭐 이상한 뭐 노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냐 이런 얘기들을 주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펀디가 뮤지션으로서의 발음도 이상해. 이상한 얘기를

0: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의 예, 모습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오늘 3, 4부는 엘리펀디의 노래, 아, 엘리펀디가 골라온 노래, 엘리펀디가 선곡해준 노래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뮤직 오브 뮤직이에요, 여러분. 예, 저희 라이브 오늘 준비 안 돼서 제가 살짝 떠봤거든요, 사실. 뭐 저 한번 해볼까 했더니 거의 다 했어 이제 너랑 나랑.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예, 얌전하게 여러분 우리 엘리펀디의 이 여름에 듣기 좋은 추천곡들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채팅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생각보다 되게 날씬하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죠. 자, 유튜브장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또 해주시더라고요. 잊으려 하면 잊을 뻔하면 이제 등장한 우리 엘리펀디 함께합니다. 오셨습니다. 엘리펀디 추천 노래 펀추노 오늘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1: 전격 출연. 예스 예스 예스. 아니 좀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야지 제가 이렇게 딱 신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0: 죄송해요. 저는 약간 이제 그 긴 말에 좀 익숙해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데
1: 그 캐릭터를 소화하실 때 아나운서 할 때는 이따 저녁에 다시 장착하시고 라디오 하실 때는 좀 벗고
0: 아니 이 정도로면 좀 괜찮았다.
1: 좋았어.
0: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또 티격태격 합니다. 여러분
1: 좋습니다.
0: 우리 엘리펀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1: 그렇죠. 오랜만에 부르셨으니까요.
0: 아니 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좀 불러달라 항상 그러시고 게스트분들은 저희는 이제 좀 연락 좀 주세요 이제 서로 이러는 거야.
1: 아 그게 약간 어렵긴 해요. 그게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죠.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 출연해서
0: 자기, 아유 고맙습니다.
1: 자기 얘기도 들려주고 싶고 자기 노래도 들려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계속 연락해가지고 출연시켜주세요 출연시켜주세요 그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신곡을 거의 매달 내자 우리
1: 신곡을 매달 내면 매달 마이너스예요. 제작비가 이게
0: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로 출발을 해봅니다.
1: 어쨌든 여러분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엘리펀디고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오늘 신나게 한번
0: 지금 고정 욕심을 지금 보여
1: 리디와 함께 꾸려 가 보겠습니다.
0: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우리 엘리펀디 얘기를 하고 노래를 아마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엘리펀디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 안 들으시는군요.
1: 방송 가끔씩 들어요.
0: 매일 들어야지 어떻게 가끔 듣습니까? 저희 매일
1: 저 차가 있는데. 없잖아요.
0: 저희는 유튜브도 하고 온에어로도 이제 들을 수 있고.
1: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네.
0: 예. 저희가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라는 거.
1: 아니에요. 자주 들어요, 근데. 진짜 하는 거 계속 본단 말이에요.
0: 그래요?
1: 봐요.
0: 최근 기억에 남는 코너 무엇이었죠?
1: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코너보다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유튜브 생중계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잠자리인 줄 알았어요.
0: 너무 심각하다.
1: 어제 스튜디오 밖에서 잠자리인가?
0: 너무 심각하다 이 표현. 너무 괜찮은데?
1: 진짜로.
0: 전 괜찮아요.
1: 괜찮아. 좋아.
0: 너무 재밌다. 잠자리. 약간 동그란 안경을 써볼 것 같네.
1: 아니 근데 그 색깔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안에 이렇게 약간 색깔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0: 너무 웃기다. 안경 쓸 때마다 이제 우리 엘리펀디 생각날 것 같아요. 잠자리. 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쨌든 우리 참 오랜만에 우리 엘리펀디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이제 연휴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랜만에 엘리펀디랑 좀 이렇게 재미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죠.
1: 그렇죠.
0: 전화를 했더니 운동 중이시더라고요.
1: 힘들어하게 받았다고.
0: 굉장히 힘들어하게. 그래 알았어.
1: 트레드밀에서 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0: 숨이 차 있는 것 같았는데 반겨주실 않아가지고 조금
1: 아니에요.
0: 서운했습니다.
1: 항상 반갑습니다 진짜. 진짜로 항상. 없는 말 하려니 힘드네.
0: 그러게. 저도 없는 말 드리려니 참. 자, 여러분 오늘 엘리펀디와 함께하는 제가 이름을 여름 특집 엘리펀디의 추천 노래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1: 줄여서 뭐죠?
0: 추노 펀추노.
1: 가슴을 데인 것처럼 여기까지만
0: 하겠습니다. 추노 펀추노 펀디의 추천 노래 오늘 여름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선선해질 줄 몰랐어요.
1: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선선해졌다고는 하는데 요 며칠이
0: 너무
1: 좀 심했어요.
0: 맞아요.
1: 너무 심했고 아까도 이렇게 걸어오는데 오늘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내가 습습한 느낌이 지금 있는데 오늘 요런 오늘 추천한 곡들을 한번 들으시면 좀 청량하고 시원한 감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0: 오늘 리스트를 보는데 여러분 익숙한 곡인데 새로운 곡도 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또 시티팝 장르도 있고
1: 맞습니다. 그리고 다운템포에서 업템포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장르도 우리 또 성슬이님은

0: 욕심쟁이세요. 그래서 장르별로 해달라고.
1: 오빠 장르별로.
0: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어제 전화해서 왜 이렇게 다 하는 거야? 막.
1: 자 그러면 우리 네. 엘리펀드의 회심의 선곡 첫 번째 노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0: 신나는 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일단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에요. 원곡은

0: 트로피컬 하우스, 트로피컬 사운드를 대표하는 그런 선두주자거든요. 어허. 거의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이고가 리믹스한 아하의 테이크홈입니다.
1: 너무 신박합니다.
0: 네, 그래서 테이크홈인데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리고 이 계절감과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게 원곡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0: 완전 다르죠.
1: 들어볼게요, 여러분.

0: 원곡이 좀 막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라면 예, 통통 튀고 좀 어려지는 느낌?
1: 원곡 같은 경우는 사실 80년대를 대표하는 신스팝이잖아요. 네. 굉장히 신디사이저 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질주하는 듯한 그 당시 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요곡 같은 경우는 아 까딱까딱 하면서 약간 우리 모히또 가서
0: 몰디반잔에
1: 막 약간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그리고 흥을 잃지 않는 예, 그런 분위기라서
0: 이게 막 되게 무더운 날 들어도 그냥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용서가 될 것 같은
1: 맞아요. 예.
0: 아 근데 오늘 확실히 이제 뮤지션의 모습으로 오늘 또 찾아주시니까
1: 아 제가 그래도
0: 다르다.
1: 음악 애호가잖아요.
0: 음악 아니고 애호가요?
1: 애호가 호소인.
0: 아 정규 앨범도 있으시고
1: 음악 평론가 호소인.
0: 아, 진짜 우리 음악가입니다. 네, 우리 뮤지션 강릉의 아들 우리 엘리펀디의 추천곡 중에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아하의 테이크 홈인데 카이고 리믹스 버전으로
1: 맞습니다.
0: 굉장히 새로운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곡 이러니까 이제 두 번째 곡부터 또 부담이 좀 살짝.
1: 아 절대 네. 오늘 이 그 준비한 곡들은요 곡 각각마다

0: 누구도 해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는 곡들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분위기에도 다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추천한 곡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아, 두 번째 곡은요. 네. 그 브론즈라는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 에이폴타운이라는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브론즈라는 프로듀서인데 이 프로듀서가 2010년대 중반쯤에 그 우리나라 대중 한국 가요 씬에서 CD팝이 그때부터 막 이제 인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에 완벽한 선두주, 먼저 발을 옮긴
1: 브론즈가.
0: 네, 네. 그래서 이 브론즈가 발매한 앨범들을 보면 각기 그 각 에이폴타운의 소속 뮤지션들도 있고 다른 뮤지션들도 되게 대표되는 뮤지션들이 많은데 그런 뮤지션들과 협업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사운드의 결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 나 그냥 좀 생각하고 싶지 않고 편안한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라고 할 때 아, 브론즈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마 좀 만족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1: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곡은
0: 네, 하루라는 곡이고 네. 그다음에 미노이 여성 싱어 미노이와 함께한 곡입니다.
1: 들어볼까요?
0: 네.

0: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 아유 좋아요. 아유 전문가야.
0: 자 어떤 노래죠?
1: 네 다음 곡은 또 90년대를 즐겁게 사셨던 행복했던 분들이라면 기억할 노래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 수록곡이고요.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라는 곡인데 이 곡을 제가 왜 선곡을 했냐면

0: 90년대 초반에 그 한국 대중음악의 바이브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악기 구성부터 어떤 스타일, 그리고 서태지 씨가 시도했던 다운템포의 곡의 랩까지. 그리고 90년대 가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색소폰. 예, 그리고 이정식 색소포니스트의 연주까지 해서 이 뭔가 도심의 야간, 밤, 그리고 밤바람, 아니면 약간 쓸쓸한 한적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는 곡이라서.
1: 네. 지금 노래 흐르면서 엘리펀드의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하나하나 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음악 애호가
0: 호소인
1: 엘리펀드의 세 번째 선곡 서태지와 아이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이어갈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0: 16일까지 강릉 대도호북관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자, 우리 엘리펀디 최상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상아 씨의 취향대로 네. 선곡을 해주신 노래들 오늘 만나보고 있습니다. 채팅창 좀 소개해드릴게요.
3: 네, 엉망인데요.
2: 어떤 의미예요?
3: 그러니까 호의와 디스의 경계에 있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2: 반가워서.
3: 그렇지. 그러니까 반감과 디스의 경계일 수도 있고.
2: 그 우리 초등학생 때 보면은 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느낌. 이제 놀리고 막 하는 그런 느낌.
3: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상처받습니다.
2: 아, 일단 오늘 의상이 너무 네. 그 네. 농구 되게 잘하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3: 그럼 원래 알죠? 네. 꼭 이런 애들이 제일 못해.
2: 아, 평소에 진짜 운동 농구 하세요 혹시?
3: 아 요즘은 많이 못하고 있어요.
2: 네. 아, 원래
3: 가끔씩은 네 하죠.
2: 오.
3: 네, 농구 위험한 스포츠예요. 그냥 이제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다 보면요. 걷고 그냥 잠깐 뛰고 네, 그 숨 쉬고 네, 그런 게 좋지. 뭐 누구 제치고
2: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
3: 부딪히고 막 뭐 뛰고 제일 안 좋은 게 점프야.
2: 무릎 우리 또 지켜야 하니까.
3: 아, 그럼요. 관절 네, 지켜야죠. 진짜. 네.
2: 건강 끔찍이 생각하는 우리 엘리펀디입니다. 엘리펀디가 이제 추천해 주신 노래들을 들으시면서 뭔가 되게 네. 그 밤바다 어떤 드라이브 하고 싶다. 올림픽대로 네. 달리고 싶다.
3: 맞습니다.
2: 이런 네. 얘기도 또 주셨고 아까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3: 그 저희 둘의 모습을 보고 쿠키 잘 굽는 카페 사장님과 농구
2: 잘할 것 같은 분 이렇게 왔었고 아까 시티팝 관련한
3: 네.
2: 아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숙해가는 듯한 러블리한 시티팝이었다. 오
3: 너무 시적인데요?
2: 아 이분이 댓글학원 다니시는
3: 아 이거 너무 시적인데 이거 뭐 이렇게 네. 연습을 하시나?
2: 아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절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3: 아 박수.
2: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숙해가는 듯한 러블리한 시티팝 이제 미노이의 목소리였는데 이제 엘리펀디 취향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오늘 선곡은
3: 네, 제 취향이죠.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라기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본업이 뭐 어쨌든 힙합 뮤지션이고 오랫동안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좀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음악은 락, 팝, 뭐 장르를 거의 가리지 않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은 계속 그렇게 해서 다 듣고 있는.
2: 저도 오늘 그 선곡을 보고 리스트를 보고 좀 의외의 곡들이 좀 많아서 되게 막 저 더 시끄럽고 막 이렇게 템포 막 빠르고 막 진짜 막 업되는 그런 곡들을
3: 네.
2: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3: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네,
2: 그랬는데 사실 한 곡 정도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도 없었다 오늘은.
3: 제가 평소에 광기가 있나요? 그거는 약간 설명이 눈빛이 광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 무슨... 아니 무대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막 진짜 막 열정 넘치잖아요 우리 엘리펀디.
3: 아 그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고생하는 걸 보면 내가 즐거워.
2: 그래요?
3: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음식도요. 제 음식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방장이 좀 고생을 하면 고스란히 그게 맛으로 고객에게 가는 것 같아요.
2: 아 네. 그런 느낌으로.
3: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무대에서 막 미친 듯이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어 보여야 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지 않을까?
2: 약간 부연 설명이 있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없었으면 네가 고생해야 내가 즐거워. 약간 요런 아까 들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3: 아 근데 뭐 저는 그게 그냥 직관적으로도 그냥 내가 고생해야 그만큼 관객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그냥 결론. 네.
2: 자 힙합 뮤지션 오늘 엘리펀디의 음악 철학이었습니다.
3: 뚝 끊어먹네.
2: 아니 끝나신 것 같아서.
3: 끝났어요. 네. 네, 끝났어요.
2: 음악 철학, 무대 철학.
3: 네. 뭐 그렇죠.
2: 관객분들과 호흡할 때는 내가 고생해야 관객분들이
3: 맞습니다.
2: 더 네. 즐거워한다.
3: 네. 아. 진짜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보면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 그런 느낌, 분위기,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고생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2: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박수! 네.
2: 이러니까 저 더 막 이렇게 흥분되는 노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 그 광기라고
2: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왔는데
3: 네.
2: 연애하세요, 펀디? 노래들이 잘... 노래들이 달달합니다. 이런 얘기 왔어요.
3: 아, 연애 안 하니까 이런 거 듣죠. 연애하면 이제 광기.
2: 아. 어,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구나. 아, 연애하면 광기예요?
3: 답답해서. 아. 사랑이 이리도 답답하다니. 아,
2: 화병 날까 봐.
3: 울화. 응어리 막 이런 거. 답답한 막 이런.
2: 그래요. 연애는 그러면 좀 당분간 쉬면 참 좋겠더라. 건강을 위해서.
3: 아, 그럼요. 네,
2: 건강을 위해서 쉬었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1716번님께서 어머, 방송이 정말 활기가 넘칩니다.
3: 우와.
2: 지금 서울에서 8시간 넘게 이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 지치고 힘든데 방송 들으며 에너지 얻고 있어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엘리펀디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3: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전대를 잡고 안전운전하면서도 신나는 곡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2: 어떤 곡일까요?
3: 일단 퀴즈 뭐 준비했다고
2: 나왔어요. 아, 그리고 저기 오늘 그럼 노래 다음 곡 전에 1716번님 주소 성함 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펀디에게 또 이렇게 반가움을 예, 반가운 인사를 주셨는데 또 저희도 선물 함께 가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 조금 전에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약간 다음 선곡에 힌트가 있었어요.
3: 아, 그래요?
2: 네. 엘리펀디도 모르게 제가 몰래 틀었거든요.
3: 아, 진짜?
2: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직접 소개해 주시죠.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3: 네, 다음 곡은 오, 그 이제 제가 발매한 곡 뭐 남의 노래도 좋지만 제 노래 한 곡 정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2: 네.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 내 노래 한 곡 정도 괜찮잖아.
3: 선곡의 변이었습니다, 그게. 그것도 부끄러워서 맨 마지막에.
2: 하지만 저는 네 번째로 올렸죠, 지금. 오늘 순서는 내 맘대로다.
3: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발매한 곡 중에 네. 키스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곡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이에요. 네. 두 가지 버전인데 그 제가 리믹스 버전을 냈는데 그게 선셋 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일몰의 느낌을 경포의 일몰의 느낌을 좀 담은 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셋 버전이라고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2: 그, 여러분 혹시 지금 방금 제목을 들으셨나요? 이게 퀴즈였는데 우리 엘리펀디가 소개를 해주셨네요.
3: 네, 그리고 뭐 요즘 뭐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2: 응. 아니, 연애 안 하는데 왜 좋아해?
3: 연애 안 하니까.
2: 아니 잠깐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제 들려드릴 엘리펀디의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게 퀴즈인데 네. 조금 전 펀디의 설명 중에 제목이 지나갔어요.
3: 네, 지나갔습니다.
2: 일부러 하신 거예요?
3: 네.
2: 모르고 하시고 하는데?
3: 일부러 뭐 해도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퀴즈가 어려우면 누가 참여합니까?
2: 아~
3: 이게 수능이 아니잖아요.
2: 저는 힌트 드리려고 했죠, 중간에.
3: 힌트 뭐예요?
2: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잖아요, 왜.
3: 저야 네. 원래 그냥 이런데 네. 진행자가 그걸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치 광기를 부리면 어떡합니까?
2: 아니, 이런 흐름이에요. 저희 오후에 발견도 원래. 자, 그럼 일단 우리 엘리펀디의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제목을 찾아주세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3: 노래 나옵니다.
2: 네, 문자창으로 네. 노래 제목 찾아주십시오.

0: 듣고 들으니까 쏙쏙 들립니다.
1: 얼마나 원했으면.
0: 자, 우리들의 땡땡. 스윗 땡땡, 딥 땡땡. 자, 뭐 또 첫 땡땡도 있고 프렌치 땡땡도 있고.
1: 그치. 네, 그리고 반지 땡땡. 아.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아. 안정환이 했던 반지 땡땡.
0: 어. 좋네. 힌트 많네요.
1: 아, 그러네요.
0: 이거 말고. 자, 한글도 좋고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제목 찾아주세요.

0: 아, 우리 문자창에 우리 엘리펀디의 이제 지인분들이 오셔서
1: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0: 직구진 문자들을 주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1382번님 예 문자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뭐 다른 청취자분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가움과 디스의 경계에 다 있어요. 예. 그래 뭐 다 그렇게 하세요. 네 뭐 맞습니다. 언제지 기억이 안 나고요.
0: 네.
1: 아 하지만 또 뭐 언젠간 또 하겠죠.
0: 근데 또 이런 문자도 있어요. 엘리펀디 오늘 꼭 키스하시기를 꼭꼭 기도할게요. 우리 쿠탑님.
1: 고맙습니다.
0: 아니 또 오늘이라고 기도가 오늘인지 아니면 키스를 오늘 하라시는 말씀인지.
1: 반지.
0: 아 누나. 자 정답은.
1: 네 키스입니다. 네
0: 키스라는 노래였고요. 엘리펀디와 우리 정소희 씨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들만의 키스, 키스. 네. 스윗 키스, 딥 키스. 프렌치 키스.
1: 어허.
0: 더 아까
1: 그만해.
0: 죄송합니다.
1: 하여간 광기가 있어 보면.
0: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세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키스였고요. 사랑스러운 님 답을 직관적으로 주셔서 냉큼 받았습니다.
1: 아, 잘하셨습니다.
0: 이제는 제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네요. 네. 해주셨고.
1: 뭐 누구나 알지만 또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생각해보면 일상적인 것 같지만 또 일상에서도 쉽지 않은.
0: 얘도 또 때가 있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1: 그치.
0: 얘도 때가 있네.
1: 부부끼리도 때가 있고 뭐 그쵸. 커플끼리도 신드렁해지면 안 되고.
0: 손만 닿아도 놀라네.
1: 함부로 예.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0: 아니 네. 이렇게 또 조용히 이제 들으시던 분들께서 이 단어의 어떤 자극을 받으셨는지 이게 언제 하는 거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오 8588번님은 이야 말 나온 김에 오늘 밤 방역 있게 아내에게.
1: 저런 분이 100% 뻥입니다.
0: 85?
1: 아니 네. 아내분이 받아줄까요?
0: 아, 그건 이제 집안 사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또 끼어들긴 어렵지만 어쨌든 도전을 저희는 응원합니다.
1: 아내분이 아마 왜 이래? 막 이럴.
0: 질문 왔어요.
1: 네.
0: 2045번님 새싹분이신데 네. 새싹분이세요?
1: 새싹분이
0: 오늘 처음 문자를 네. 이런 문자로 주셨습니다. 엘리펀디님 마지막에 언제 해보셨어요? 키스?
1: 언제?
0: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네. 방송 사고입니다. 자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1: 네,
0: 다음 질문
1: 부끄럽네요.
0: 예, 어쨌든 정답은 예, 밤카스테라님께서 이게 스윗키스, 딥키스, 우리들만의 키스 찾으면서 들으니까 재밌다고.
1: 아, 네.
0: 예, 여러분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우리 엘리펀디의 노래 키스였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안내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떠들어서 저희가 다음 곡 그냥 넘어가.

0: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네. 저희가 엘리펀티 노래 한 곡을 더 올려줬었는데 네. 선택.
1: 선택? 네. 아니, 아니 저는 오늘 네. 음악 애호가로 애호가 호소인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곡보다는 네. 제가 추천하는 곡을 들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0: 그러면 여러분 원래 저희가 올려뒀던 엘리펀티 다음 곡이 얼쑤거든요. 가장 최근에 낸
1: 네, 이제 그렇죠. 네. 네.
0: 얼쑤인데 이거 음원 사이트에서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 이 흥을 계속 이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곡 그럼 가볼까요?
1: 다음 곡은 이제 글렌체크라는 그룹이 있고요. 오. 제가 국내 밴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밴드고요. 일렉트로닉 듀오입니다. 그리고 김준원, 제이보라는 듀오로 이루어졌는데 제이보라는 그 친구가 강추시 뮤지션이에요. 건반을 굉장히 잘 치는 친구고 이제 음악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글렌체크의 곡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팬덤도 굉장히
0: 저도
1: 강한
0: 좋아하는
1: 네, 그 식스디스 카르넹이라는 네. 곡이고 이거는 이제 글렌체크의 정규 1집에 대표곡이죠. 네, 그 곡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듣고 올게요.

0: 이어지는 곡.
1: 아, 그 제가 이거는 장면과 같이 떠오르는 곡이라서 예. 탑건 매버릭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해변 비치에서 상탈하고 풋볼 씬이 있습니다. 네, 그 정말 멋진 그 파일럿들의 그 씬이 있는데.
2: 오, 전 안 봤는데 상상돼요
1: 네,
2: 지금.
1: 그 석양에서 네. 펼쳐지면서 탐 크루즈와 함께 거기 출연한 그 이제 주요 배우들과 함께 그 씬을 위해서 엄청 운동을 했대요, 진짜. 그 씬 하나를 위해서. 아. 네, 그래서 그 씬에 정말 그 강력.

0: 특별한 씬에 그 시원한 씬에 이제 삽입됐던 곡이고, 예, I Ain't Worried라는 곡이고 원 리퍼블릭 밴드의 곡입니다. 아 너무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름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네,
1: 들어보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2045번님, 제 질문 읽어주셔서 영광이었는데 답변을 못해주시다니 아쉽습니다. 공군 출신 엘리펀디님, 더욱 공감되는 곡이겠어요? I ain't worried.
3: 저는 뭐 진짜 매버릭 제가 N차 3번 봤어요. 극장에서.
2: 근데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또 알고 계시는 걸 보니.
3: 감사합니다. 예. 스토커인가요? 유쾌하지가 않네. 왜 그런 거죠? 네, 왜 아시는
2: 남자분
3: 거죠?
2: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3: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2: 반갑습니다. 2045번님.
3: 네,
2: 너무 감사하고요. 네. 꽃담님께서 저장해두고 자주 들을게요. 엘리펀디 곡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펀디 파이팅 키스 꼭 성공하세요. 다음에 오실 땐 그 얘기 해주셔야 합니다.
3: 그러면 이거는 오지 말란 얘기예요.
2: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3: 얼른 오지 말란 얘기인데. 아까도 계속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반가움과 디스의 경계 있다고.
2: 아니요. 우리 꽃담님은 디스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
3: 그래요?
2: 진짜 진심으로 우리 엘리펀디가 하길 바라신. 하기를 바라신.
3: 하여간.
2: 그거, 예. 자, 엘리펀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3: 네.
2: 지금 뭐 문자창에서 이렇게 연휴 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 마음을 또 같이 대변해서
3: 감사합니다.
2: 연락대를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진짜로.
2: 네. 자꾸 전화해요 저희.
3: 해.

0: 저 뛸 때만 하지 말고.
1: 아, 그 시간대 피해서 네.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0: 네, 마지막 곡은 되게 퇴근 후에 잔잔하게 서강을 바라보거나 뭔가 바닷가 카페에서 자신을 그냥 자신을 좀 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럴 때 차 한잔 하시면서 앉아가지고 이 곡 들으시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누자베스라는 프로듀서인데 네, 이미 사망한 지 거의 20년이 돼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곡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고 누자베스의 아루아리안 댄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재즈 힙합의 거장이거든요. 누자베스가 네,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곡은 사무라이 참프루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록이 돼서 더욱더 유명한 곡이고요. 그리고 누자베스를 대표하는 진짜 탑3 안에 드는 곡이고 여러분도 한번 편안한 저녁 되시라고 네, 이 곡 추천합니다.
1: 지금 이미 벌써 분위기 잡혔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금요일 밤의 분위기, 그러니까. 연휴 시작의 분위기.
0: 그러니까.
1: 네. 역시 음악과는 다르다. 자, 오늘 우리 엘리 펀디의 추천 노래 펀추노로 여름 특집 전해드렸는데 너무 고품격이 돼서 행복해졌어요. 약간 토크와는 좀 다르게 음악의 결은 굉장히 고품격이었다.
0: 그거라도 잘해야지.
1: 자, 연주곡입니다, 여러분. 노래마저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엘리펀디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펀추노, 펀디와 엘리펀디였습니다.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3: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오늘은 이 말을 했다가 내일은 저 말을 하는 아무 말 대잔치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큰 나라 지도자는 참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연쇄독주에 뒤졌으니 좀 느긋해도 괜찮을 텐데 눈만 뜨면 부지런히 여기저기에 폭탄 선언을 토합니다. 된다고 하더니 안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타당한 이유나 따라가야 할 맥락이나 타협의 여지 같은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무한긍정으로 세상을 대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방어적 비관주의자가 되기로 합니다. 아,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침집 비관을 앞세우곤 합니다. 모처럼의 3일 연휴도 그렇습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으면 곤란하니까 방어적으로 미리 기대치를 낮추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0: 드디어 Kill the Radio Star 들었습니다.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밴드 이름 아주 재밌어요. 예. 밴드 이름이 미국의 대통령들이에요. 예. 아, 요것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버글스 곡하고 뭐 편곡을 거의 똑같이 했는데 약간 버글스 버전보다 락킹하죠. 이게. 예.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야,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막 라디오는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집니다. 못 사라집니다. 끝끝내 버팁니다, 우린. 어? 야, 대구에는 이제 본격적인 장마입니다. 비가 엄청 내립니다. 6044번으로 제보하셨는데 서울은 아직 그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엄청 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선화 씨가 보내셨네. 3일 연휴 내내 비가 많이 온다는데요. 전국적으로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 비도 적당히 내려야지. 아이. 자, 배철수의 음악 챔프입니다. 1부, 2부, 음주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 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폴 매카트니 밴드 온 더 런 들었습니다. 민상화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밴드 온 더 런. 김수정 씨. 어? 생방인가요? 오, 오늘도 백행과 함께 행복합니다. 왜 생방하면 안 돼요? 녹음했어야 됐나? 우리가 금요일은 뭐 늘 생방인데. 죄송합니다. 생방에서. 휴일이라 녹음 방송 나가야 되는데 생방에서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용 씨. 지구가 멸망해도 최후까지 살아남는 라디오가 백혜미길.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그러네요. 예.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제가 멸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중에 이건 좀 웃기는데. 최다경 씨가 외모와 다르게 깔끔하고 확실하신 성격. 예. 배철수님, 제 이상형이에요. 이상형까지는 뭐 좋은데 외모와 다르게 깔끔하다. 그러니까 외모는 지저분하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섭섭한데. 예. 제가 한때 지저분하게 보인 적이 있긴 합니다. 8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 20세기에는 제가 그랬는데요. 21세기 들었으면서 헤어스타일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럼요. 21세기에는 21세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박은진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위트니 휴스턴, I'm your baby tonight.

Yolanda be cool and decop. We no speak Americano. 예.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위티니 휴스턴의 I'm your baby tonight. 김호

씨가 어라 이 버전 오리지널 아니잖아요. 예, 오리지널인데 여기 싱글 버전이 약간 좀 다른데 오리지널입니다. 앨범에서 예 보내드렸습니다. I'm your baby tonight. 아이 더워요. 더위 피하려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디로요? 예. 5159번 자미로콰이 Runaway.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반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장맛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도 국지성 호우로 경북 일부와 대구 일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0: 중부지방의 비는 자정 무렵부터 거세지겠습니다. 어제 예보보다도 강수량이 더 늘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무려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서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고요. 한 시간만 해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300mm의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되도록 이동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OTT 요리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식당 앞에 여름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 이른 아침, 아니 거의 새벽부터 줄을 선 이유는 간단하다. 그 식당에 예약하기 위해서다. 재미있는 건 아침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받는 표가 예약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표는 말하자면 예약할 자격이 주어진, 그러니까 예약을 위한 예약표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그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맛보려면 기본적으로 줄을 서야 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그런데 요즘은 긴 줄 선 모습을 아침에는 볼 수 없어졌다. 식당이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예전에는 현장 예약 위주였던 것을 앱 예약으로 전면 바꿨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식당 예약은 난이도가 있고 불편하다. 매달 말에 다음 달 예약을 미리 받고 날짜나 시간 변경은 절대 불가. 그 예약 시간이라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일행이 좀 늦는다고 순서를 미룰 수도 없다. 그렇게 애써서 예약했는데 차가 막혀서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늦었다는 일행 때문에 순식간에 예약은 날아가 버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느닷없이 비자 규정을 바꿨다는 뉴스를 들었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대단해서 대부분의 나라를 관광차 입국할 때는 무비자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좀 길게 체류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치러야 한다. 비용도 갈수록 늘어난다. 당장 이달부터 일본은 비자 비용을 5배나 올렸고 미국 비자를 받는 데에는 거금이 필요하다. 말이 거금이지 실은 소소한 금액이다. 작년에 미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 받겠다고 폭탄 선언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니까. 이달부터 비자 신청사를 대상으로 750달러의 인터뷰 조기 예약비를 받는데 이건 비자 발급일을 당겨주지는 않는다. 그냥 인터뷰 날짜만 빠르게 해줄 뿐. 이번에 발표된 비자 규정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장 그 피해는 유학생들이 받게 될 듯하다. 첫수는 오늘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생각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면 공급자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공급자가 온갖 불편하고도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수요자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속이 타들어간다.

데이빗 보위 This is not America 들었습니다. 그 뭐 여긴 뭐 아메리카 아니죠. 네. 자, 6시 39분 39초 막 지났습니다. 아, 이런 거 맞추면 아주 기분 좋아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이거 한번 찾아봤더니 와, 이거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나라들이 많은 순위입니다. 이게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세냐 이거죠. 1위가 일본으로 193곳을 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와, 싱가포르하고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오, 이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제가 그 얘기 드렸던가 예전에 저 2000 몇 년도야? 2020년? 예. 네. 그때 왜 배철수의 음악 캠프 특집 방송하러 2020년 맞죠? 영국 BBC 갔을 때 런던에 와 들어갔는데 야, 한국 여권은 그냥 자동 출입국 심사라더라고요. 와 국기가 저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니 그냥 뭐 찍고 나가더라고 그냥. 와 깜짝 놀랐어요. 자 8751번으로 저녁쯤에 그 스타필드에 놀러가서 영화 호프나 볼까 하다가 야, 비가 많이 온다길래 간만에 책 보며 라디오 듣습니다. 오, 요거 예, 호프나 볼까 이거 안 되는데 예, 호프를 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가야죠. 호프나?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홍진 감독하고 정호연 배우 3부에 나오실 건데 아, 요래 예. 그래요. 오늘 뭐 못 가는 김에 오늘 인터뷰 듣고 주말에 보시면 되겠네. 지금 뭐 돌풍이니까요, 막. 예. 호프. 아. 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예.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5895번. 오늘부터 방학 시작인 고1입니다. 저 1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 때 100등이나 올랐어요. 칭찬해 주세요. 바빠서 최근에는 라디오 못 들었는데 너무 그리웠어요. 아니 뭐 그리워하기까지. 아니 마음이 뭉클하네. 그리워한다니까. 근데 설마 이거 500등에서 400등으로 100등 올라간 거 아니죠? 아니 뭐 요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야 근데 이 사실 101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100등이잖아요. 그건 진짜 쉽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음악 신청한 거 보니까 아 이건 좋은 음악 신청한 거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5895번 예 네. 응원할게요. 다음에는 뭐 다음 시험은 50등 정도만 올리죠 우리. 예. 자, 스티비 원더, Ribbon in the Sky.

0: 야, 공덕사구번으로 와, 여주 캠핑장에서 초보 캠핑 중이에요. 너무 더운데 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리본 인 더 스카이 나오니까 행복해지네요. 정재윤 씨는 노을 석양은 바라보기만 해도 언제나 행복합니다. 시름을 잊게 하는 아름다움. 장혜주 씨는 신랑하고 아들하고 우중 산행 후 지리산 대피소에서 듣고 있어요. 뜨끈한 라면도 먹고 구름 속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니 몽환적입니다. 크, 멋진데요. 예, 감사합니다. 스티비 원더 리본 인 더 스카이.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자, 1, 2부 끝곡은 투텔로스라고 백햄 친구들 있죠? 예. 왕자 게임 저 주제곡들을 쫙 메들리로 엮었습니다. 5338번으로 청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자, 7시 3, 4부는 최근에 뭐 지금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호프의 감독 나홍진 씨, 배우 정호연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아마 나갈 겁니다. 예, 무흐즈, 너 유튜브 무흐즈 또 미니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예, 질문 주시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 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미국에는 폰 베드라는 게 있답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 침대인데요. 충전 포트도 여러 개라서 마루 탁자 위에 올려두면 온 가족 전화기를 밤새 충전할 수 있죠. 결국 충전을 빙자해서 잠자기 전에 거기다 폰을 반납하는 겁니다. 취침 시간엔 사람은 사람 침대, 폰은 폰 침대에 눕힌다. 난 전화기 들고 자는 게 행복하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폰 침대 생각해 볼 만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야, 역시 이 나홍진 감독이 사람이 트렌디예요. 예. 클레어 로신크란츠의 댄서 들었습니다. 이건 최신 곡이거든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예. 영화 호프의 감독 나홍진 씨, 배우 정호연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와우, 반가워요.
1: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 나홍진 감독은 초면이잖아요, 우리가.
1: 맞습니다.
0: 지나가다가 먼발치서 한번 본 적은 있다면요.
1: 아, 자주 뵙죠.
0: 아, 자주 만났어요?
1: 예, 저 한 10번 넘게 이렇게 먼발치에서 계속 뵀던 것 같아요.
0: 10번 넘게?
1: 예.
0: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아는 체를 안 했어요?
2: 야.
1: 아니, 같이 일행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까 했는데 매번 못 드렸습니다.
0: 얘기를 하시죠. 제가 나홍진 감독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데 추격자부터 황해 곡성 이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와.
1: 저도 그 지금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생겼을 때 제가 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0: 아, 고등학생이었어요?
1: 예.
0: 그랬겠죠.
1: 예. 만화가게에서 그냥 하루도 안 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야, 보통 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네.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이어폰 한쪽으로 이렇게 몰래 듣고 그러는데 네. 아예 땡땡이 치고 그죠. 만화가게에서
1: 미술학원 간다고 나와서 어어. 만화가게 갔죠.
0: 불량학생이군요.
1: 아, 근데 제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받은 그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0: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1: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즐겨 듣는 아직까지도 즐겨 듣고. 지금 영화 음악도 선생님 보시면은 아, 그 당시 그 스타일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0: 그러니까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감독이 된 거예요.
1: 아유,
0: 그래서 진짜. 깐느도 가고 그런 거죠.
1: 아, 그렇죠. 선생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죠.
0: 이 사람 너무 갑자기 아이 그 포감이 되네. 나홍진 감독. 내 이 사람 훌륭할 줄 알았어.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일 줄 알았어요. 야, 음악 첫 곡으로 야, 우리가 댄서 들었잖아요.
1: 네네.
0: 음악을 진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1: 예, 그럼요. 너무 좋아하고 시나리오 쓰고 뭐 영화 만들고 하는 중에 계속 음악 들으면서
0: 네네.
1: 그래서 그때 어떤 음악을 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댄서 같은 거고 네. 이번에 깐느 영화제 갔는데 저희 숙소 밑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0: 네.
1: 와, 이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때 함께 그 식당에 있던 분들과 어우러지는 그 느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매번 이 노래만 들으면서 이제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0: 멋있어. 영화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네. 네. 반면에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고 정호연 배우는 태어나질 않았네요.
2: 맞습니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 좀 시작할 때 태어나질 않으셨어.
2: 그래서 사실 이 부스를 들어오는데 뭔가 현실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조금 소름이 좀 끼치는 것 같아요. 배철수 이 제가 선생님
0: 아저씨라고 그래요. 아저씨.
2: 아니에요.
0: 선생님 무슨
2: 선생님을 뵙는데 뭔가 전설 속에 나오는 유니콘을 만나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아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이제 TV로나 이제 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실물로 이 목소리를 하는 사람을 제가 다시 만나니까. 네.
0: 야, 오늘 훈훈하다 분위기가 쓰여. 뭔가 좋은 얘기들이 오가면서. 아 그러고도 오늘 특별히 저. 원래 라디오는 안 보이는 건데 오늘 보입니다.
1: 아, 예.
2: 맞아요.
0: 아, 이거 머리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래,
2: 보이는 라디오.
0: 정호연 씨 옆에 있으니까 확 죽네 제가.
1: 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뵌 건데
0: 네.
1: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0: 아, 좋아진 거예요 이게?
1: 예, 저 그때 운동하실 때는 땀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랬나?
0: 아, 이거 사람이 추해 보였어요?
1: 오늘 뵀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0: 고맙습니다. 네. 예. 먼발치에서 우리가 뭐 10여 차례 지나친 사이.
1: 예, 예,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 뒤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호프의 감독 나홍진, 배우 정원연. 발음 잘 안 됐어요. 정호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4부 음주 후엔 팀앱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에어앤비 에어비앤비 아니야 이거 뭐야 에어앤비야 여기 아무튼 뭐 에어앤비라고 써 있네. KB 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SK 케미칼 이카운트 서울 우유 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이넌에서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0: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나홍진 감독, 정호연 배우와 함께합니다. 영화 호프, 연은정 씨가 와 15일 개봉날 첫 타임 예매에서 호프를 봤는데요. 2시간 반 내내 진짜 감독님께 멱살 잡혀서 끌려다닌 기분.
1: 죄송합니다.
0: 이 표현 어떻습니까?
1: 아, 좋죠. 극찬이신데.
0: 극찬이죠.
1: 예. 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은정 씨.
0: 6505번 호프 개봉 전부터 기다렸고 너무 궁금해서 개봉일에 봤습니다. 보는 내내 뭉크의 절규 포즈로 봤어요. 와. 영화 마치자마자 제 앞에 앉으신 남자분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와, 씨, 미쳤다. 그랬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배우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을 것이 느껴졌어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인성님은 왜 이렇게 말을 잘 타시나요? 인성 씨가 말을 많이 타나요?
1: 예. 근데 실제로 영화에 이 비슷한 대사가 나옵니다.
0: 아, 진짜로요?
1: 예, 그래서 이제 6505님이 요 대사를 이렇게 오마주하신 것 같은데요.
0: 아하.
1: 차용하신 것 같아요.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기도 해요. 극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 몇 개가 있는데 그 선배님 왜 이렇게 말을 잘 타 이 대사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0: 근데 말을 진짜로 잘 타요?
1: 엄청 잘 탑니다.
0: 왜?
1: 그러니까 안시성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0: 아, 예전에 안시성 맞아.
1: 예예예. 예, 예.
0: 그때 그 영화 예, 미스 캐스팅이라고 했어요, 얘가.
2: 아.
0: 아니 안시성수가 그렇게 잘생기면 어떡해요?
2: 아,
0: 성주가 좀 우락부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1: 예, 예.
0: 너무 잘생겼어. 성주가.
1: 듣고 있을 텐데.
0: 아, 농담해, 농담해. 예,
2: 저희 영화에서는 지금 나 감독님 수염처럼 수염을 기르고 나오는데 조인성 선배가. 근데도 잘생겼어요. 정말 멋있어요.
0: 수염 기른 사람들을 싫어해요?
1: 실수하셨네.
2: 아, 그래요? 아, 그건 아니에요.
1: 지금 선생님.
2: 아, 지금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네. 아니요, 아니요. 수염을 이제 그렇게까지 기른 인성 선배님의 모습을 이제 처음 봐서 관객분들께서 이제 인성 선배 새로운 모습을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냥 뭘 해도 너무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아, 우리 저 나홍진 감독도 수염이 아주 멋있어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닙니다. 이상하게 겸손 모드로 가시네. 자, 우선 영화 호프가 개봉하자마자 지금 100만 관객 돌파했어 벌써.
1: 예.
0: 야, 이거 박수 한번 칠까요?
3: 네. 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1: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 호프였죠, 호프. 예, 희망이었지.

0: 야, 이 추세로 가면 이거 그 왕과 사는 남자 이후에 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또?
1: 아이고.
2: 그럼 너무 감사하죠.
1: 가문의 영광이죠. 어. 예.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0: 아, 지금까지 나홍진 감독 영화 중에
1: 없습니다.
0: 천만 영화는 없습니까?
1: 예.
0: 어. 뭐가 제일 많았어요, 관객이?
1: 곡성을 제일 많이 곡성.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너무 어려운 일이고.
1: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되면 좋죠, 뭐.
0: 예. 아유, 되면 너무 좋죠.
1: 자, 뭐 보신 분도 있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엔 안 보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0: 예, 예. 그렇죠.
1: 그런 분들에게 감독으로서 네. 이 영화는 한번 이런 영화니까
0: 예.
1: 꼭 한번 보시는 게 예. 괜찮으실 겁니다. 이거 예.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0: 여러분들께서 저라는 감독을 알고 계시고
1: 네.
0: 저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뭐 보신 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작품 무조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극장에서 나중에 TV에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야 그때 내가 왜 안 봤을까
1: 후회하게 된다.
0: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극장에서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게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거든요.
1: 그러니까 극장에서 안 보면 네. 너만 손해야 이 얘기 아니야 지금.
0: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1: 그 얘기는 아니고. 네,
0: 그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1: 아니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다 봤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진짜로 극장에서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0: 예. 정말 쾌감이 훨씬 더 커지고요. 그리고 전작같이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액션 시네마니까 예,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영화 같아요.
1: 근데 이 영화가 사실 그 관람객들 평을 보면
0: 네네.
1: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0: 네네네.
1: 불호도 꽤 있어요. 불호.
0: 예예.
1: 근데 불호는 소개 안 해드립니다, 우린.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건 뭐 어차피 보면 다 나오는데 뭘 그걸.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방송에서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0: 예.
1: 우리는 오늘은 호만 얘기입니다, 호.
2: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는 지금 우리 영화에 보내주는 관심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네네.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반응과 이 속도가 지금 정말 저희 다 너무 감사할 정도로
1: 네.
2: 뜨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다 그냥 정말 뭘 느끼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보러 와주시기를 소망해요 지금.
1: 그럼 정호연 씨도 극장에서 호프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죠.
2: 감독님이 말한 게 사실은 제일 크고요. 이 영화는 그리고 제 주위 지인분들도 다 보셨는데
1: 네.
2: 극장에서 안 보면 안 될 영화. 정말 극장에서만 네 봐야 되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품 자체를 감독님이랑 이제 나 감독님과 함께
1: 네.
2: 모든 스텝과 모든 배우들이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기와 패기가 미친 영화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기랑 패기를 가지고 저희가 정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감하고 신선한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1: 예.
2: 엄청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이걸 극장에서 봐야지만 그 에너지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집에서 혼자 보시는 뭐 취향의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1: 네.
2: 저는 극장을 가는 게 정말 그 관객들과 함께 하는 체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프는 이걸 함께 보는 사람들과 체험해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거의 뭐 놀이공원 얘기 같았고.
2: 맞아요.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롤러코스터 탄 것 같다.
0: 네. 예, 그렇게 느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네. 생각에 사실 극장에서 이제 사운드와 비주얼을 극장용으로 만든다라는 건 그걸 잘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1: 되게 많이 걸렸구나.
0: 예, 그래서 뭐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1: 원래 완벽주의자라면요?
0: 아예 아닙니다.
2: 맞습니다.
1: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아주 진저리를 친다.
0: 아니요.
1: 나 이 사람하고 다시 일 안 할 거야 이제 막 이런.
0: 아니요.
2: 아니에요. 근데 스태프분들은 곡성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고 몇 분은 추격자 때부터 함께 하셨던 스태프분들이었고 다들 뭔가 이렇게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감독님 매력에. 몸은 너무 힘든데.
1: 아 몸은 힘든데.
2: 묘하게 자꾸 다시 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뭔가 그렇다라고 저는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들었어요.
1: 야

0: 이거 좋은 얘기다. 왜냐하면 아 정말로 막 힘들게 뭘 했는데 결과물도 엉망이면 그 다음에 하고 싶겠어요, 이거?
1: 안 하고 싶죠.
0: 어. 몸이 힘들었는데 뭔가 결과가 딱 보는 순간 그래. 그래 힘들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어 그런 영화다 이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정호연 씨가 제가 오늘 처음 만난 거잖아요 우리요. 뭐 먼발치에서도 못 봤잖아요 우리는.
1: 네.
0: 근데 방송 같이 하는데 지금 발음이 정말 정확하고 네.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고.
2: 네.
0: 야.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DJ도 탐나네.
1: 자주 불러주세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1: 자주 불러주세요. 네.
0: 아니 근데 음악을 좀 몇 곡 부탁드렸는데
1: 네.
0: 정호연 씨가 연기를 하다가 힘들 때 이 음악을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1: 맞아요. 맞아요.
0: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1: 아, 사실 연기라는 게 현장을 딱 나가면 이 배우의 마음이란 참 고독하거든요. 물론 이제 고독해요? 감독팀도 저희보다 더 고독한 존재가 사실은 감독님인데
0: 감독은 진짜 고독하죠. 피곤하죠.
1: 맞습니다. 어어. 맞습니다. 근데 배우도 사실 굉장히 고독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정말 그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물론 이제 다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에 존재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면에선 저 혼자 정말 오롯이 해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잘 못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고 이 다음날 이 스태프들을 다시 마주하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왠지 내 뒤에서 수근수근 될 것 같고.
0: 그렇지.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스태프들이 막 움직이는데 못 해내면 안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런 뭔가 항상 카메라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지만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네.
1: 근데 만약에 뭔가 못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간 순간에 이 제목이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잖아요.
0: 네.
1: 내일도 나를 사랑해 줄래요? 라는 이제 의미인데 그런 제 호프, 희망을 담아서 듣는 것 같아요. 네.
0: 이게 버전이 사실 많거든요, 이 노래가.
1: 네.
0: 에이미 와인하우스 버전이 유난히 좀 슬퍼요.
1: 맞아요. 그녀의 또 삶이
0: 그렇죠.
1: 있으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0: 정호연 씨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유수민 씨 이틀 연속 관람했는데요 정호연 배우 매력 때문에 몇 번 더 보려고요.
1: 오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N차 관람을 하기 시작을 했나 또?
2: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0: N차 관람 해야 천만 넘어간다면요?
2: 그것까진 모르겠는데요.
0: 아,
2: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0: 그럼 장항준 감독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야, 그러면 에이미 와인하우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현재 대구와 경북, 충남 일부에 강한 비가 오면서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중부지방은 자정 무렵부터 거센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극한 호우가 예보돼 있어서 대비가 꼭 필요한데요. 시간당 50에서 80mm의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비가 쏟아지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3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한 시간만 내려도 금세 침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양인데요. 물이 금방 찰 수 있는 곳으로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100mm 이상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강한 비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영화 호프의 나홍진 감독 그리고 정호연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112번으로 질문하셨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 요기 총 137번 나온다는데 호기심에 카운터기를 들고서 관람 예정. 또 다른 흥미가 있는 것 같아 기대됩니다. 아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욕을 무지하게 한다면요 배우들이.
2: 근데 이게 상대 인물에게 하는 그런 욕은 거의 없고요.
1: 아.
2: 그러니까 감탄사로.
1: 아 뭐가 잘 안 되면 에이. 그리고 예, 이거
2: 실제 시나리오에도 조금 있었는데 배우분들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1: 네네.
2: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다 담긴 거죠. 그래서 많이 좀 이 정리를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차라리 그 생생한 그 느낌을 더 전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넣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3: 지금 거의 챌린지처럼 사람들이 이 욕을 세는 게
1: 세는구나. 137번 중에 정호연 씨는 몇 번 했어요?
3: 아 저보다는 근데 사실 정민 선배님이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1: 어울리잖아 황정민 씨 욕.
3: 그렇죠, 그렇죠. 아유. 맛깔납니다.
1: 아니 맛깔난 것까지 뭐. 정호연 씨도 하긴 하는군요.
3: 네, 꽤? 네, 네. 저도 꽤 합니다.
1: 이게 뭐 영화에 이렇게까지 많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하게 된 거예요?
2: 그렇죠. 뭐 왜냐면은 지금 뭐 배우분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연기하실 때 앞에서 봤죠. 거대한 저희가 뭐 느낄 수 있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 폭발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1: 네네.
2: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뭐 제가 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 그러고 막 지들이 막혀요?
2: 왜냐면은 저희가 이 배우분들이 등장하는 액션씬에서 CG를 거의 안 썼어요.
1: 아.
2: 그래서 실제로 막 말을 타고 달리고.
1: 힘들어가지고 한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2: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위험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막 모르게 이제 말씀들을 하신 거죠.
1: 네네.
2: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잘 담겨서.
1: 리얼하게?
2: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막상 영화를 보시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아, 저 상황에 놓이고 저 상황이 실제라면
1: 욕이 나오겠다.
2: 뭐 저 정도의 그 읍조림은 뭐 가능하겠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1: 조인성도 욕합니까?
3: 네.
1: 많이 해요?
3: 정말 그냥 모든 캐릭터가 자기 대사에 적어도 한 번씩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배우들끼리는 우리가 그 특정 욕을 하니까 좀 변주를 줘볼까 변화를
1: 다른 욕으로 한번 해볼까?
3: 네,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2: 다른 욕이 아니라
3: 네, 근데 막상 그 상황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정말 그 좋은 그 표현, 대표적인 그 표현이 정말 자꾸 이제 찰떡처럼 들어맞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지 않았나.
1: 잠깐, 마이클 패스벤더도 욕합니까?
2: 아유, 아니죠. 안 했죠. 왜냐면
1: 마이클 패스벤더가 해야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2: 외계어를 쓰거든요.
1: 아 외계 외계어로.
2: 예.
1: 아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이클 패스벤더나 알리시아 비칸데르 이런 사람들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3: 네.
1: 정말로.
2: 네.
1: 그 출연료를 그래도 꽤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싸게 왔어요?
2: 이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들이 볼 때는
1: 네네.
2: 그렇게 큰 버젯이 아니잖아요.
1: 아 그렇죠.
2: 제작비가.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1: 아 그 양반들도 그러니까 상황에 영화 상황에 맞춰서 제작비를 좀 절충을 하는군요.
2: 그럼요.
3: 당연하죠. 독립 영화에서 이제 버짓이 큰 상업 영화들 받을 때처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유연하게.

0: 하는 거고 저희 영화에도 정말 감독님 팬심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정호연 씨보다도 조금 받았어요? 패스벤더가?
0: 그건 저는 모르죠. 서로가 아,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1: 그러네.
0: 네, 계약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그건 뭐 너무 디테일한 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정호연 씨를 황정민 배우가 적극
2: 네, 맞습니다.
1: 추천했다는 거.
2: 오. 맞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딱 하셔서 여배우분 이게 계속 찾고 자기가, 있으니까
1: 자기가 떠올랐는데 지금
2: 한번 만나봐라 하시더라고요.
1: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
2: 아니 근데 나중에 예, 그래서 만났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소개시켜준 이유가 그럼 본인께서는 몇 번 만나봐서 괜찮겠다 싶어서 저한테 추천해준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1: 그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2: 안면이 하나도 없고 아예 모르더라고요.
1: 아, 전혀 모르는 사이에?
2: 예.
1: 오웅! 그 뭐야?
0: 선배님 말로는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두 분이서 제 캐릭터에 대해서 논의할 때 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액션 연기가 많다 보니까
1: 네네.
0: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못해 보이면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을 두 분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오징어 게임 때 본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때 이제 감독님한테 혹시 호연 씨는 어떤 것 같아? 라고 되게 가볍게 이제 물어보셨다고 해요. 감독님도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확신이 있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0: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를 이제 만나보곤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더니
1: 짜장면을 왜 사줘요 갑자기?
0: 제가 또 우리 호연 배우가 충무로에 들어왔으면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은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 충무로에 가면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2: 몰라요 그냥 그게 뭐...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제가 그냥
1: 뭐 국룰을 정해 있는 건 아니죠?
2: 아니, 뭘 얘기해도 믿을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1: 아니 제가 80년대에 영화 몇 편 찍었거든요. 근데 짜장면 안 먹고 그때 뭐 국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0: 저한테는 저는 제 입장에선 또 여기에 또 입장 차이가 있는데 감독님은 이렇게 막 뭐 아무 말이나 하셨다고 하지만
1: 네네.
0: 저는 그 아무 말이 이게 테스트인가?
1: 아 감독이 하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0: 네 저는 그 자리를 감독님은 가벼운 미팅 자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기만 안 보실 뿐이지 제가 앉아있는 내내 그 지금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빛이 정말 강렬하시거든요 감독님이.
1: 영화 촬영할 땐 더 인상 쓰고 있습니까?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딱 보고 계시는데 저는 마치 저분이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고 계셔서 엄청 긴장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 그 정호윤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나홍진 감독이 현장에서 굉장히 까칠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을 그렇게 내고 그 욕도 막 하고 욕도 못 하고 날리고 막 그런다는데 어땠어요?
0: 저는 감독님께서 굉장히 집요하시기는 했던 것 같아요.
1: 네. 완벽주의자군요.
0: 네. 완벽주의자는 정말 완벽주의자셨고 근데 배우 입장에선 완벽주의자 감독님들이 감사할 때가 좀 많아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그 저희가 정말 그 순간 그 환경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나머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는 또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찍는 동안 이제 원하시는 그 장면이나 뭐 그런 느낌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뭐 체력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그 모니터를 봤을 때 현장에서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인정할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샷들을 또 잡아내 주시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면들이 있는 거죠.
1: 아니 근데 나홍진 감독은 그 원래 만화가가 되려고 했다면요? 만화가게에서 왜 죽치고 때때 예.

0: 치고
1: 만화가 너무 되고 싶었죠.
0: 어. 근데 예. 왜 안 했어요?
1: 그 재능이 없더라고요.
0: 아, 그림을 못 그려요?
1: 아니 그림을 좀 그리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려보니까요.
0: 아 마음 같지 않았군요.
1: 좋지 않더라고.
0: 아
1: 예,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이거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0: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럼 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 그러니까 그 만화를 그리다가 그것을 그만하기로 한 날.
0: 네.
1: 이 계기가 뭐였냐면.
0: 어.
1: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0: 어.
1: 한 페이지 전체가 한 컷이.
0: 그리고 있었어요.
1: 예.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리고 있었는데 작업실에서 근데 이 연속된 컷들을 손실 없이 다 영상화 시켜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커져가다가 그날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0: 어허.
1: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이 작업실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
0: 아, 만화계에서 나는 은퇴다.
1: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0: 영화로 간다.
1: 예, 이 영상 작업을 하겠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머릿속에 연속된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이제 난 가겠다 하고 이제 그때 눈이 왔어요 밤에.
0: 아 눈이 내렸어요?
1: 예, 혼자 눈 오는 밤을 엄청 걸었던 것 같습니다.
0: 영화를
1: 그땐 영화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0: 그냥 영상 작업을 한다.
1: 예, 예, 예.
0: 그때가 몇 살 때예요?
1: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예.
0: 그 살 따지고 보면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욕 무지하게 먹을 얘긴데 이게 그 야 이놈아 너는 무슨 이러건데
1: 엄청 욕 먹었죠.
0: 아 집에서 욕 먹었어요?
1: 예, 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냐.
0: 해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1: 그래서 되게 죄송해하시죠.
0: 아 부모님이 미안해할 수도 있죠.
1: 네. 아 그때 너무
0: 미안하다야
1: 하셨어.
0: 내가 그때 잘못 봤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나는. 정호연 씨도. 처음부터 배우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2: 저는 모델로 이제 연예계라고 할까요? 예체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예술 쪽으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0: 아, 뭐 잘 나갔어요. 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모델이었어요.
2: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막 뭐 이렇게 큰 이런 일들을 하지는 못했었고 프리랜서로 이제 졸업작품 쇼 같은 거 대학교들 졸업작품 네네. 쇼 아니면 이제 미용실에 들어가는 잡지 뭐 이런 거 찍으면서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반대가 좀 있으셨죠. 그리고 저러다 말겠지 하는
0: 저러다 말겠지.
2: 네, 생각이 있으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일하면서 욕심이 더 생긴 편이거든요. 원래는 모델 일을 사실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다가
0: 네.
2: 점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외에도 좀 진출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좋은 뭐 이제 브랜드들 쇼까지 쓰게 되면서 부모님도 그제서야 조금 더 인정해 주시고 진짜 프로 모델이구나라고 한 그래도 6년? 시작한 지 6년 만에 좀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0: 야,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렇죠.
0: 모델 일이라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보면.
1: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일이다.
2: 다 그렇죠. 저는
0: 얘기하세요.
2: 배철수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고
0: 제가요?
2: 느끼는 건
0: 아니 라디오는 저는 사실 나홍진 감독하고 정반대거든요. 대충주의자거든요. 음악할 때도 무지하게 대충대충하고 막 그래서 음반을 들어보면 음정이 틀린 것도 있고 막 박자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막 음반으로 막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계로 갔으면 좀 망한 거죠.
2: 근데 아니죠.
0: 라디오가 이거 대충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매일매일 2시간씩 1년 그러니까, 365일을 매일 하는데 이거 하루 2시간을 완벽주의로 하면 한 1년 하다가 죽을 거예요. 병 나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1: 그러니까 지금 37년째 아니세요.
0: 네네.
1: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2: 저는 오히려 그냥 매일매일 같은 곳에 출근하는 그 수많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제가 못하는 거여서 그런지 그게 더 대단

0: 하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쉽게 하려 한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후배들한테도. 일상인데 라디오가. 라디오가 일상인데 매일매일 편안하게 해야지 오래 하지. 죽 살기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영화는 죽 살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 그래야겠죠.
1: 열심히 해가지고 작품 나오고 또 조금 쉴 수도 있고. 이번 영화 이거 잘 되면 다음 계획은 뭡니까? 이번 영화는 일단 잘 되는 걸로 하고 잘 됐어 이미.
0: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이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1: 잘 됐어요. 맞아요.
2: 일단 좀 잠 좀 자고 원 없이 잠 좀 자고 좀 쉬고 싶어요. 일단 쉬고 싶은데 얼마나 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쉰 지가 한 진짜 막 달린 거나 5년 된 것 같으니까.
0: 맞아요.
2: 예.
1: 이 영화도 지금 10년을 준비해서 찍으신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렇게 지낸 거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1: 와우.
2: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한 17년? 그때부터 책을 썼는데
1: 네.
2: 쉬지도 못하면서 계속 왔던 건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1: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다. 좀 쉬어요.
2: 그러니까요.
1: 내일부터 쉬면 안 되나? 안 되나, 그건?
2: 내일도 또 무대 인사를 또 그렇게 다 내야 돼서.
1: 뉴욕, 이게 뭐야? NK킴이라고 뉴욕의 애청자거든요.
2: 네.
1: 나홍진 감독님 월요일에 뉴욕에서 뵙고 싶은데 티켓이 솔드아웃. 뭐야 이거?
2: 그 뉴욕에서 영화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뭐라고 그럴까? 미국에서 코믹콘. 그 프리미어 행사도 하고.
1: 아하.
2: 그다음에 샌디에고의 그 코미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샌디에고.
2: 예. 거기도 갔다 와야 돼요.
1: 야, 뉴욕하고 샌디에고는 뭔데? 미치게.
2: 그러니까요. 6시간 걸린대요.
1: 생각보다 조금 걸리네. 아니 왜 동부 끝하고 이거 서부 끝인데 샌디에고는 6시간밖에 안 걸리는구나. 걸리는 줄 알았어. 아무튼 좀 쉬어요.
2: 예. 감사합니다.
1: 내일부터는 아니지만
2: 예.
1: 아니 사람이 좀 쉬어야지 또 작품 하는 거죠.
2: 그러니까요. 맞아. 한 10년 쉬고 싶은데
0: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1: 10년은 안 되고
0: 곡성 끝나고 지금 호프가 10년 만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1: 그러니까 너무 10년 야 진짜 잘 돼서 다행이에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우 정호연 씨, 또 나홍진 감독, 예, 영화 호프의 주역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카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데리러.
1: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영화 호프의 감독 나홍진 씨, 배우 정호연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3: 네.
4: 다 됐네요.
1: 그러니까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무 얘기나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네.
4: 저희 오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 아, 중요한 얘기죠.
2: 정말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제발 극장으로 와서 호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했어요.
1: 어제 열심히 러닝 캐런티 받는 건 아니죠?
2: 아니요.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했고 애정이 남다른. 왜냐하면 프리를 6개월을 또 진행을 했던.
1: 와우.
2: 네,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예, 예. 굉장히 오래 했던 작품이기도 해서 애정이 정말 남다릅니다.
1: 아, 이미 벌써 뭐 100만 돌파했는데 뭐 잘 될 거예요. 아, 이게 손익분기점은 몇 명입니까?
4: 모르죠.
1: 아, 몰라요. 예, 미안해요. 이런 허접한 걸 물어봐서. 자, 우리 저 다음에 다시 한번 꼭 만나죠.
4: 예. 네. 선생님 다음에
1: 나홍진 감독도 다음에 만나고
4: 다음에 예. 뵙게 되면 꼭 찾아뵙고 인사.
1: 그래요, 그래요. 예. 정호연 씨도 반가웠어요 오늘.
2: 저도요.
1: 자, 정호연 씨가 강력 추천한 로비 윌리엄스의 Let Me Entertain You 들으면서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호프 이거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자, 로비 윌리엄스의 Let Me Entertain You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부끄럽게 살지 말자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잡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부끄럽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뼈아프게 남는 후회는 실패했던 기억보다 비겁하게 숨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 음악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바래 팀의 대리
3: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 너를 생각함. 비는 새벽에 오는 게 좋다. 서울 서촌 어느 횟집문에 붙어있는

시의 제목들입니다. 매달 무심하게 찢은 달력 뒷장에 좋아하는 시를 직접 필사해서 붙여둔 건 이 자리에서 25년째 횟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인데요. 더 자세한 사정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시를 사랑하고 가게 앞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쉼, 가끔은 낭만을 주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마저 한편의 시 같기도 하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7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달력 뒷장에 매달 다른 시를 필사해서 붙여놓는 서울 서촌 어느 횟집 사장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필사한 글씨체 사진을 보는데 글씨체에서 나오는 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가끔 느껴지는데

네. 뭔가 문장을 사랑하는 분이 흔히들 갖는 아주 서정적인 글씨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좋아하면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내 일상 어딘가에 항상 그것을 쟁여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와인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저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어떤 잔에 어떤 종류의 술을 따라야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봤는데, 그냥 뭐 머그잔에다가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삶 어딘가에 당연히 시한 편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그런 태도를 또 엿보게 할수 있는 일화였습니다. 오늘 별밤에서도 시 얘기 나누죠.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중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 드릴 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 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9: 티 어실 원스야.
8: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제이슨 브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 듣고 오셨습니다. 김현서님, 얼마 전 할머니 생신날 서프라이즈로 할머니 다니시는 노인정에 제가 직접 만든 팥빙수 9인분 만들어서 배달하고 왔어요. 팥빙수 보고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진짜 뿌듯했어요. 제가 공부는 못해도 요리 하나 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솔직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는 요리가 더 좋지 않을까 제 소신발언 한번 해보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게 센스인 게 할머님한테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당연히 행복하실 만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삶을 즐기고 계시는 경우가 요새 보면은 왕왕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고 저희 할머니도 뭐 노래교실 같은 데서 친구분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 커뮤니티에다가 손주 사랑이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할머니 어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실 거거든요. 정말 너무 소중한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3710님, 이나님, 저희 부부 첫 결혼 기념일이라 오랜만에 비싸고 맛있는 참치회 먹었는데 집 오자마자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려요. 비싼 것만 먹으면 귀신같이 알고 다 내보내버리는 이런 눈치 없는 위장 같으니라고. 아이고, 뭐 약간 탈이 나신 건가? 예, 이게 뭐 비싼 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름철에 좀 생 거 먹을 때는 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참치회, 뭐 회 종류가 여름에 더 땡기긴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요새는 날계란도 뭐 식당 같은 데서 백화점 푸드코트에서는 서빙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덮밥 즐겨 먹는 집이 있는데 소고기 덮밥은 그 날계란을 살살 풀어서 먹어야 제맛인데 그걸 안 얹어줘요 요새.

어쩔 수 없나 봐요. 혹시 모를 탈 때문에. 오다희님, 대장부형은 사주 이런 거 믿으세요? 회사 선배가 사주 공부를 오래 해서 사내 법사님으로 불리는데요. 어제 같이 술 한잔하며 제 사주를 봐달라고 했어요. 요즘 고민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랐는데 얘기 듣고 나니 머리가 더 터질 것 같아요. 역시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모두 아름다운 인생

가지고 공부도 해보고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에게나 어떤 흐름이 있다. 힘들 때가 있고 내 노력에 비해서 잘 될 때도 있고 그 흐름의 폭이 좀 진동 폭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타고난 기질도 압도적으로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다르게 장단점을 고루 가지고 태어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흐름 위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진리는 힘들 때 오히려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책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항상 주변에 무언가를 베푸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상통한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름다운 인생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이상은의 넌 아름다워 듣고 올게요.

7월 17일 20시 10분 경북 구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겨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하심합시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은의 넌 아름다워 이어서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들으셨습니다. 국민이님이 집은 치우고 치워도 왜 또 치울 일이 생길까요? 도망치고 싶지만 외면하면 저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사부작사부작 치워볼게요. 그래도 열심히 치우시는 분이네요. 네, 이게 그냥 우리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나가 별로 그렇게 자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범인이 따로 있습니까? 주범이 따로 있으면 이게 큰 스트레스고 어지르는 사람도 나고 치우는 사람도 나면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0685님 55년 인생 처음으로 제 차를 구매했어요. 무려 세 달의 기다림 끝에 조만간 제 드림카를 만난답니다. 너무 벅차고 설레요. 같이 기뻐해 주실 거죠? 이야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차를 구매한다고 하기에는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세 달 기다리셨다는 거 보니까 뭐 옵션 같은 것도 디테일

일하기 원하는 거를 정하신 건가?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분 55년 만에 첫 차니까 블랙박스를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블랙박스 선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소울 피처링 따망의 라이드.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카에타노 벨루주라는 브라질 뮤지션의 게이샤라는 곡입니다. 그냥 영어 발음으로 읽으면 약간 퀘엑사 이렇게 스펠링이 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 발음으로는 게이샤가 맞고 포르투갈어예요. 제가 좀 남미의 음악 편애가 있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 낭만적인 멜로디와 하지만

항상 보면 반주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화성, 그 조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는 보컬들을 좀 선호하기도 하고, 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거의 뭐 3대 뭐 가수 싱어송라이터 분류에서는 한 3대 거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음악적 영향력도 엄청난 뮤지션이에요. 히트곡을 많이 내기로도 유명했었고, 그만큼 멜로디는 굉장히 친대중적인데, 두세 번째 들어보면서 반주의 귀를 기울여 보면요, 아주 풍부한 또 재즈 화성, 고급스럽게 버무려져 있는 것까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함께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까에타노 벨로주의 게이샤.

까에타노 벨로주의 게이샤,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좀 더운 날씨일 때 이 약간 이열치열 분위기가 나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브라질 음악들이 주는 이상한 그 포근하면서도 산뜻한 바이브가 있는데 다른 장르 음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저에게는 그런 즐거움을 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얘기 만나볼게요. 정덕진님, 아내와 3살 딸, 1살 아들과 강원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더군요. 물놀이하고 나서 두 녀석 씻기고 말리느라 제 몸은 씻는 둥 마는 둥이고 식당 가면 시켜놓은 거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통에 정신없고 애는 울고 저는 사람들 눈치 보이고 날씬 덥고 밤에는 또 안 잔다고 버티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같이 일어나고 하하하하하하 제 감상 2주 같은 2박 3일 여행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두 살 터울인 저희 형제를 어찌 키우셨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여행이지만 수고하고 온 아내와 저를 위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아 그래도 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아 그래요. 진짜 투덜투덜은 되셨지만 결과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평소에 덕진님이 얼마나 육아 참여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보면 그때 비로소 집에 있는 쪽 식구가 얼마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지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또 더 돈독해지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어난 고단한 며칠이었고 에너지가 그렇게 좋다라는 건 두 분이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내셨다라는 얘기겠죠. 고생하셨지만 행복하셨죠? 노래 들려드릴게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이어서 페퍼톤스의 데네브 들으셨고요. 6973님께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다 보니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더 그런 날이고요. 그래도 별밤 들으며 천천히 제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스스로 위로해봅니다. 추가 위로를 얻으려고 마라탕도 시켰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큰 프로젝트를 맡을 만큼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서 뭐 억울함이나 이런 것보다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실시간으로 계속 스스로를 좀 교정해 나가시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위치에 계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라탕으로 좀 속풀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7077님. 안녕하세요. 별밤 듣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상대는 예전만큼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해요. 서로 마음의 속도가 달라도 결국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요. 별밤 가족분들도 각자의 속도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히 드문 일인데요. 어쩐지 뭐 배경 이야기를 다 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함께 하기로 한 거잖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방향을 보기로 한 것. 그게 대단한 일인 것 같거든요. 약간 한쪽이 아직은 서운해져 있는 상태라 그런 건가? 궁금하긴 하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두 분의 두 번째 챕터를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유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0: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시인님.
1: 네.
0: 편집자로서도 아직 왕성한 활동 중이신가요?
1: 왕성하진 않고요.
0: SNS에 김영승 네. 시인의 시집 올리셨길래.
1: 이게 네 제가 오랜만에 편집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송의 PD 같은 건데
0: 네.
1: 평소에는 완전히 책임을 지고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훈수만 두다가
0: 아 지금 혹시 우리 김동현 PD 디스하는 건가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0: PD가 하는 일이랑 자고로
1: 네. 그러니까, 네.
0: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훈수만 두다가 찍찍 둔다
1: 너무 바빠져서 아 근데 완전히 전담해서 다 해야 될 때가 있는데
0: 아, 예, 예.
1: 다신 못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으로
0: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시는 네. 편집자의 역할이 시도 교정을 하나 그러진 못하지 않나?
1: 많이 해요.
0: 아 진짜?
1: 네.
0: 그러면 시인이어야겠네 편집자가.
1: 그렇진 않습니다.
0: 에?
1: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면 의학서적의 편집자가 의사는 아닐 거잖아요.
0: 그렇지만 문체를 다듬는 시는 좀 다르지 않나?
1: 어떤 소양이 필요하냐면 이것을 가장 먼저 처음 읽는 독자로서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시인이 자기 세계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가 아닌가? 라고 물어보고 시인이 갇혀있으면 꺼내줘야 되는데
0: 난도가 좀 있네.
1: 대안의 문장 혹은 대안의 방향성을 꺼내주는 것. 그래서 시인만큼 시를 잘 써야 편집하는 건 아니고요.
0: 그렇구나.
1: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편집자가 될 수 있습니다.
0: 와 그래도 네. 조금 소양이 다를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세이 편집이나 소설 네. 편집이랑은 또 완전 다를 것 같은 게
1: 네.
0: 시는 가끔은 누군가가 여러 번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작품도 있고
1: 맞아요.
0: 또 문체도 이렇게 불어
1: 맞아요. 네. 널뛰듯이
0: 그쵸?
1: 비문도 많고
0: 네.
1: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될까 독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좀 객관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0: 야, 이게 또 우리 시인님의 차가운 이성이 발동을 하는 일이군요.
1: 네. 그때만 좀 차갑습니다.
0: 앞으로도 종종 하실 예정이세요?
1: 기획은 하겠는데 네. 이건 다시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은 하겠어요.
0: 근데 또 모르죠.
1: 또 모르죠. 네.
0: 네, 또 이게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지금 탐나는 뭐 아니면 좀 내가 좀 밀어주고 싶은 시인이 나타났을 때 하시나요?
1: 어떨 때 편집을 하냐? 월급 받으면 해야죠. 무슨 기준이
0: 아까 있겠습니까? 선택해서 하지 않으세요?
1: 아 그게 선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방송국 PD도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뭐 되게 거장이 되면은 하긴 하죠.
1: 시키면 하는 겁니다.
0: 네. 여러모로 오늘 굉장히 김도현 PD가 공감도 네. 했다가 발끈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과 시 퀴즈에 답하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도 나눌게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해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

0: 몰라서 좋아요. 오은. 여보세요? 잘못 걸었습니다. 모르는 목소리였다. 모르면 몰라도 그는 내가 모르는 얼굴일 것이다. 엄마가 아침에 나토를 주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했다. 모르는 맛이었다. 모르고 싶은 맛이었다. 등굣길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아이가 있다. 계절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는 사이 모르는 감정이 싹 텄다. 몰라서 설레고 몰라서 두렵고 이름은 알지만 취미도 모르는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르는데 내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건 약이기도 하다니까 나는 침만 꿀꺽 삼킨다. 모르는 목소리, 모르는 얼굴, 모르는 맛, 모르는 감정, 모르는 내일.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좋아요.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주식 퀴즈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에서 내드렸습니다. 아, 너무 네. 공감이 가는 시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두려움과 네. 설렘은 똑같은 저는 동정 같은 존재라고
0: 두려움과
1: 생각하거든요.
0: 설렘.
1: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렐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두려운 감정들을 좀 설렘으로 우리가 의지로 좀 바꿔볼 수도 있고
0: 저는 공감하신다 그래서 그 일본의 발효식품이죠. 낫또.
1: 아주 좋아합니다.
0: 아 저는 그거 못 드시는 줄 알고
1: 아니요.
0: 그거 공감하실 줄 알았어요.
1: 아, 낫또 좋아하고 네. 제가 모르고 싶은 맛을 떠올리기는 했어요.
0: 그럼 그건 드세요? 악취가 난다는 두리안? 과일?
1: 먹어본 적이 있나 싶어요.
0: 아 그렇구나.
1: 뭐 드세요?
0: 저는 몰라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1: 아, 네. 근데
0: 비슷한 향이 난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1: 근데 저는 네. 고수는 좋아하고요.
0: 네.
1: 고수 좋아하세요?
0: 먹긴 먹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1: 저는 좋아요. 되게 많이 막 넣는 거 좋아하고
0: 네.
1: 홍어는 삼합으로는
0: 네.
1: 먹겠는데
0: 네.
1: 막
0: 단독으로.
1: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0: 모르는 맛이 많군요. 네.
1: 많아요. 저 족발 맛도 모르겠고요.
0: 네.
1: 발 종류들 다 모르고 싶어요.
0: 아,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1: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청소년 시인데
0: 네.
1: 학생들이 들으면은 갸우뚱할 수도 있겠어요.
0: 왜요?
1: 뭐를 모르면 좀 뭐랄까 안 되는 줄 아는 시기잖아요.
0: 그렇지. 왜 몰라?
1: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게 더 힘을 받는 때인데.
0: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를 잘 안 듣기도 하죠.
1: 모르는 네. 게 약은 나이가 좀 들어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야,
1: 진짜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0: 야, 걔 왜 이혼했대? 야, 모르는 게 약이야.
1: 맞아, 맞아.
0: 이렇게 되는 거지.
1: 아는 거 별로 힘인 적 없는 것 같아.
0: 네, 맞아요.
1: 아무튼 뭔가 이 모름의 어떤 다른 이면을 좀 사랑스럽게 표현을 해준 시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이 시에서는 부엉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있는지 물었어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답변들 만나볼게요.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0: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 퀴즈는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에서 내드렸고요. 부엉이들이 잘은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뭔지 물었는데요.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네, W로 시작한 아이디 있으십니다. 새로 연 카페, 처음 보는 메뉴, 처음 시도해보는 괴식이요. 오. 커피는 어떻게 내려줄지, 디저트 맛은 어떨지, 틀어주는 노래는 뭘지 모르지만 저는 설레고 또 사장님도 설레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익숙한 가게, 처음 선보이는 메뉴들도 그렇고 맨날 먹는 집밥이라도 가끔 엄마가 요상한 음식을 내줄 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50%의 확률로 맛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스릴 너무 좋습니다. 설레는 게 너무 좋아요.
0: 인생 이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1: 아, 부럽다.
0: 저는 좀 아는 맛, 아는 편안함들을 네. 좋아하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도 잘 질리지 않는데 네. 이렇게 살아야 행복지수가 더 구체적으로 높아진대요.
1: 그래요? 네, 저도 네. 특히 카페 커피 같은 거 이게 내 취향이 아닌 카페에서 내 취향이 아닌 커피를 마시면 남길 수도 없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잔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면 하루가 좀 우울해지는데 그 시도 안 합니다.
0: 저도 그래서 제가 맨날 가는 뭐 맨날이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 일주일에 한 세 번은 가는 그냥 네. 그 백화점 푸드코트 네. 내 카페가 있는데 거기 네. 가면 네. 알아서 그것이죠. 네.
1: 오늘 그거 아닌데 그것이죠라고 네. 만들고 있으면
0: 어떡해.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죠 하는 만들진 않지만 네.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할 때 왠지 용기가 필요한 그 마음 뭔지 아세요?
1: 그렇죠. 또 상대방의 예측을 이렇게 깨는 미안함도 있고

0: 최근에 한번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왜 그거 요새 안 드세요 하는데 딱히 준비된 답변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1: 그 저 이분 부러운 게 저희 어머니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 자꾸 영상을 보고 음식을 하세요. 지금 사연자분은 50% 확률로 맛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5%예요.
0: 왜 이렇게 문인들을

0: 시인님 어머님 혹시 별밤 들으세요?
1: 안 들으세요.
0: 저 허무하네요. 아무튼 네. 그 저 동의해요. 저 예를 들어 파인애플 피자 이런 거 저 아니라고 보고 그 하와이안 어쩌고 하면서 파인애플 자꾸 집어넣는 거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1: 네.
0: 샐러드는 가능.
1: 저는 유자도 반대예요. 유자는 유자차로만 먹자라는 주의.
0: 유자 샐러드에도요?
1: 저희 어머니 제육볶음에도 유자를 넣으세요.
0: 근데 유자 맛이 나. 근데 그건 유자가, 약간 좀 네. 좀 하이엔드 요리 느낌 나겠다.
1: 네,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망하십니다.
0: 너무 인상을 찌푸리시는데요. 네. 0705님, 팝이나 제3세계 음악의 가사나 의미요. 라디오 듣다 보면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그냥 느낌이 좋아서 애정하며 듣던 곡들이 선곡되어 나오잖아요. 노래가 끝나고 DJ가 곡의 서사나 의미를 알려줄 때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의 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피식 웃게 되죠. 뜻을 몰라서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제3세계 음악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르투기즈로 된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네. 그건 도저히 배울 엄두가 안 나고 근데 일본 노래도 참 좋아해요.
1: 네.
0: 근데 일본 노래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비교적 쉬운 언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일어를 공부해야지 해야지 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시인님 혹시 외국어 공부 문화 때문에 탐닉해 본 적 있으세요?
1: 저는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0: 저도 한국어 사랑하는데요.
1: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못해봤어요. 네. 비로 시작한 아이디 쓰시는데요. 가고 싶은 회사 경쟁률이요. 채용 인원도 적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 작은 회사지만 꼭 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경쟁률이 낮으면 자만할 것 같고 높으면 기 죽을 것 같아서 굳이 찾아보지 않게 되네요.
0: 되게 좋은 자세다.
1: 진짜 좋은 자세다.
0: 그러니까 낮은데 안 되면은 쓸데없이 또 자존감에 생채기 나고
1: 네.
0: 너무너무 높으면 애초에 그냥 막 되겠다는 마음으로
1: 네.
0: 이건 정말 좋은 태도
1: 모르는 게 약이다
0: 이건 정말 모르는 게 약
1: 네, 맞아요.
0: 0808님 타인의 속마음이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없기에 오히려 조심스럽거나 다정할 수 있고 아주 작은 배려에도 마음이 크게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알아버리면 당연해질 수 있는 것들이 모호함 덕분에 소중해집니다. 이거는 이것보단 좀 덜 따뜻한 이유로 너무 공감해요. 타인의 속마음이 계속 왜 그런 소재로 영화도 있었는데요. 자막으로 위에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읽고 싶으세요?
1: 괴롭겠죠.
0: 처음에는 지옥일 것 같아.
1: 이용하다가 결국 내가 못 참겠죠.
0: 네. 그 소재에 좀 재미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딱 그 영화 줄거리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얼마나 거의 초능력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막 득하기도 하고 취하다가 결국 막 상처받을 일들이 계속 생겨. 너무 막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속으로는 나에 대한 험담을 막 하고 있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1: 네.
0: 감동 포인트는 그 영화에서 멜 깁슨 주연 영화였는데 이제 딸이 네. 딸이랑 아빠 특히 이제 막 사춘기 때랑
1: 자기가 티격태격 하는데
0: 그리고 속마음을 모르잖아.
1: 네.
0: 막 울면서 근데 딸의 속마음을 아빠가 이제 들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때로는 진짜 우리 딸이나 아들 속마음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1: 지금은 좀 어렵겠다. 과거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수많은 자녀들의 일기장을 훔쳐갔어요.
0: 나 당했잖아.
1: 그러니까.
0: 나 아직도 그래서 일기 트라우마 있잖아요.
1: 네.
0: 자, 부엉이들의 다양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백예린 피처링 카더가든의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0: 백예린 피처링 카더가든의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듣고 오셨는데요. 네. 혹시 뭐 제가 아까 얘기한 영화가
1: 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멜기스 주연 필모그래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0: What Women Want 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라는 그러니까 마치 되게 그냥 로맨스 영화일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1: 그러게요. 결국은, 제목만 보면
0: 네, 이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요. 자, 아무튼 앞에서 오은신의 몰라서 좋아요라는 시로 퀴즈 내드리면서 박준신과 부엉이들 잘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있는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마룬5 피처링 켄드릭 라마의 Don't Wanna Know.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예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입니다. 돌이 막 지난 아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는 연애를 3년 정도 하고 결혼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남편은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와 잠깐 놀아주고 본인이 맡은 집안일,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기 이것만 딱 하고 게임하러 방에 들어가요.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가 남편 일이라 그것만 해놓고 하루 반나절 동안 게임에 몰두하고요. 연애할 때도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 바뀔 줄 알았고 아이가 생기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루는 진지하게 남편을 붙잡고 얘기해봤는데 본인이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게임까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집안일도 본인 몫은 하는 데다 제가 하자고 하는 건 곧잘 따라주는 편이라 큰 불만은 없지만 게임만

0: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제가 바라는 건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 있던 저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하거나 아이와 찐득하게 놀아주거나 하다못해 야식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걸까봐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취미라고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게 맞을까요? 두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1: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고민이라는 S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시인님 게임 안 하시죠?
0: 저 안 해요.
1: 해본 옛날에 어릴 때도?
0: 신나게 했었죠.
1: 어떤 종류예요? 그냥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아니면 PC?
0: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은 콘솔? 그냥 쉽게 지치고요. 콘솔도 잠깐 했었지만 그 레벨업 하는 판타지 배경의 과금
1: 롤플레잉 게임.
0: 네.
1: 월드 오브 뭐 이건가요?
0: 그 전에 있었던 1세대 온라인 게임들을 섭렵했던.
1: 좀 깊게 들어가셨었나요?
0: 네.
1: 저도 굉장했거든요.
0: 그래서 참, 네. 저기 판교에 있는 우리 한국이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 게임 회사들의 일조를 했던.
1: 아.
0: 네. 뭐 유리창 하나 제가 붙였다.
1: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까지도 인기가 좀 하는 분들 꽤 많은.
0: 네네. 그 롱런 하더라고요.
1: 네. 네, 굉장히 좀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는.
0: 그 최근에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랜만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회비를 월 회비를 내고 이용권을 끊고 3일하고 지웠어요.
1: 그 마음 뭔지 알아요. 나도 지금 거기 있지만 거기 있지 않은 제 캐릭터들
0: 오랜만에
1: 재접속해서 찾기 되게 힘들어요.
0: 엄청 그 사이에 뭐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인증을 어디 얼마나 더 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
1: 내 말이.
0: 그 들어갈 때마다 무슨 또 뭘 하고.
1: 뭐 해야 되고.
0: 예전에 그러지 않아. 비밀번호 이렇게 손 가리고 쳤는데 PC방에서.
1: 그러니까 말입니다.
0: 어쨌든.
1: 근데 네. 지금 벌써 우리의 대화가 네. 굉장히 친게임적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0: 이걸 밝힌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따끔함을 드려야 돼.
1: 오케이. 힐을 그럼 듣고 와서 따끔해져 볼까요?
0: 그럴까요? 네.
1: 노래 듣고 와서 시인님의 처방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규찬 피처링 스윗소로우의 어려운 말.

0: 하나 남은 포션 서호준. 하나 남은 포션을 도로 배낭에 넣는다. 안전한 거리로 낮에만 다녔다. 노점에서는 불법 만두나 짜인캔 같은 것을 팔고 있었다. 어떤 의뢰라도 좋아 양손에 기꾸러미를 들고 조신하게 걸었다. 하수구에서는 녹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나절 걸어야 사람을 보고, 그러나 기억하며 지나치고. 우리 종의 장점은 뭘까? 어디 보이지도 못하고 더럽게 잘 외로워지는데. 미쳐야 쓸 수 있는 마법을 생각하다가 하나 남은 포션 한 모금 입에 머금고 다시 통 안으로 뱉어낸다. 죽어도 삶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하나 남은 포션은 디켄팅된 포션. 필드에서는 누구든 험상궂어 보인다.
1: 오늘의 처방시 서호준 시인의 하나 남은 포션이었고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S님을 위해서 내려드렸습니다. 아니 네. 보니까 서호준 시인님도 좀 친게임적인 분인가요?
0: 전문가, 거의 논문을 쓸 만큼 네, 게임에 관해서는 빠삭하게 분석을 하는 네, 그런
1: 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이 포션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드리죠.
0: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게임에서 포션이라고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빨간 포션이 있고요. 파란 포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빨간 포션은 체력과 관련된 뭐 공격력이 상승하거나 파란 포션은 정신이나 멘탈 혹은 마력과 관련된
1: 만화라고도 하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게임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히 판타지 배경에 그러니까 약간 물약 같은 거죠. 예,
1: 물약이라고.
0: 마법의 물약.
1: 맞아요. 예, 예. 디켄팅은 이제 좀 와인 용어인데
0: 네.
1: 그 와인을 병에서
0: 이렇게
1: 옮겨 담으면서
0: 맛있게 하는
1: 네네네. 그 공기를 접촉시켜가지고
0: 네.
1: 향을 좀 더 생기게 하는 건데
0: 네.
1: 이거는 좀 아무튼 헷갈리긴 합니다.
0: 네.
1: 귀꾸러미는 그리고 뭐예요? 귀들을 막 모은 건가요?
0: 저는
1: 전리품이에요?
0: 그렇다고 봐요. 이걸 수집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
1: 퀘스트,
0: 같아요.
1: 퀘스트.
0: 네, 퀘스트를. 그래서 어떤 의뢰라도 좋아라고 있었잖아요. 퀘스트가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오늘 이 시를 가져온 게 이 시의 배경이 아마 게임 속이겠죠.
1: 인 것 같아요. 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사연자님의 사연을 듣고 제가 친구라면 아, 니네 남편 왜 그러냐? 너무하다. 그게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절박한 생계와 관련이 없는 거라면 문 닫고 내 할 일만 하고 방에 들어간다? 결혼한 사람이? 돌이 막진한 아이가 있는 사람이?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안 되죠.
0: 그런데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0: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1: 그 얘기 진짜 단골이다 게이머들. 솔직히.
0: 근데 네. 뭐 게임이 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 지 과거에나 그렇게 생각했지.
1: 그럼요.
0: 하나의 문화고 컨텐츠인데. 근데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제가 하자고 하는 건 곧잘 따라주는 편이다. 이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셔서 마치 퀘스트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봐봐, 자기 퀘스트는 잘 깨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기, 주말에 화장실 청소하기. 그러면 남편분을 레벨업 시키셔야 됩니다. 퀘스트를 더 줘야 돼요.
1: 너무 좋다.
0: 그리고 이제 보상도 주셔야죠.
1: 줘야지.
0: 그 마치 PC방에서 먹을 수 있는 야식 같은 것을
1: 쿠폰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원할 때 그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죠. 완성하고.
0: 그래서 야식도 같이 드시고 싶으면 PC방에서 제공되는 PC방 정식 같은 거.
1: 괜찮다.
0: 그리고 퀘스트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뭐 아이와 두 시간 놀아주기, 혹은 어디 다녀오기, 혹은 나랑 야식 먹기. 이런 것들을 좀 화기애애하게 게이머의 세상으로 풀어보시라.
1: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이 퀘스트라고 하죠. 이제 한 목표.
0: 네, 목표를
1: 뜻하는데 일일 퀘스트가 있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네. 주간 퀘스트가 있고요.
0: 주간 퀘스트. 네.
1: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계속 정하는 거야.
0: 어, 좋다.
1: 그 재밌잖아. 하루에 일일 퀘스트는 그리고 꼭 감질맛 나게 드려야 돼요. 다섯 개 이상이면 그걸 좀 물려요 또.
0: 그렇죠. 좀 쉬운 것도 보리차 끓이기.
1: 맞아.
0: 뭐 이런 거.
1: 네.
0: 돌이 지났으면 이제 끓인 물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 주는 거죠.
1: 주는 거고 네.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할당량을 총 뭐 몇십 시간 이렇게 주는 거야.
0: 채우는 거야.
1: 네. 네. 그래서 한꺼번에 뭐 다 해도 되고 네. 못 채우면 대신에 또 벌칙도 나가죠.
0: 못 채우면 내가 보스 몬스터로 변신하면 됩니다.
1: 그러네요. 네. 아 너무. 제가 듣기만 해도 남편분도 지금 너무 재밌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약간 그 게임 세계관으로 지금 부부가 또 그런 맛이 있죠.
0: 그렇죠. 네,
1: 그렇게 또 게임을 너무 좋아하면 게임 세계관 한번 해주는 거죠. 이게 아내분이 NPC라고 하죠. 게임 속 그 고정 캐릭터처럼 옷을 입고
0: 네.
1: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0: 네.
1: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또 게임자 관점에서
0: 근데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 다른 거 다 좋은데 게임을 좀 많이 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나는 문제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
1: 다소 게임 우호적인 우리의 의견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도 식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거고요. 연인 부부 간의 고민도 좋은데 친구, 직장, 동료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박준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한로로의 게임 오버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7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백상희님께서요. 어릴 때 듣던 별밤이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그땐 편지나 엽서로만 사연 보냈는데 미니 어플로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세상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 먹은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요 실시간 소통의 맛이 또 있더라고요. 별밤이라는 공간은 이렇듯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엘튼 존과 브랜디 칼라일이 함께한 Never Too Lat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부끄럽게 살지 말자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잡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부끄럽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뼈아프게 남는 후회는 실패했던 기억보다 비겁하게 숨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 음악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괜히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걱정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지금을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오늘을 섭섭하게 만들까요? 딱 한 번뿐인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우리 곁에 머물러 줄 때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으면 보러 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거침없이 부딪혀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7월 17일 밤 9시 50분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첫 곡 아이덴티티의 신곡 퀴즈 리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7월의 DJ 뚱디 아이덴티티 김돈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아이덴티티 세 번째 미니 앨범 It's Now More가 발매됐는데 이제 타이틀곡 제목이 퀴즈 리턴이거든요. 이제 노래도 좋고 퍼포먼스도 진짜 멋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993님께서 축하 문자 주셨는데요. 뚱디 컴백 너무 축하해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컴백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리고 완전 새싹 DJ인데 매주 점점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뚱 진짜 넘넘 기특해요. 뚱담뚱담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 컴백을 하게 된 소감은요. 진짜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백 날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나 기대돼서 그냥 설렘과 기대감이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DJ는요. 아직까지도 사실 긴장이 되지만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데뷔는 8월에 했지만 아이덴티티의 1번으로서 공개된 게 작년 이맘때였거든요. 저 진짜 처음 공개됐을 때는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처음에 세상에 비춰줬다 보니까 되게 감정이 벅차올랐었거든요. 뭔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조금은 보상을 받은 느낌? 보답을 받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되게 벅차오르고 엄청 기쁘고 울컥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다라는 게 안 믿기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봐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무럭무럭 자란 DJ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음악 전문 방송인데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은 곡 들으면서 하루의 마무리 함께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또 저 뚱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아,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K-POP 박사 뚱디가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요술램프 뮤직 가요장르 차트 속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40위부터 37위까지 먼저 만나볼게요. 네, 바로 42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이 곡이네요. 아이브의 IM입니다. 요즘 아이브 선배님들이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계신데 최근에 일본 투어를 마치고 북미 투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곡들도 그렇지만 특히 IM은 글로벌 팬분들이 종고 떼창도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콘서트 하면 역시 떼창이죠? 아우, 진짜 콘서트는 떼창의 생명인데, 저도 이제 콘서트를 여러 선배님들 가본 적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는 세븐틴 선배님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유명한 히트곡도 많고 안무까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까지 추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으로 39위 곡 만나볼까요?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이 노래는 특히 최선 선배님의 킬링 파트가 정말 난리였죠. 이거 알죠? 가슴에 들썩이면서 표정 연기까지 하는 퍼포먼스인데, 와, 그 부분이 너무 핫해서 최선 그 파트 곡은 다 죽지 안무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탔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유명하죠. 요즘 제일 유명하잖아요. 살짝, 근데 표정이 알죠? 과한 게 아니라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 쳐다보면서 이게 안무를 해주는데 그게 엄청 섹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저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렇게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죽이는 게 더 멋있구나 라는 걸 또 배웠습니다. 이번에 38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엔더스팩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투배드입니다. 지드래곤 선배님의 세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으로 듣는 순간 리듬을 타게 되는 노래인데, 카리나 선배님이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어요. 아, 이거 Too Bad For Me 알죠? 이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어쨌든 지드래곤 선배님이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거의 나왔던 곡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지드래곤은 지드래곤이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곡이 너무 좋았고 안무도 되게 신선했고 오랜만에 GD 선배님의 그런 곡의 분위기와 좀 춤선을 볼수 있어 너무 행복했던 곡입니다. 자, 37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인데요. 24년 1월에 발매된 정규 2집 수록곡으로 앨범 발매 후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소연 선배님이 좀 만화 같은 장면을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정말 딱 들으면 청춘 만화 느낌이 나는 곡이기도 해요. 영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뭔가 청춘? 진짜 만화 그냥 그 단어를 완전 합쳐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컴백 축하 문자가 많이 도착했거든요.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네요. 뚱디 컴백 축하해요. 이번 컴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키즈리턴 활동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아, 컴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살짝 한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나는 걸론 새로운 시작의 끝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완전체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활동이면 완전체가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완전체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거의 마지막 도전? 시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연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둥디 컴백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실 최근에 입덕했는데 기말고사의 슬픔을 뚱디로 극복하고 있어요. 진짜요? 뚱디는 이번 컴백에서 팬들이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항상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일단 기말고사 너무 힘드실 텐데 진짜 힘 많이 내시고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단체 근무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저희가 어쨌든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잘 맞추려고 정말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39위 곡 에이티즈의 배드, 이어서 37위 곡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7월 17일 밤 10시 10분 경북 경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으로 접근을 삼갑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아차트 아핫, 에이티즈의 배드, 그리고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 이어가야죠. 36위부터 33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36위입니다. 아하 차트 단골송이네요. 와우, 또 나오다니 대박. 아이브의 블랙홀입니다. 이 노래 퍼포먼스에 리즈 선배님이 테이블 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워킹 안무하는 부분이 멋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퍼포먼스 영상에 보면 댄서분이 테이블 밑에 누워서 리즈 선배님 발 닿은 자리에 거울 모드로 똑같이 스텝을 밟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해주시는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 부분 진짜 저는 볼 때마다 진짜 경이롭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건 어떻게 맞추는지 진짜 궁금해요. 이거 나중에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맞추셨는지. 그리고 또 제가 아이덴티티에서 퍼포먼스도 디렉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무 연습할 때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옛날에는 진짜 완전 칼군무를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칼군무 당연히 강조하지만, 너무 칼군무보다는 조금 다같이 느낌? 조금 느낌을 맞추는 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각자만의 스타일을 넣되 느낌이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5위도 반가운 곡입니다. 바로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네, 이 노래의 레코딩 비하인드 콘텐츠가 아는 분들은 아는 그런 맛집 영상이라고 해요. 왜냐면 에스파 선배님들의 음색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네 분 다 음색이 정말 유니크해서 완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일단 봤거든요. 레코딩 영상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코딩 영상에서 들리는 게 저는 더 제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엄청 어떤 더 쌩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음원처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라이브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잘하시니까 음원도 잘 나오고 잘 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또 느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35위 곡 소개해드렸고 다음 곡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입니다. 스윔 이거 알죠 다들?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노래하는 곡이고요. 수영장에서 촬영하신 라이브 클립도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제가 봤는데 이거 살짝 아시죠?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살짝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데 되게 멋있다 갑자기 띠용 하면서 재밌어지는 코미디 요소를 넣으셨잖아요. 좀 콩트처럼. 그래서 저는 와 멋있다 하다가 어? 하면서 또 웃고 멋있다 어? 하면서 웃고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여름이라 이제 수영 많이 하실 텐데 모두 안전하게 물놀이 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으로 33위 곡 발표할게요. 아, 이 곡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바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사랑해 주시는 만큼 어떤 첫 만남을 앞두고 들으시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좀 이 곡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좀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 뚱디 앞으로 들어올 질문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찐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뚱디 이번 컴백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더 신경 쓰거나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야?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좋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요. 앞으로 많이 좋아해주세요. 일단 좀 신경 쓰면서 노력한 부분은 이게 아까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좀 안무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다이너는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첫 연습 때는 진짜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웠는데 당연히 하다 보니까 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팬분들에게 비춰질 때도 다이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조금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번 It's Not Over 앨범 녹음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오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엄청 막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타이틀곡 녹음이었는데 이제 제 파트를 녹음해서 연습해서 갔잖아요. 제 파트가 끝나고 이제 제가 보통 저희 곡의 그 하이를 다 그 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곡은 사실 노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하이가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이라는 게 조금 높은 부분의 음정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데 심지어 저희가 했던 곡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높은 게 없는 줄 알고 좀 목을 그래도 살짝 그 고음하는 목은 좀 덜 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완전 초고음이 생겨가지고 아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녹음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이덴티티 새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34위 곡 방탄소년단의 스윙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고요. 방탄소년단의 스윔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곡들이 나올지 바로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확인해 볼게요. 먼저 3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인데요. 킬링보이스라는 컨텐츠에 플래시백 부르시기 전에 회동 선배님이 한 마리 쇼퍼에 막 뜨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이 노래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던 기억 많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인데요. 이런 말 들으면 저 무조건 떠오르죠. 소매 너무 멋있습니다. 노래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던 기억. 되게 낭만 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행복했던 기억을 많이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 듣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곡 소개해 드릴게요. 31위는요. 바로 올드의 프로젝트의 페이머스입니다. 네, 지난번에 베일리님의 안무에게 살짝 했었는데요. 이 곡이 또 베일리님이 처음에 짰던 안무 시안과 최종 시안이 다르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무래도 베일리님이니까 사실 전에 안무든 이번 안무든 좋을 거란 말이죠. 저도 이거는 못 봐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 키즈 리턴 안무는 사실 한 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된 점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배웠어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되게 편하게 한 번에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대한민국을 접수한 그룹 리슨의 프리티걸입니다. 네, 카라 선배님들이 2008년에 발매한 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인데요. 심지어 첫 음방 무대에 카라의 니콜 선배

님이 깜짝 등장하셨다고 합니다. 와우. 사실 이거 저도 그 컴백 무대 봤거든요. 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 뭐지? 어? 왜 여섯 명이지 하다가 어? 뭐야? 갑자기 니콜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대박. 뭔가 너무 좋겠다. 너무 멋있으시다. 이거 너무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29위도 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네, 이 노래의 아파트가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 익숙하기도 해서 더 중독성이 강한데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네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란 말은 몇번 나올까요? 제가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아파트가 몇번 나올까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여기가 전 정답은 바로 가사지 기준으로 무려 61번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 진짜 많이 나오네요. 저는 한 40번 생각했는데 완전 틀렸네. 네, 이렇게 곡에 대한 TMI까지 전해드려 봤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7281님, 올해 12월에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유진아, 사랑해. 와우. 일단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박수! 짝짝짝. 대박. 유진님이랑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3913님 문자도 볼게요. 이직 준비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34세라서 머리가 잘안 돌아가네요. 불금 대신 아한 노래로 기분 업 시켜보려고 합니다. 3913님, 일단 늦기까지 진짜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진짜 힘내세요. 그리고 노력하신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업 하시라고 아주 신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아아슨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2곡 앰플라잉의 플래시백, 그리고 32곡 리센네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리슨의 프리티걸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타고 차트 상위권에 안착한 노래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8위부터 25위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28위는요, 작년에 좀 각종 상을 휩쓴 곡이죠. 바로 아이브의 레브라트입니다. 정말 많은 수상을 하셨지만 또 레이 선배님이 틱땡 어워즈에서 베스트 트렌드 리더를 수상하면서 쇼폰계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유행시킨 게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인 게 레이피스, 일명 갸루피스죠. 그리고 또 요즘 야호 외치면서 V를 뒤집어서 만드는 포즈도 레이 선배님이 22년부터 유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행하는 밈은 잘 모르는데 최근에 알게 된 거가, 사실 전 머물렀어요. 옛날에 그 부모 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레이 선배님께서 되게 쇼품을 잘 찍는 걸로는 알고 있었어요.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27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또 이 노래 들어줘야죠. 바로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이게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발매된 곡인데요. 태연 선배님의 가창력에 요즘 대세인 리센네 원이 미나미 선배님이 뮤비 출연까지 최고의 치트키를 잔뜩 쓴 노래입니다. 진짜 치트키긴 하죠. 사실 들었는데 만찬가 노래가 제가 들었을 때 뭔가 그 살짝 J-POP의 서정적인 느낌을 좀 담는 곡인 것 같았고, 근데 이제 뮤비에 원희 선배님과 미나희 선배님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그 서사를 또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건 최고의 치트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6위로 가볼까요?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요즘 엔믹스 선배님들이 첫 월투를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출국길에 혜원 선배님의 쇼컷 변신이 이슈였어요. 아, 그쵸. 알고 보니 자르신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상해서 떨어져 나갔다는 슬픈 소식이더라고요. 아, 진짜 선배님 두피와 모발 건강 응원하겠고요. 저도 데뷔하고 이런저런 머리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 데뷔 초에 굉장히 많이 염색과 탈색을 했다 보니까 머리가 다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 앞머리 중간이 완전 처피뱅보다 더 짧게 끊어져가지고 새싹처럼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감추려고 그걸 뒤로 넘기면서 다녔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홀 디퍼런트 애니멀입니다. 올해 이 곡을 선공개하고 이어서 레모네이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카리나 선배님과 윈터 선배님이 면허를 땄다는 소식이 보이더라고요. 바쁜 스케줄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일단 저도 사실 면허가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땄습니다. 땄고, 근데 면허, 저는 진짜 대단하다 느끼는 게 제가 땄잖아요. 그래서 사실 면허를 따려면 운전을 또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교육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시험 보러 가고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또 아침 일찍 하려면 피곤해요. 근데 이걸 활동을 하면서 땄다라는 게 저는 살짝 진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대단하십니다. 짱! 자, 이렇게 25위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7위 곡 태연의 만찬가.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힙합 박사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와 함께하는 금요일 밤의 똑똑한 음악 여행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앞서 태연의 만찬가 듣고 왔고요. 내적 대창, 내적 댄스 유바라는 노래들 쭉쭉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24위부터 21위까지 순위입니다. 먼저 24위부터 볼게요. 와, 이 노래가 나오네요. 바로 데이식스의 예뻤어입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예, 데이식스 하면 많이 떠올리는 근본곡 중 하나죠. 2017년에 나온 노래로 발매 7년 만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 말 그대로 역주행 신화를 쓴 곡입니다. 아, 그쵸. 예뻤어, 저 진짜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거의 꼭 한 번씩은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시죠? 선배님들이 안 높게 부르지만 막상 부르면 너무 높은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부르다가 혼쭐 나신 분들 아마 많다 봅니다, 저는. 네, 이제 다음 곡 가볼까요? 23위는 바로 제니의 Like Jenny인데요. 제니 선배님이 정말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유럽 3대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장식하면서 K-POP 솔로 가수로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는 근데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제니 선배님께서 해주시면서 뭔가 저처럼 이제 후배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길이 어쨌든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서 제니 선배님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B2B 이창섭의 천상현입니다. 웹툰 선녀외전의 콜라보 음원으로 발매된 곡인데요. 1998년 발매된 켄 선배님의 노래를 재탄생시킨 노래라고 합니다. 2024년에 발매된 곡인데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네요. 저 일단 웹툰을 어릴 때 보고 안 보다가 요즘에 다시 조금씩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이 노래를 왜 좀 기억하냐면 그 워터땡에서 이창섭 선배님께서 저는 다들 신나는 곡 부를 때 발라드 부를 겁니다 하면서 오케이 텐션업 됐나요? 하다가 갑자기 발라드 탁 부르는 걸 봤었는데 그게 천상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21위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윗 홈인데요. 원래 빅뱅 노래로 기획했던 노래를 하드에 아주 오래 가지고 있다가 2024년에 기습 발매했다고 합니다. 와, 그 하드 정말 보물창고인 것 같은데, 아, 뭔가 저도 열어가지고 좀 저희 곡으로 좀 갖고 오고 싶네요. 아, 선배님 한 곡만. 아, 네, 그렇고요. 네, 이렇게 21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아직 아응아 코너랑 좋은 노래들 더 남았는데 남은 한 시간도 뚱디랑 같이 놀아주실 거죠?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럼 저는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윗 홈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은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후배 아이돌들에게 멋진 안무와 노래로 무한한 영감을 주는 그룹으로 5세대 아이돌들 사이에서 챌린지로 꾸준히 사랑받으며 많은 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갓세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배님들께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은 챌린지 쪽에서 반응이 쭉 있었는데 특히 요즘에 정말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몬스타엑스 기현 선배님, 하츠투하츠 선배님, 라이즈 선배님 등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물론 저 뚱지는 일찌감치 공개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뒷부분까지 추는 버전으로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앞부분만 쳤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갓세븐 선배님들 안무랑 노래 좋은 게 정말 많잖아요.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곡들이 챌린지로 유행했으면 좋겠네요. 역시 명곡은 시대를 가리지 않아요. 그쵸? 더 많은 곡들이 역주행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곡도요. 네. 이렇게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응아 아돌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의 고막 리프레시를 책임지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다시 노래 들으면서 놀아볼까요? 20위부터는 어떤 곡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위부터 만나볼게요. 와우!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후! 와, 이 노래 진짜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다 좋잖아요, 진짜. 아.

예, 네.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작년 8월부터 10주년 투어를 진행해서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 공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무려 27회의 공연을 하셨다는데 콘서트에서 한패 될 때 창하는 걸 상상해보니 정말 잊을 수 없는 10주년이 아니었어요.

생각이 드네요. 와, 한패될 때차 다같이 아름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대박. 그거 들으면서 공연을 한다라는 게 정말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언젠간 이런 히트곡 하나 만들어서 떼창을 들으면서 무대를 하고 싶네요.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19위는요, 에스파의 위플래시가 차지했습니다. 노래가 핫한 만큼 각종 콘텐츠로도 핫한 선배님들인데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 컨셉으로 촬영한 작건이 화제시더라고요. 특히 닝닝 선배님의 이행시 플러팅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카리나 선배님의 본명 지민으로 이행시를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지, 지민의 미모, 민, 민족의 영광? 와우! 풀버전 영상은 더 재밌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봐 주시고, 저는 연프를 사실 막 다 봤어요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즐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프하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명대사가 참 많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해봐야죠. 두 가지 대사를 적어주셨는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 일명 네베누인데요. 네베오 누나. 예. 2번 가볼게요. 네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이딴 거 안 나왔어. 와, 잠시만요. 예, 뒤 알죠? 지금 딱 깔릴 텐데 해가 될까 해가 될까 이거 딱 나오는 거 아시죠? 민망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틈새 연기 도전 해봤습니다. 하하. 자, K-POP 박사 돌아와서 다시 18위부터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와,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입니다. 2019년 9월에 발매된 정규 3집 항해의 타이틀곡으로 줄여서 부르며 어사 널사라고 하죠. 악뮤 선배님들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가사로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곡입니다. 와, 이거 딱 제목들 있잖아요.

거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라 해야 될까, 저는 정말 노래 들으면서 정말 사실 멜로디 위주로 듣는 편이라 그 분위기를 느끼는데, 이 노래는 사실 분위기도 느끼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들으면서 되게 울컥울컥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노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17위입니다. 오늘 이 선배님들이 자주 등장하시는데 바로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이 곡도 영케이 선배님이 작사하셨거든요. 곧 솔로 2집을 발매하신다던데 또 어떤 가사가 담긴 곡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사실 작사 작곡에 나름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도를 못 해보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고, 아, 영케이 선배님 진짜 작사를 너무 잘하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곡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7위까지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19위곡 에스파의 위플래시.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아차트 아핫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분들이 자리하셨을지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그럼 16위부터 만나볼까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제목에 들어간 블루에 맞춰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의상을 직접 입고 안무 연습 영상을 올려주셨다고 해요. 도라에몽, 꼬부기, 인사이드 아웃을 품이 아바타 등 진짜 진심으로 분장을 해서 팬분들에게 큰 웃음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왜 웃으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봤는데 사실 그냥 조금 나름의 흉내만 낼 줄 알았는데 무슨 분장까지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슬픔이가 진짜 끝까지 얼마나 슬픈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댓글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심지어 꼬부기는 그 춤을 출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거대하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음 15위 곡은요, 블랙핑크의 띄어입니다. 곡 제목도 그렇고 도파민 터지는 비트 덕분에 러닝하시는 분들에게도 딱 사랑받을 곡인데요. 실제로 러닝플리, 운동플리 영상에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좀 왠지 더 잘 뛰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14위 가볼게요. 와우! 역시 등장했는데 제가 말하자마자 나왔네요.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니까요. 바로 키키의 4오4입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4오4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는 가운데 키키 선배님들도 8월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와! 이번에 어떤 곡으로 돌아오실지 감도 안 오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8월만 기다릴게요, 진짜. 여러분, 키키 선배님의 8월 컴백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이미 컴백했거든요. 저희 컴백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핫 차트 13위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하츠투하츠의 루드인데요. 루드, 네. 웃으면서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다가 뒤돌아서 표정 싹 바꾸는 루드 챌린지도 정말 화제였죠. 하투아 멤버분들이 이 챌린지만큼이나 좀 반전 매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뭐냐면 다들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시대요. 특히 에이나 선배님이 아돌라에서 누가 돌아와 개빔으로 지난주 아돌라를 이렇게 막 찢어주셔서 SNS에 엄청 화제였어요. 와... 일단 저도 이 밈 알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그 욕심이 엄청나다는 걸 저도 작건을 많이 봐가지고 알고 있죠. 워낙 또 재밌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아돌라에서 누가 돌아갈게 이 밈을 사실 최근에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게 유행인지 모르고 다들 얘기하시길래 엥? 왜 그러시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밈이어서 당황을 했다 라는 썰이 있네요. 네. 이렇게 1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도 만나볼게요. 6517님, 제가 첫방부터 너무 신기했던 게 뚱디는 K-POP 비하인드 관련한 걸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K-POP 박사 같은데 스크린 타임이 궁금할 수준입니다. 아, 혹시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살짝 하루 종일 볼 것 같은 느낌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어릴 때는 조금 음악 방송이나 좀 선배님들 이런 걸 많이 찾아봐가지고 좀 옛날 걸 많이 알고 요즘엔 사실 조금 뜸한데 그래도 그냥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있으면 보통 그런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무대나 뭐 작권이나 그런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질문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립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14위 곡 키키의 4-4, 이어서 13위 곡 하츠투아츠의 루드 듣고 올게요.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아이덴티티 돈 뚱디고요. 앞서 키키의 4-4 그리고 핫츠투워치의 루드 듣고 오셨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겁게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달콤한 제목처럼 달달한 노래인데요. 또 경수 선배님이 예능 콩콩팝파 시리즈를 통해 알려진 대로 완전 맛잘알 미식가의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맛집 공유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11위는요. 아이브의 뱅뱅입니다. 뱅뱅이 허리를 옆으로 꺾으면서 내려가는 안무가 있죠? 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아예 챌린지를 찍으셨더라고요. 도전하려면 스트레칭 정말 야무지게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와, 일단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건 와, 허리 진짜 아프겠다. 허리가 진짜 많이 건강하시구나. 유연하시구나. 저는 사실 나름 유연한 편이거든요. 근데 막 엄청 유연한 걸로 막 자랑 내세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유연한 편이긴 해요. 근데 보면서 그건 좀 아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의 스트레칭 루틴은 좀 차근차근 하나씩 목부터 밑에까지 좀 풀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10위 가보겠습니다.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입니다. 네, 이 노래 하면 또 요즘 대세 배우 윤경호 선배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핑계고 시상식에서 굿굿바이 퍼포먼스 하신 게 진짜 귀여우셨거든요. 그 이후로 화사 선배님이랑 인연이 생겨서 소큐트 챌린지도 함께 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그 보시면 그냥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그냥 귀엽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귀엽단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네, 이어서 9위 발표하기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요. 올해 4월 발매된 악뮤의 정규 4집 타이틀곡이고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러니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되게 저가 느끼는 건 이게 좋은 말이나 좋은 가사들은 좀 한 번씩 좀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는 게

진짜 따뜻하다. 전 그냥,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종교 40 자체가 되게 좋고 너무 따뜻한 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 수연님께서 정말 큰 번아웃이 오셨는데 이제 찬영님께서 그걸 이끌어내주시고 꺼내주셔가지고 지금 완전 밝은 모습의 수연님이 잘 활동을 했잖아요. 전 그게 너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리고 영상? 작건? 다큐라 해야 될까요? 그걸 보는데 와 제가 다 울컥하면서 정말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저런 진오빠? 저런 사람이 한 명쯤 있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차트에 오른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위곡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뚱땅뚱땅 하고 싶은 DJ 뚱지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트.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오셨고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멋진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부터 5위까지 곡들을 공개할게요. 먼저 8위입니다. 채나의 캐치캐치인데요. 예나 선배님이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친오빠인 남녀공학의 알찬성민 선배님의 노래 삐리뽐 베리뽐을 떠올리며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예계 사이좋은 남매로 유명하신데 이렇게 컨셉에도 좋은 영향을 주셨네요. 저 이거 여러분이 이걸 왜 알아 하실지겠지만 삐리뽐 베리뽐을 알아요. 아마 의아해 하실 텐데 그 제가 왜 이거를 떠올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 따따따따 하면서 하는 안무가 되게 그 멜로디 느낌도 그렇고 안무 자체 좀 삐리뽐 삐리뽐 이 곡의 무드랑 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냥 캐치캐치 볼 땐 몰랐는데 이걸 보고 나서 보니 떠올리니까 아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형이 있거든요. 4살 차이 형이 있는데 저도 예나 선배님과 알창 선배님의 못지않게 사이가 좋습니다. 정말 좋은 사이로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7위도 소개해드릴게요. 이야 우즈의 드라우닝이 차지했습니다. 눅눅한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에 더 생각나는 곡이죠. 실제로 우중 라이브 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한 락 페스티벌에서 우즈 선배님 타임에 비가 쏟아져서 완전 낭만 맥스인 드라우닝 라이브 클립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만약 실내에만 있다 그럼 비 오는 날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 옷을 좋아하는데 좀 부츠컷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이면 제 옷 밑단이 다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싫어요. 그리고 이거 봤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꼈던 건데 그 군에 계실 때 부르셨던 드로니의 이일 레전드 무대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에 진짜 멋있습니다. 이번에 6위 가볼게요. 오! 또 나왔어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규 4집 수록곡이고요. 노래의 메시지를 잘 담아낸 뮤직비디오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정말 행복한 얼굴로 귀여운 율동을 함께 추거든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저는 제가 느꼈을 때 뭔가 찬혁 선배님의 뭔가 그런 세계관? 세계가 그려지는 노래라고 할까요? 뭔가 낭만적인? 뭔가 평화로운? 정은영과 싸움은 없을 것 같아. 뭐 그런 노래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네, 5위는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높은 순위를 기록할 만큼 새콤달콤한 매력이 넘치는 곡이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K-POP 커버의 대명사인 존박 선배님과 건진아 선배님이 커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플래시 커버 이후로 또 엄청난 게 왔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대요.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그동안 여러분도 셀프 칭찬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7위 곡 우즈의 드라우닝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아이들 음악 방송 아핫,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2주의 아핫 차트 최상위권을 차지한 노래들 만나보겠습니다.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확인할게요. 4위는요, 바로바로 리센드의 러버택입니다. 모 차트에서는 이미 탑100 1등을 찍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한 1등이었는데 결국 이뤄져서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박수! 짝짝짝! 저 진짜 이거 1위 하시자마자 선배님들이 라이브 키셔서 막 엄청 오해를 하셨잖아요. 와, 저는 보는데 제가 괜히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뭔가 리스네 선배님들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하시게 되셔서 진짜 저도 덩달아 너무 좋고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리스네 화이팅! 네, 또 제가 지난주에 러버어택 챌린지도 찍었는데 이제 아하 인별그램에 올려놨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다음은 3위로 가볼게요. 아, 지난주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바로 아일릿의 이치미입니다. 무대를 보면 원희 선배님의 헤어 컨트롤이 미쳤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긴 머리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 아이돌에게 헤어 컨트롤이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못하면 아, 조금 좀 많이 아쉬운 느낌? 그래서 저는 머리가 길진 않지만 사실 머리가 길었던 적이 많아요. 원래는 장발이었어가지고. 근데 저만의 헤어 컨트롤 법은 사실 옆으로 많이 치다기보다는 위쪽으로 한번 탁 치면 머리가 눈도 보일 수 있게 딱 예쁘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쓰고요. 짧은 머리도 무대할 때 헤어 컨트롤이 있는데 사실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확 제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눈 안 가리게. 근데 그냥 짧은 머리는 그냥 이렇게 휘날리는 게 멋있는 거라 그 멋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2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인데요. 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이름을 레드레드, 좋은 이름을 그린그린에 붙여서 밈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애들이 많이 쓰길래 들었는데, 근데 왜 안 좋은 일에는 레드레드고 좋은 일에는 그린이죠? 그리고 저에게 살짝 요즘 레드레드인 거는 뭘까? 레드레드? 요즘 뚱디에게? 없어요. 저는 요즘 항상 그린그린입니다. 컴백도 했고요. 이제 활동해서 팬분들도 만나 뵐 거고 무대도 많이 많이 할 거고 이렇게 아스 라디오도 하고 있고 그린그린밖에 없네요, 저는. 아, 여러분, 빨간불 신호, 이게 신호등 빨간불이랑 초록불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4위 곡 리센네의 러버어택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아이덴티티 김돈이고요.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핫 차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도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음악방송 1위를 하셨는데 유정 선배님이 대표로 1위 소감을 말하면서 아이오아이가 다시 함께한 프로젝트가 무대를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모든 선후배 동료분들에게 감히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저는 진짜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제발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앞으로 더 다시 컴백하시고 더 많은 활동해주세요. 진짜 저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이 저뚱디가 진행한 세 번째 방송이었는데 일단 매 회마다 하나하나씩 그래도 뭔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뜻깊지만 아직 배우고 성장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족한 점을 이렇게 느끼고 가고 더 연습해서 다음 라디오 때는 정말 성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아핫 하는 시간이 너무 뭔가 되게 힐링하는 느낌이고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덴티티 컴백했으니까 노래도 들어주시고 무대도 찾아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뚱디와 함께하는 다음주 아핫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1위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아, 진행의 아이덴티티 김도훈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영화죠. 아르헨티나 작품이고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그 당시에는 외국어 영화상, 이제는 국제 장편 영화상으로 이름이 바뀐 그 상을 받은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사운드 트랙에서 The Train Leaves였습니다. 영화 음악은 에밀리오 카우데레르 그리고 페데리코 후시드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제가 되게 좋게 본 영화인데 얼마 전에 땡플릭스에 이 작품이 올라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따로 소개했던 영화이기도 해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이게 원래 스페인어 발음으로 하면 엘 세크레토가 맞는데 뭐 어쩌다 보니 이런 엘 시크레토라는 제목으로 국내에는 소개가 되었죠. 후안 호세 캄파네아 감독의 작품이고요. I'm Still Here처럼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독재 시절의 이야기들은 아주 꾸준히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영화로는 I'm Still Here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크릿 에이전트가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작품은 좀 더 멜로드라마의 성격이 강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소재에 삼아서 멜로드라마로 만든 작품이고요. 가령 임상수 감독의 오래된 정원 느낌과 조금 닮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의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인공이 돌아보는 이야기의 느낌으로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이고요. 그 당시에 검사님을 좀 오랫동안 짝사랑했었고요. 하지만 그 검사를 잡지 못했죠. 마음만 있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는 남자예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소설을 써보려고 하는데 오래전 어떤 사건 하나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범인을 찾는 과정 중에 한 장면을 오늘 들려드렸거든요.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낸 그 동료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 바꿔도 모든 건 숨길 수 있어도 사람이 절대 숨기지 못하고 절대 바꾸지도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션, 열정이다. 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범인은 곳곳에 자기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열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째 이 축구장에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범인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는데 기적처럼 그들의 눈에 범인이 들어와요. 거의 근처에 다가가서 체포하려는 순간 골이 들어가면서 관중들이 열광하고 몸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범인과 멀어지고 이제 필사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가 공개된 뒤에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이야기된 바로 그 축구장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최근에 땡플릭스에 올라왔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것과 함께 이제 결승에 오른 아르헨티나의 축구를 떠올리면서 아르헨티나 영화의 축구 장면, 실제 축구 경기가 열리는 그 현장에 가서 촬영한 아르헨티나 축구장의 열기가 담겨있는 장면, 이것도 한번 연결을 지어봤고요. 영화 속에서 그들이 쫓고 있는 범인이 어떤 특정한 클럽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클럽이 뭐냐면 라싱 클루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프로축구팀이에요. 그 라싱 클루브라고 하는 그 팀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네, 바로 이번에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바로 그 라싱 클루브가 배출한 대표적인 스타죠. 경력 초기에 라싱 클루브

0: 미국의 유스팀으로 시작해서 라싱클로브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유럽 진출을 한 거거든요. 바로 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하면 떠올리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클럽 라싱클로브의 열렬한 팬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범인이 이런 설정이에요. 월드컵 기간에 이 좋은 영화 어떻게든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영업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던져보고 있죠.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보시고, I'm Still Here 보시고, 집에서 극장 가서 시크릿 에이전트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 그 현대사의 어두운 역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 결승 진출을 맞이하여 제가 좋아했던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아르헨티나 영화로는 두 번째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그 영화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1: 아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7278번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항상 이 시간에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음악이 아닌 음악은 안 될까요? 하시면서 베니킹의 스탠바이미를 신청하셨는데 이거 영화음악인데요. 영화 스탠바이미 롭 라이너 감독 리버 피닉스 주연 스탠바이미에 이 노래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영화음악 맞습니다. 베니킹의 스탠바이미. 이제 날 밝으면 시험 보시는군요. 시험 당일이라 일찍 주무시나? 듣든 안 듣든 네,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읽어주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니까 지금 뭐 일찍 주무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격의 기운은 이미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송한 합격의 기운이 무사히 배송 오류 없이 7278번 쓰시는 분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황혜영 씨께서 호프를 보셨군요. 이분은 개인전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오, 개인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시나 본데 개인전이 3주도 안 남았는데 아 너무 궁금해서 개봉하자마자 이글대는 태양을 뚫고 보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엄청 좋았어요. 네, 이분은 재밌게 보신 쪽입니다. 지금 집에 와서 다시 개인전 준비 시작하는데도 영화 장면이 뇌를 지배하고 있어서 집중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은성 기자님께서 해주신 필서고 시간에 해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은 이미 시동이 걸려 있던 터였고 그냥 네, 그냥 영화 시작부터 끌려가다가 영화 속으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정원 배우 등장할 땐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칠 뻔했고요. 그죠? 저 정말 박수칠 뻔했다니까요. 실제로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할 때도 그 장면에서 박수 나왔다고 하잖아요. 칸 영화제에서는 그런 리액션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순간순간. 제가 예전에 부산행 칸에서 볼 때 마동석 배우 부산행에 나올 때 막 박수치고 했던 것처럼 정원 배우 등장할 때 박수 나왔다고 하더니 황혜영 씨께서는 칸 영화제에 있었으면은 마음껏 박수를 쳤을 텐데 한국의 극장에서는 마음속으로 내적 박수만

하시게 되죠. 마지막에 숨멋 했다가 숨이 멎었다가 크레딧에 기뻤던 엔딩에서 나감독님의 다음 작업 강렬히 응원하게 되었어요. 음악이 마땅치가 않아서 뭘 신청할까 하다가 이걸 골라보았습니다. 맨디 무어의 온리 호프. 혹시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나홍진 감독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도 온리 오프 마지막 곡으로 틀었거든요. 저를 닮아가시는 건가? 아니면 그 방송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건가? 그 음악도 좋지 않았어요. 호프의 음악은 조던필 감독 영화들의 음악을 맡았던 마이클 에이블스입니다. Get Out, Us, Nope의 음악을 맡았던 마이클 에이블스가 이번 호프의 음악을 맡았죠. 사운드 트랙이 아직 나와있지 않아서 호프의 음악은 아직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대신 황혜영씨가 신청하신 맨디 무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워커트리 멤버에서 Only Hope.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맨디 무어의 Only Hope, 황혜영씨, 영화 호프를 보고 오신 황혜영씨의 신청곡, 영화 워크투니 멤버 노래였고요. 제가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Only Hope를 끝곡으로 틀고 첫 곡은 이 노래를 틀었었거든요. 클라투의 Hope. 네, 정말 단순하죠? 네, 클라투의 Hope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그 핑계로 틀었었고, 2012년 영화 Becoming Redwood라는 캐나다 영화에 이 곡이 쓰였대요. 이 곡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클라투의 호프. 그리고 지금 끝난 곡은 네, 클라투 다음에 클루투를 골라봤습니다. I am 클루투의 Avenue of Hope, 영화 선샤인의 노래.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사실 자주 들려드렸어요. 데니 보일 감독의 선샤인을 왠지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제가 그 영화에 이 에비뉴 오브 호프는 자주 틀었었는데, 또 요참에 우리 또 호프로 이어갈 때 살짝 숟가락을 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이었죠.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쭉 소개할 때 도나 썸머의 Love to Love You Baby를 들려드렸습니다. 중간에 좀 신음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노래로 유명하죠. 그 방송을 들으시고 유현주 씨가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딱 1월 1일부터 날마다 묵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심한 시간

마지막에 신음소리를 듣자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만 많이 했어요. 주님의 기도에서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를 잘 외웠네요.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아, 도나선마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를 열심히 외우셨답니다. 유현주 씨가. 이상한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냥 많이 아픈 사람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뭐 배탈이 났거나, 네. 감기 걸려서 열이 많이 나거나. 그래서 나는 신음소리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신음소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이상한 생각을 하셔갖고 야심한 시각에 신음소리 나온다고 묵주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니. 그래서 제가 한번더 시험에 들게 해드리려고, 네, 유현주 씨의 기도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한번더 시험에 들게 해보겠습니다. 좀 그런 느낌으로 유명한 곡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노래들을 좀 골라 봤거든요. 유현주 씨를 유혹에 빠뜨려 보고 싶은 저의 선곡입니다. 시작은 뭐 워낙 유명한 곡이죠. 주템 뭐 농플리. 네. 세르주 갱스부르와 제인 버킨이 함께한 이 노래를 I'm Still Here에서 또 들을 수 있었죠. 자, 그 노래로 시작해서 잠시 우리 유혹에 한번 빠져보죠.

아파서 힘들어하네요. 지금까지 세 곡을 불러준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I'm Still Here에서 Je t'aime, moi non plus. 네. 난 널 사랑해, 난 더 이상 아니야 라는 노래, 세르지 갱스브루와 제인 버킨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부기 나이트에서 Jungle Fever, 차카 차하스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카페 벨 에포크를 비롯한 또 많은 영화 어프렌티스에도 쓰였던 노래 Yes Sir I Can Boogie, 바카라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이현주 씨 묵주곡 붙들고 계셨나요? 내 안에 음란마귀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 자 이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화 박쥐에서 상현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소서. 살이 썩어가는 나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와 같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두 뺨을 떼어내어 그 위로 눈물이 흐를 수 없도록 하시고 입술과 혀를 짓지으시어 그것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며 손톱과 발톱을 뽑아내어 아주 작은 것도 움켜질 수 없고 어깨와 등뼈가 굽어져 어떤 짐도 질 수 없게 하소서. 머리에 종양이 든 환자처럼 올바른 지력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순결에 바쳐진 부분을 능욕하여 어떤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시며 저를 지옥 속에 있게 하소서.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소서.

제가 아까 선곡한 그 세 곡 때문에 혹시라도 또 유혹에 빠진 분이 계실까봐 저의 선곡이 행여라도 음란마귀를 불러왔을까봐 음란마귀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앵마귀를 할 수 있는 선곡들을 해봤습니다. 영화 박쥐에서 송강호의 상연의 기도,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의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데스, 영화 사도에서 아모리 만조상의 원경. 이렇게 제가 음란마귀에게 살을 날렸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가뿐한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날치의 세타령, 드라마 정년이의 노래와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8일 새벽 2시 정각 인천 연평도와 우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새벽 3시 정각에는 경기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8일 오전 3시 20분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와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18일 오전 3시 20분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와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 40분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와 인천 중구 동구 및 주월구 연수구 남동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 40분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와 인천 중구 동구 및 주월구 연수구 남동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정각 경기 광명,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과 서울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정각 경기 광명,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과 서울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30분 강원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30분 강원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45분 인천 농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45분 인천 농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한 4시 5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부근 홍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0: 어실 원샷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7월 18일 오전 5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 인근에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 하기 좋은 스포츠 중엔 서핑을 빼놓을 수 없죠. 보드에 몸을 실은 채 파도의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그 짜릿함 때문에 많은 분이 바다를 찾는데요. 어떤 서퍼분은 파도를 기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듯이 파도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게 온 저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낼 것인가 오직 그것뿐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게 닥쳐온 이 일을 흘러가게 그

0: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중심을 잡고 버텨볼 것인가 하고 말이죠. 7월 18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7월 18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재훈이 피처링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죠. 옛날 한동안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일단 해! 하고 봐! 하고 후회할래? 안 하고 후회할래? 하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해서 후회하든 안 해서 후회하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근데 어린이들 듣고 있다면 이 말은 무시해 주셔도 돼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네, 민망하니까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주말 아침에 생각보다 일찍 눈이 떠졌는데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채워보고 싶다.

0: 하시는 분들은 이 코너 함께하면서 좋은 음악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좋은 선택이 맞아요, 여러분.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빵! 빵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엔 여름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더운 날씨에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제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시티팝입니다. 시티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시티팝이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시티팝은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도시 문화와 함께 발전한 대중음악 장르고요. 이름 그대로 시티, 즉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를 담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세대에 따라서 장르를 대하는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한테 시티팝은 과거의 청춘을 소화하는 아련한 느낌이 있다면요, 2010년대 후반부터 너튜브 알고리즘과 쇼폼 플랫폼을 타고 뉴트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한테

시티팝은 힙하고 세련된 음악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곡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첫 곡 만나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신 분들 중에선 이 곡을 통해서 시티팝의 매력을 알게 됐다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브레이브걸스의 2020년 발표곡인 운전만 해인데요. 1980년대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시티팝 댄스곡이고요. 멜로디는 엄청 신난데 반면에 가사는 씁쓸해요. 한때 열렬하게 사랑했던 연인도 권태기를 맞으면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담은 곡이기 때문인데요. 아, 예, 상상을 저도 이 곡을 통해서 해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 연인이 차를 타고 도시의 거리를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선 침묵만 가득한 상황. 그 상황 같이 연상해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오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시티팝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 당시로선 아주 파격적이고 이국적인 전자음으로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그룹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룹 모노인데요. 모노가 1993년에 발표한 넌 언제나라는 노래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93년생인데도 이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도입부에 나오는 건반 소리 이건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요. 노래에서 전체적으로 시티팝 특유의 어떤 도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는데요.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명곡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세대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원곡의 아련함에 청량한 에너지를 불어넣은 데이브레이크의 버전으로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같이 들어볼 곡은 정통 CD팝은 아니지만 특유의 세련된 감성 덕분에 수많은 CD팝 플레이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백예린의 2019년 발표곡인 스퀘어인데요. 이 백예린의 세련된 보컬과 영어 가사가 주는 이국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 시티팝 특유의 감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곡까지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요. 또 백예린 씨가 어느 페스티벌 현장에서 부른 그 영상이 아주 큰 화제가 됐거든요. 종종 저도 찾아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청량함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두 곡 함께 할게요.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먼저 듣고요. 이어서 백예린의 스퀘어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그리고 백예린의 스퀘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듣는 순간 도시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음악 장르죠. 시티팝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와이스의 노래 한곡 준비해 봤어요. 트와이스 하면 보통 치얼업처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애교 가득한 노래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노래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0년에 발표한 Say Something이라는 곡인데요. 팬들 사이에선 이 곡이 숨겨진 명곡으로 꼽히는 정통 시티팝 트랙이고요. 시티팝의 황금기를 완벽하게 복원해낸 그런 느낌입니다. 트와이스 멤버들이 늘 혼자 서 있는 가로등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노래하면서 시티팝의 감성을 소화해내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 궁금하시죠? 그 몽환적인 보컬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트와이스의 Say Something입니다.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엔 여름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제를 시티팝으로 정해봤는데요. 한국 시티팝의 시조새, 한국형 시티팝의 기틀을 닦은 사람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김현철 씨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김현철 씨의 1995년 발표곡 왜 그래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이 곡을 유심히 들어보면요. 멜로디는 밝고 경쾌해서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가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마음이 돌아서 버린 연인을 붙잡고 싶어하는 애절한 감성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밝고 세련된 멜로디와 쓸쓸한 가사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대비, 그건 역시 시티팝이라는 이 장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정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1989년에 세상에 나온 후 지금까지 평론가와 뮤지션들 사이에서 숨은 명곡으로 꼽히고 있는 곡이죠. 한국형 시티팝.

0: 시티팝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만에까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곡은 또 김현철 씨가 불렀는데요. 이 곡을 2018년에 R&B 싱어송라이터인 조지가 21세기형 시티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덕분에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요즘의 힙한 느낌이 잘 어우러진 멋있는 한 곡이 완성됐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시죠? 같이 확인해 보시죠. 김현철의 왜 그래? 이어서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오겠습니다.
1: 7월 18일 오전 6시 0분부로 공릉천 고양시 원당교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라디오나 TV,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새 아침 빵갈 뮤직 이번 주엔 시티팝을 주제로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들 한 곡 한 곡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할 두 곡은요. 정통 시티팝은 아니지만 시티팝이 가진 낭만적인 감성을 잘 녹여낸 그런 곡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태연이 2021년에 발표한 노래 위켄드인데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디스코 팝이고요. 디스코 특유의 신나는 분위기에 시티팝의 부드러우면서도 아련한 감성이 절묘하게 녹아있는 그런 곡입니다. 시티팝을 들으면 특히 차를 몰아서 어디론가 드라이브를 떠나고 싶어진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곡 역시 전주가 흐르는 순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마침 주말이잖아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아이유의 2021년 발표곡인 라일락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 속에 20대 청춘과 이별하는 마음을 담아낸 곡인데요. 시티팝의 핵심 감성 중에 하나가 바로 화려함 속에 숨겨진 쓸쓸함과 아련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라일락은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 속에 20대 마지막 청춘과의 작별이라는 아련한 정서를 담아내서 시티팝 특유의 향수를 자극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의 위켄드 그리고 아이유의 라일락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안전화.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시티팝을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프닝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쭉 이어가 봤는데 이 분위기 너무 좋죠. 뻥 뚫린 도로에서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뭐 나들이나 여행을 가시는 거든 출근을 하시는 거든 행복한 운전이 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시티팝 장르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뮤지션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어서 골라봤습니다. 김아름의 2020년 발표곡 아쿠아 준비했는데요. 레트로 음악에 진심인 가수 뮤지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듣는 순간 눈앞에 푸른 바다와 네온사인이 펼쳐지는 듯한 착각을 주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낭만 있는 주말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입니다. 여러분 구텐타 구텐모르겐 독일어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신기한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에게 푹 안겼을 때 아,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하는 감정을 독일어로 게부르겐 하이트라고 한대요. 참 간단하죠? 한국어로는 또 길게 설명해야 되는 어떤 감정을 독일어로 하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간단합니다. 또 있습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 생일에 친구들이랑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기쁜 일을 상상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행복을 독일어로 포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독일어는 참 매력적이에요. 이런 단어, 이 상황 단어 감정들이 단어로 있다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응용해보자면 오늘 여러분들께 게부르겐 하이트 같은 편안함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모두 포프로이데 같은 설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7월 18일 토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개부르기는 하이트 해야 되는데 첫 곡. 지금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예. 첫 곡은 네나의 노인은 노인 루프트 밸런스. 노인은 노인 루프트 밸런스 듣고 오셨습니다. 독일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 독일어 했거든요.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Das mein Tanz in die Drinken? 뭐 마시겠습니까? 몰라. 기억이 나는 게 잘 없어.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막 했던 그 단어들, 수거들만 기억나고 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신기한 단어들이 많은데 독일어로 벨트 슈메르츠. 이게 이제 세상이 이상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허무감이나 우울을 뜻할 때 벨트 슈메르츠. 아 이게 이런 그러니까 엄청 심오하고 디테일한 그 어떤 감정이나 상황들을 한 단어로 만들어냈다는 게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죠? 또 페른베라는 단어는 가보지 않은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대요. 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페른베. 페른베 나 지금 페른베. 나 지금 막 배고파 이런 것처럼 페른베.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기분이 페른베 하나요? 아니면 약간 벨트 슈메르츠 하고 있나? 포어 프로이드 하고 있나? 자 어쨌든 굿모닝 FM은 아침마다 만나는 개부르겐 하이트 같은 예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0: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재원 씨와 함께하는 관계의 기술 만나보실 겁니다.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하나씩 배우는 시간이에요.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원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할 겁니다. 어제가 재연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 제정의 역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어실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어실원스야.
9: 싹 한 번에
10: 티어실원스야.
9: 무조맨
10: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5779번님 근무 중 전화를 받았어요. 6분 30초 통화하며 좋아하는 가수 묻길래 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종교는 뭔지 어떤 광고를 들었는지 이것저것 묻길래 대답 열심히 했습니다. 6분 동안 질문과 답이 엄청 오갔을 것 같은데 저희 또 청취율 조사 인증 문자였습니다. 너무 행복한 문자였어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누구 만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침대에 계속 있으실 거예요? 뭐 보실 건데요? 뭐 먹을 건데요? 나누고 싶은 일상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굿모닝 FM 가족들에게 또 청취율 조사 전화 제발 우리 가족들한테 가라. 예, 이렇게 바라면서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얼입니다. 링 마벨 듣고 올게요.

굿모닝 펜테입니다. 다이내믹 듀오 링마벨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이야기들 어떤 일상들이 있는지 행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4450번님 새싹 문자예요. 감사해요. 군산에 사는 딸 둘 엄마 이진아라고 해요. S사 방송 듣다가 이사 온 지 꽤 됐어요. 웃음. 결혼 전에 만났던 오빠가 테디를 닮아서 방송 들을 때마다 나름 내적 친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날이 더우니 진짜 태희 오빠도, 아 진짜 태희 오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하트 하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 가짜 태희 오빠랑 살고 계신데

저를 만난 사람 찾기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개구리과들 한번 모임을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 어때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듣고 있나? 남편도 듣고 있다면 저희에게 행복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아 결혼 전에 만났던 오빠구나. 지금 만난 오빠는 아니구나. 미안해요. 아 미안해. 제가 남의 행복을 지금 망치는 아침을 할 뻔했네. 그 오빠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현 남편은 누구 닮았어요? 1020번님이 굿모닝 테디. 딸아이가 울산 소방 동요대회 참가를 했는데요.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우리 웅촌 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제일 키 큰 아이가 제 딸입니다 하셨는데 오 혼자 우뚝 그냥 키 큰 친구가 있어. 나의 유치원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사진 보면 혼자 우뚝 그냥 커져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사진 보잖아요. 우리 반만 담임이 두 명이에요. 제가 성인만큼 혼자 키가 커요. 성장이 빨라서 또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예쁘네요. 다들 너무 예쁘고 따님도 너무 예쁘네. 노래도 얼마나 잘할까. 나중에 이런 노래들도 좀 녹음해서 음성 파일로 보내주면 좋겠다. 들어보고 싶어요. 자 노래를 웬디 김연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웬디의 선키스.

웬디의 선키스에 이어서 한 곡 더 들었어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에 행복! 이번에는 운동하면서 굿모닝 FM 듣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1485번님 굿모닝 FM 애청자입니다. 매일 아침 러닝하면서 듣는데요. 오늘은 헬스장에서 무게 치면서 테디한테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딸들도 남편도 동료들도 라디오 듣는다고 놀리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MBC 라디오 듣는 게 음악 스트리밍 너튜브 영상보다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라디오라는 콘텐츠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서 마음이 와닿잖아요. 이거보다 좋은 친구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 휴가 잠깐 가면 그렇게 서운해. 저 진짜 어릴 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심야 라디오 DJ 그날 기분 안 좋아하면 걱정되고 그날 그 DJ가 웃으면 아 일 너무 신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 저랑 하면 되죠 뭐. 친구들 조금씩 늘려가요 같이. 7973번님 테디 아침 운동으로 러닝하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잠팅이 애들 깨워야 해서 급한 마음에 무리했더니 힘도 다 떨어졌어요. 포기하고 걸어가고 있네요. 얘들아 약속이 늦어도 니들 알아서 가가라. 지각은 니들 몫이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본의 아니게 또 강력한 교육을 한번 아이들에게 하게 됐네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왜 안 깨워줬어 엄마 이렇게 하면 니가 일어나 이제. 여기서부터 예, 한 단계 또 나아가는 교육으로 가시길. 근데 오늘 좀 달리는 컨디션 괜찮았나 봐요. 뛰다 보니까 멀리 간 거잖아. 점점 멀리 뛸 수 있는 자신이 될 거예요. 그 성실함은 반드시 체력으로 돌아올 겁니다. 행복하시죠? 6077번님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친구들과 남한산성 가서 능이 오리 백숙 먹을 거예요. 계곡에 발도 담그고요. 테디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하트. 좋다 좋아. 아 오리 백숙 너무 먹고 싶네요. 네 오리 백숙. 오리 백숙은 또 닭백숙하고 달라. 약간 그 약간 콤콤하고 개운한 그 맛이 있어요. 닭백숙은 좀 진하고 깊은 맛이 있으면 오리는 조금 뭔가 건강한 느낌 있어. 아 계곡에서 먹으면 딱이지. 아 저도 가고 싶은데 거기 어디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네요. 쇠만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 띄워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 박정은 씨와 관계의 기술로 돌아올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사람 마음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와.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예, 예. 최근에 또 인별 보니까 수영을 또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시네요. 근데.
1: 정말 저는 그 제가 생각해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0: 아, 본인이 생각할 때?
1: 원래 10년 전에 수영을 조금 배웠었는데 네. 최근에 독학을 했습니다.
0: 어? 어떻게?
1: 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자료 보면 그걸 가지고 가서 혼자 잘 수영하고 팔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보고 그날 가서 연습하고 그래서 지금 그 혼자 한 500m 자유형으로 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0: 정말요?
1: 네, 그래서 진짜 한 시간 동안 안 쉬고 거의 그냥
0: 그 정도 이런데 거의
1: 성동구 물개라고.
0: 아니 물개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이건 진짜 와.
1: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야.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일단 수영은 혼자 하잖아요.
0: 혼자 하지. 집중해야 돼요.
1: 네, 뭐 굉장히 명상적인 효과도 있고요. 물 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요한 그 마음의 상태가 없고요. 약간 그래 다시 힘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수영 할 줄 아시죠?
0: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은 없어요.
1: 아 진짜요?
0: 네, 배운 적은 없고.
1: 놀줄은 아시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겠네요.
0: 저는 이제 평영은 생존 수영.
1: 아.
0: 근데 자유형 하라고 하면 이제 엉망진창 되죠.
1: 자유형 한 번 진짜 꼭 배워보세요.
0: 음파.
1: 아 진짜 좋아요.
0: 아 저는 그 물 많이 먹게 거꾸로 많이 하던데 저는. 우 하면 물이 훅 들어오고 거의 어렵던데.
1: 물을 먹는 것과 비례해서 실력이 느는 건 맞습니다.
0: 아 저 그렇게 하면은 자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또 수영에도 500m를 제 주변에 잘 없는데 고수가 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계 기술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0: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람 사이가 조금은 쉬워지는 관계의 기술 제가 전수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고체 탈취제 세트 드릴게요.
1: 네, 관계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0: 네, 60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 Let's go.
0: 저는 입사 5년 차 대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 밑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 친구가요. 착하긴 정말 착한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임원 보고를 함께 들어갔는데요.
1: 다 좋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이랑 어울리는 문구를 좀 추가하면 어떤가? 예를 들면 뭐 열정, 도전 이런 거 좋잖아.
0: 아, 열정, 도전. 아, 너무
1: 아,
0: 좋은데요.
1: 좋지, 좋지. 에이. 요즘 열정이란 말 누가 써요? 너무 올드하신데요, 부장님.
0: 이러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식은땀만 줄줄 흘렸어요. 또 하루는 제가 전날 회식으로 숙취가 너무 심해서 신입한테만 살짝 나 잠깐 숙취 해소제 좀 사러 편의점 다녀올게 하고 나가는데요. 팀장님이 저를 찾으니까
1: 아, 팀장님 정원 대리님이요. 아까 숙취 해소제 사러 간다고 하고 밖에 나가셨는데.
0: 아니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잠깐 자리 비우셨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간 선배들은 자연스럽게 물도 따르고 휴지도 깔고 숟가락도 꺼내고 앞접시도 챙기는데 우리 신입은
1: 와 여기 진짜 맛집이잖아요. 여기 진짜 맛집인데 뭐 먹지? 치즈버거도 맛있을 것 같고 에그 많이 들어간 버거도 맛있을 것 같고 오 진짜 맛집인데 여기 치킨버거 먹을까?
0: 이렇게 휴대폰으로 자기 메뉴만 열심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주문해야 되는 분위기라 제가 나서서 정리를 했는데요. 아, 그래. 치킨버거 맛있겠다. 그걸로 주문할까? 다들 뭐더 필요한 거 없죠?
1: 선배님 잠시만요. 여기 감자튀김 진짜 맛있거든요. 오리지널로 먹을까? 치즈 올라간 걸 먹을까? 오니언링도 있었다.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0: 혼자만 세워라 내워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일 오래 걸리는 메뉴를 주문하더라고요. 아, 물론 뭐 이 친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아직 사회생활에 눈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눈치라는 게 하나하나 말해주기엔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좋은 선후배로 지낼 수 있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6078번님 선물로 고체 탈취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사연이었어요. 눈치 없는 신입사원이 와서 매일 식은땀을 흘리는 사수가 되셨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잘 가르치는 방법이 있나?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정은 씨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0: 오래 했죠. 오래
1: 네, 해보셨으니까 후배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조언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이나 경우들이 좀 생기기는 하죠.
0: 아니 생기죠. 당연히 생기는데 뭐 이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이 정도가 맞아, 뭐 요 정도가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요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하다 보면은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이 돈 받고 일하나? 이런 그 자괴감도 많이 솔찬히 올라오기 때문에 뭐 당황한 적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1: 그치.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당황시킨 적도 좀 있어가지고
1: 또 돌아보면
0: 네.
1: 이런 거 좋은데.
0: 아니 그 저도 여자들 진짜 여자가 99%인 직장에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되게 편하게 다 언니들이고 뭐 이러니까.
1: 그치,
0: 근데
1: 그치.
0: 제일 처음 들어왔던 거는 그거였죠. 그 선배가 딱 옆에 오더니 정은아 근데 너는 왜 애교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그 시선으로 보면 조금
1: 그치 굳이 그런 얘기까지 선 넘는 얘기인데 있는데.
0: 워낙에 이제 또 이렇게 여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1: 그치.
0: 또 약간 그 선배님 약간 뭐 이런 뉘앙스를
1: 나름의
0: 기대하는
1: 소셜 무드가 있으니까
0: 네, 저희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애교를 필요로 하죠?
1: 아 바로 나왔어요 그게?
0: 저 극티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난 사실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또 없었던
1: 그렇지,
0: 것 같아요.
1: 그렇지,
0: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뭐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이것도 넘티인가?
1: 최대한 돌려서 한 게 이 정도면은.
0: 네. 선배님 제가 멀려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네.
1: 제가 그냥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뭐 하면 되는데.
0: 맞아. 아, 그 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아, 쉽지 않구나. 전 다시 회사 생활 하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26년 거의 3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약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도 이 눈치 없는 후배를 보면서 사실은 그냥 내가 상사라고 생각하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저 친구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되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나도 사실은 그 연차 때는 눈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나의 그 상사 중에 한 명은 나를 또 이렇게 애틋하게 봐주고 뭔가 좀 가르쳐주려고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눈치가 있는 센스가 있는 나름의 중간급 대리였죠?
1: 네네.
0: 네,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계속 밉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면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저도 이제 뮤지컬 할 때만 이제 공동체 생활을 거의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플레이들끼리 모여서 한 작품 목표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팀원이 된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회식 문화는 없어졌어.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친밀감은 강요할 수 없는 이제 분위기가 됐고 근데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팀원이니까 연기나 노래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게 각자 잘하는 걸 가져와서 그냥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0: 옛날보다 그죠?
1: 어려워요.
0: 이렇게 친밀했기 때문에 뭔가 더 끈끈하게 얘기할 수 있고
1: 그러니까
0: 조언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요즘은 약간 왜 저래? 뭐 약간 이런
1: 맞아. 근데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예전에 맞아요. 저는 그 예전 세대도 회식이 많았던 시대에 이제 꼬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친밀감이 나쁘든 좋든 어쨌든 가까워지면 맞아요. 연기할 때도 조금 생기는 그 시너지가 있어.
0: 맞아요.
1: 같이 팀원으로 있을 때. 근데 또 안 하고 나서 했을 때는 또 신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그냥 연기로 만나니까 신사람이 또 있고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류가 뭐 뮤지컬 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에 지금은 예전보다 교류 자체가 적어진 상황이다
1: 적어지죠,
0: 보니까
1: 적어지죠,
0: 예. 이 저녁 때 회식을 하려고 하면 한 3, 4주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1: 눈치도 봐야 돼.
0: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1: 예.
0: 옛날에는 오늘 저녁 다들 뭐 약속 있나? 뭐 이러고 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1: 그렇지,
0: 된대요.
1: 그렇지. 미리 스케줄 빼놔야지 간신히 모일까 말까.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그 암묵적인 규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센스가 없다, 사회성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암묵적인데 규범은 규범인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의 문화에서는 암묵적 규범을
1: 암묵적
0: 배울 규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진 말아보자.
1: 아, 그렇지.
0: 그럼 이분이 해야 될 역할도 사실 클리어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죠. 아직 못 배웠으니까 그냥 내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센스 있고 없고의 차원이 되지만
1: 네.
0: 아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야 있잖아 회사에는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있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커피를 사러 갔다. 숙취해소제를 사러 갔다. 여기까지 말해버리면 규범을 깨는 거야. 나중에 나도 너를 그 도와줄 수가 없게 돼.
1: 나도 그냥 다 얘기한다.
0: 잠깐만요.
1: 너 다 얘기할 거야 나도.
0: 반협박 같은데. 그래서 상황 중심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보세요. 이런 거 살짝 AI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 눈치가 없는 내 입장에선 눈치가 없어 보이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가르쳐줄 회사 생활에서의 어떤 암묵적 규범 10개만 알려줘.
1: 좋다.
0: 이러면 이제
1: 쫙 추려주겠네.
0: 완전 추려주죠.
1: 쫙 추려주겠어.
0: 사람은요 자꾸만 이렇게 비난을 하고 라벨링이라고 하죠. 너는 눈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접근하기 훨씬 어렵고요. 내가 이 친구에게 뭘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제 유연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연자가 일단은 마음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업무만 생각하면 사실 업무만 잘하면 뭐 둘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챙기고 싶은 이 따뜻한 마음이 사실 느껴져서 아 그렇습니다. 암묵적 규범이라는 단어 아주 유용한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올게요.

0: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우리 이야기 했는데 확실히 그 각자의 리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리듬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1: 그러니까요. 네. 뭐 그게 사는 거죠. 그래. 다 똑같으면 그것도 뭐 그럼 이런 코너가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리듬, 요 BPM에서 느낄 수 있는 신남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여기 좀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해보면서 구문의 FM태입니다.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님과 함께 관계기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사연 만나볼까요?
1: 네, 79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지금 남자친구와 정말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만났던 사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뭘 먹어도 전 여자친구의 흔적이 따라오는 기분입니다. 며칠 전에도요.
0: 자기야, 오늘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 내가 예약해뒀거든. 내가 전에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도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지. 기대해도 좋을걸?
1: 전에 가봤다고? 혹시 전 여자친구랑 갔던 곳이야?
0: 아, 그거 맞긴 한데 근데 뭐 그러니까 감정 없어. 음식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주고 싶은 것뿐이야.
1: 네, 저도 뭐 남자친구가 아무 미련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여행을 가도 카페를 가도 심지어 어떤 노래를 들어도
0: 이거

0: 내가 드라이브 갈 때마다 듣던 노래인데 이거 좋지?
1: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여자친구의 그림자가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런 걸로 예민해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자꾸 전 여자친구랑 비교하게 되는지 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0: 사연 보내주신 7944번님 선물로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은 엄청 길게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의 전에 연애가 자꾸 떠오르는 데이트. 지금 너무 좋아. 남자친구 너무 좋은 만큼 그래서 더 전 여친 그림자에 좀 질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모든 질문은 사실 존중해드리고 싶은데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로 질문이 갑자기 호로록 넘어간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얘기를 제대로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를 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지 이러면 이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에너지는 계속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0: 좋다. 예.
1: 옛날 그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열쇠를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지 가로등 밑에서 찾으면 되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데가 저쪽 풀숲인데 잃어버린 열쇠는 풀숲에서 찾아야지 갑자기 그렇지. 여기 가로등이 있다고 가로등 밑에 열쇠가 어딨지 이러면은 그렇지. 열쇠가 거기 없으니까 애초에 안 찾으실 거 아니에요.
0: 좋다.
1: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물색 없이 아 전 여자친구랑 갔던 데긴 한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교육을 한번 시켜야죠. 여기도 암묵적 규범이네.
0: 여기도 그렇네.
1: 남친아 내가 물어본 건 사실인데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전 여자친구랑 갔던 데야? 라고 물어보더라도 그 고지호태로 얘기하지 마. 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0: 맞아.
1: 이게 자기 표현이라고 하고 또 I 메시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0: 네.
1: 너가 자꾸 말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왜 말하는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껴라고 이제 자기를 표현하라는 거죠.
0: 아주 중요한 방향인 것 같아요.
1: 내가 너의 과거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너가 갔던 곳을 나랑 같이 가거나 하지 말고 완전 새로운 곳만 한번 우리 당분간
0: 좋다.
1: 가볼까?
0: 방향제시까지.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사실 좋다. 너가 갔던 식당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맛있는 식당이 좀 많아. 이렇게.
0: 거기서부터 약간 싸우는 것 같아.
1: 제가 지금 감정이 올라가지고.
0: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1: 아니 진짜 맛있는 식당이 좀 많냐고요.
0: 진짜 많아.
1: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우리가 사귄 이후로 생겨난 식당만 가는 거예요. 생겨난 신상숙.
0: 우리는 개업 식당만 간다.
1: 그렇죠.
0: 아 좋은데요. 아 근데 방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새로운 곳 같이 찾아보자까지 방향 제시를 하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네, 남자친구분은 악의는 없어요.
0: 악의 없지.
1: 네.
0: 이 사람 너무 솔직한 사람이야.
1: 근데 또 이렇게 섬세한 배려는 없는 거죠.
0: 섬세하지 않죠.
1: 아 갔던 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0: 그럼 내가 거짓말해? 입장에서... 나 거짓말 못해. 나 진짜 좋아서 가자는 건데? 이런 타입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1: 안 가본 것만 가기. 그래? 오늘 결론 그래? 되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0: 네.
1: 얼마나 좋아.
0: 안 가본 것만 가기.
1: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0: 불안해하지 마시고.
1: 오죽 맛있으면 나를 이런데 나를 오죽 좋아하면.
0: 그래.
1: 얘 데려가고 싶어 했을까?
0: 장담한데 둘이 서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의 최고를 지금 소개시켜주고 싶어하고 여자는 이 남자의 최고는 내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고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사람마다 자기가 예민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해. 좀 힘들어.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0: 미안하지.
1: 그걸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안해. 그럼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
1: 얘기를 하십시오.
0: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액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0: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굿모닝 FM입니다. 관계 기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들었어요. 회사 생활 고민은 아예 그냥 귀뚜로 듣거든요. 근데 연애 관계 하니까 막 초롱초롱 막 이렇게 훌륭한 모범생이 없어요. 아, 너무 좋았네요. 자, 곽정원 씨가 전해주는 오늘의 한 문장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 관계 처방전 같은 문장을 소개해 주실 건데 오늘 나누고 싶은 한 문장 뭘까요?
6: 현명한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을 최적으로 확립하고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번뇌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5: 오, 굉장히
6: 위험이 있죠, 아주.
5: 예, 약간 수영에 꼭 필요한 어떤 요건들을 말해준 것 같아요. 예.
6: 제가 그 경전 전공자 아닙니까?
5: 네.
6: 2500년 전 경전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오늘 사연을 보면서 아, 이 문장이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5: 예.
6: 뭔가 이게 가르치고 싶으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불만을 먼저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구경이라는 2500년 전 불교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여기서 자기의 품, 아따와까라는 부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5: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많이 좀 단단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주 관계 기술도 기대가 됩니다. 걱정 시간은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6: 감사합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구가 있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수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담겼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그 수녀들을 다시 찾았더니 행복하다, 기쁘다란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 90%가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런 표현을 적게 쓴 쪽은 겨우 34%만 생존해 있더라. 생글생글 밝은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0: 전력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홉의 신곡입니다. Learn to You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원 쌤과 함께하는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으로 딱 붙여서 늘어났습니다. 집중력을 조금 더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원 쌤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이야기 더 재밌고 깊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재원쌤과 시작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3: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날카로운 모니터 요원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어요. 아. 덩어리 덩어리 매력 덩어리 역사학자 김지원 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예. 모니터 요원이 누구세요?
3: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예. 매일 예예. 전문 모니터 요원이 저희 방송을 듣고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십니다.
4: 실제로?
3: 근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4: 아, 그렇습니까? 네. 오.
3: 이 역사 일주 1시간 개편에 대해서 극찬을 일단 했습니다.
4: 아, 이야.
3: 한국 금지곡의 역사를 다뤘던 날인데 독재라는 무거운 주제를 바탕에 깔되 신중현이라는 K-POP의 조상격 가수의 인생 스토리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무게감을 조절했다. 청취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인력이 있었다. 아, 봐요, 얼마나 전문적이야.
4: 아, 아, 누구시지?
3: 저도 안 물어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4: 권수표 기자님인가?
3: 지금 듣고 있을 이 모니터 예, 예. 요원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4: 권 기자님이시면 듣고 계시면.
3: 아니, 그걸 예. 지칭에 사지 말고요.
4: 아, 예. 요원님, 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일단 제가 의도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3: 훨씬 더 풍부하게
4: 풍부하게 들으셨다.
3: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경 PD, 민영 PD가 네. 거의 뭐 나영석 PD 수준으로 예, 그냥 했던 얘기를 잘 조합해서
4: 그렇죠.
3: 잘 만드신다.
4: 아. 나영석
3: 모니터 요원을 한번 네. 이 녹음 현장에서 예. 한번 모시면은 아, 절레절레 하고 나갈 수도 있어.
4: 아, 현장에서 들으시면
3: 예.
4: 한번 들어오세요.
3: 이게 기록이 남아 있나요? 그 잘라낸 것도 찾으면 나올 수 있나요?
4: 나중에 어떻게 무편집본으로 어떻게 한번
3: 무편집본으로 네. 예, 괜찮으시죠?
4: 사담 특집 다 이렇게 포함하면 저희 한 4박 5일 정도는
3: 어우 프로그램 정규 편성 하나
4: 정규 편성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3: 나오죠. 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한 시간짜리 아, 칭찬받은 네. 편성으로 그대로 갑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지 간략하게 먼저 들어봅니다.
4: 얘기는 A4용지 반페이지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무려 18년 만에 달력 위에 붉은색 공휴일로 복원된 제헌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1948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과 함께 헌법이 기적처럼 완성되었다고 믿지만 그 이면에는 1919년 상해의 하룻밤부터 시작된 29회의 진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단 22날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내각 책임제가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제로 급조되기도 했고 밀실에서의 의석거래와 친일과 건국의 경계에선 인물들이 뒤엉킨 1948년의 여름은 완벽한 이상의 산물이 아닌 냉혹한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끝내 사수해낸 단 한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선언은 마침내 새 나라의 첫머리에 새겨졌습니다. 영웅의 신화를 깨고 진짜 재현의 막전막후를 보고 나는 헌법 제정의 역사 그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3: 아, 눈물 날 것 같아.
4: 아, 눈물 진짜 근데 고여.
3: 아, 진짜로.
4: 네, 깜짝 놀랐어.
3: 이게 약간 또 방송이라서 약간 에너지 있게 하시다가도 네. 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가 제헌절이었는데
4: 예.
3: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이 됐어요.
4: 아, 그냥 쉬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3: 그러니까.
4: 지금 황금 연휴 이런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3: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4: 어.
3: 예, 예. 황금 연휴인데 뭐라고
4: 부를까요? 황금 연휴죠. 황금 연휴.
3: 예, 대체 단어를 알려주시면 예, 예, 저희가 예, 예, 사용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4: 아, 이게 마음을 또 우리가 제헌 헌법이 만들어지던 그날의 마음, 어떤 그런 그 감정.
3: 그래.
4: 그다음에 그때 그 제헌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의 어. 심정 이런 것들을 가슴에 머리에 새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어허.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3: 예,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쉬는 날로 네. 넘길 게 아니라
4: 그럼요.
3: 어떤 날인지 네. 왜 쉬어야 하는지
4: 예, 예.
3: 알고 가면 훨씬 더
4: 네. 예.
3: 뜨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4: 눈물 난다.
3: 아. 이 민주공화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4: 그럼요.
3: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헌법 제정의 역사.
4: 네.
3: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919년 4월 상해의 하룻밤입니다.
3: 1919년 4월 상해에서 어떤 네. 일이 있었길래?
4: 4월 10일이고요, 정확히는.
3: 예.
4: 밤 10시였습니다.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11일 날 새벽까지 회의를 합니다.
3: 어.
4: 이게 바로 임시정부의 첫 회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려면 자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헌법 그리고 국회 제헌 국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정부 수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0: 근데 정부는요, 국회가 서야 정부가 섭니다. 왜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럼 정부를 만들려면 이 정부의 모양이 어때야 되는지, 정부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거 법으로, 헌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국회가 먼저 서야 돼요.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정부가 서기 전에 임시의정원이 먼저 섭니다. 그게 이제 상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상해 프랑스 조계 한 주택에 2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어요. 익히 들어왔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조소왕 선생님, 신익희, 이동영, 신채호, 여운영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 다 넘겨야 됩니다. 회의체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이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아, 지금 우리 국회 나라가 완벽하게 쓴 건 아니니까 국회는 좀 아니니 임시의정원으로 하자. 라고 해서 임시의정원으로 일단 국회가 먼저 쓴 거, 임시국회가 먼저 쓴 겁니다. 임시정부, 임시국회가. 예. 여기서 먼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 국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호. 뭘로 할 것이냐? 예. 격론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야기 됐었던 건 뭐 조선공화국, 그 다음에 무슨 뭐 고려공화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신성우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때 여운형 선생님이 반대합니다. 오. 대한이라는 말은 조선왕조 마렵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인데 부활해도 되는가 하니까 신성우 선생님이 다시 맞받아 쳤었던 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하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속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이거 글로만 보고 있으면 안 와닿잖아요. 근데 대안으로 망했으니 말도 멋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하자.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울먹거리면서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제자를 민국으로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결정하게 되고요. 국호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헌법입니다. 헌법을 요때는 이제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10개 조로 된 그 전문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제1조 지금의 1조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함이라고 하는 1조가 들어가고요. 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못 받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게 5번이나 바뀌거든요. 이 5번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요때 한계도 하나 있어요. 하나. 한계. 이 헌법의 한계.
1: 한계.
0: 예. 그게 뭐냐? 8조에 있는 건데요. 요게 나중에까지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황실,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왜 우리는 대한제국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대한민국으로 흥하자라고 해 놓고 뭐하러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해야 되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당시에 대한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복벽주의자들이 조금 일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맛도 좀 맞춰줘야 될 필요? 요것 때문에 제8조에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면서 요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 몇몇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탈퇴하는 데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1: 아하.
0: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예민했었던 문제였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1944년까지 5번의 그 수정 과정을 거쳐서 44년에 헌장으로 완성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이 제헌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1조.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0: 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1: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0: 네.
1: 3조. 요거는 영원히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95.5%라는 숫자의 이면입니다.
1: 95.5%가 투표율인가요?
0: 네. 그게 이제 48년 5월 10일에 했었던 50 총선거라고 부르는 국회의원. 재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1: 예?
0: 95.5%의

0: 투표율을 보이게 됩니다. 전체는 300석이었고요. 100석은 북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뽑는 거예요. 200석.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3항쟁 때문에 두 곳에서의 투표는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198명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요때 선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평화롭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주도에서의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
1: 아, 그렇지.
0: 투표를 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었던 게 뭐냐면 이 투표율을 올리는 게 이 제헌국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반이 쪼개져가지고 투표가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 쪼개진 선거 이 남쪽에서만큼은 압도적인 투표율이 나와줘야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투표를 등록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등록을 강요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등록 유권자 기준으로 봤을 때 95.5%의 투표율인 거고요. 전체 투표율로 봤을 때는 71%대로 떨어집니다.
1: 오.
0: 네. 이게 이제 전체 유권자는 71%인데 투표를 강요를 하는 과정이 조금 생기게 되면서 등록 유권자 수가 올라가게 되고 등록 유권자 수에서 투표율이 95.5%였었던 거죠. 왜 그 유권자랑 투표율이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강도 높게 투표를 강행하게 했었느냐. 당시 선거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거를 하는 과정 자체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선거 자체를 분단의 고착화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습격하는 경우나 방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철도를 막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1: 네, 네.
0: 그러면서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이 선거를 막기 위한 좀 그런 행동들이 있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800명이 넘게 나오기도 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군정이랑 우익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밀어붙여야 됐었던 거죠. 안 그래도 정당성이 조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니 요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등록 유권자 수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 유권자의 숫자와 이 투표율의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흠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투표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선자들이 누구냐를 또 살펴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최고령 당선자 누굴까요? 최고령.
1: 최고령?
0: 네.
1: 누가 있을까?
0: 이승만입니다.
1: 아이고.
0: 당시 74세.
1: 허허.
0: 서울 동대문 갑이었고요. 최연소 누굴까요? 최연소.
1: 최연소.
0: 네.
1: 몰라요.
0: 27세. 배중혁. 경상북도 봉화에서 27세의 나이에 당선된 분이었습니다.
1: 대단하다.
0: 최다 득표자.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이었었던 지청천 장군. 4만 표가 넘었고요. 최소로 득표를 했었던 사람 63표 차이로 김재학이라고 하는 분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투표 당선자도 12명이나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오셔가지고 12명이 당선이 됐었던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나 당선됐었던 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도 이건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죠.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다행이다.
0: 독립운동가들이나 그에 준하는 명망가 분들이 많으셨었고요. 이 제헌국회의 특징 이때 뽑히셨었던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 가장 많았어요. 무소속이 당선자들 중에서도 85명이 무소속이었을 만큼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던 점.
1: 없지 없지.
0: 여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의

0: 사람들이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이 김구 선생님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선거에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그 임시정부 출신의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1: 어허.
0: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비율이 조금 올라갔다는 거. 요 두 가지의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무소속이 85석이나 됐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0: 남한에서 첫 총선거가 치러졌는데요. 21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졌던 우리 역사 최초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였습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문제서부터
1: 예.
0: 제헌절에 걸맞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이거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1: 진짜 진짜 없어요.
0: 아, 우리 여진 작가가 아, 근데 보기가 조금 부실하네요. 센스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1: 예, 예.
0: 1번 참정권, 2번 입장권, 3번 역세권. 아,
1: 권에 맞추다 보니까
0: 실망스럽다.
1: 권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0: 차라리 네. 김인권 이렇게 들어가야지.
1: 아, 김인권이요.
0: 에이.
1: 김인권. 힌트는 김인권으로 넘어갈까요?
0: 예.
1: 이 마음 편해 하는 거 봐요. 마음 편해 하는 거야.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 미니 무료예요.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부에 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주얼리, 네가 참 좋아.

7월 18일 오전 8시 10분부로 경기도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국민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1번 참정권입니다.
0: 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쏘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헌법 제정의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22날의 헌법입니다.
0: 아, 이게 이제 조금 마음이 걸립니다. 대한민국 네. 헌법이 네.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
1: 마음에 걸리실 필요 없습니다.
0: 22일 만에.
1: 네, 22일 만에 만들었지만 나름 잘 만들었어요. 어. 네, 생각보다 아주 잘 만든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들어졌었던 헌법이 기초가 되고요. 지금까지도 그 기초에 서서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근데 22일 만에 만들어졌냐 여기는 이제 조금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일단 5월 10일 날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혔잖아요. 개원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 개원. 아. 국회 개원을 5월 31일 날 합니다.
0: 예.
1: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 작업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5월 31일 날 했는데 날짜를 맞추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정부 수립을 8월 15일 날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의미가 있잖아.
0: 의미가 있으니까.
1: 의미가 있죠.
0: 네, 의미가 있으니까.
1: 오늘 그날 광복을 그날 했으니 일본이 그때 패전 선언을 했으니 우리가 그날 다 의미 있게 정부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럼 정부가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뭐 대통령으로 할 건지 국권은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요거를 정하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보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는 헌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월 31일부터 개원을 했는데 8월 15일 한 달 전에는 헌법이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야 돼.
0: 아하.
1: 그래서 이제 서두르는 과정에 그럼 우리 헌법을 제정하는 날짜도 좀 우리 한번 우리 날짜 좋아하니까 맞추는 거 날짜 한번 맞춰볼까? 라고 하다가 뭐에 맞추느냐 7월 1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0: 7월 17일?
1: 제헌절 말고
0: 전혀 모르겠는데요.
1: 조선 왕조가 개창된 날이에요.
0: 아 그래요?
1: 1392년 아, 7월 17일이 근데 여기에는 아,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래 7월 17일 음력 7월 17일인데
0: 아~
1: 그걸 양력으로 그냥 바꿨어.
0: 아, 의미를 진짜 갖다 붙이려고.
1: 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헌법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지.

0: 아무튼 그렇게 날짜를 일단 박아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헌법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헌법 만드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초위원 30명을 뽑고요. 헌법 만드는 전문위원 10명을 따로 뽑는데 이 전문위원 10명 안에는 이제 헌법학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헌법학자들이라는 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행정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거랑 헌법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예. 여기에서 헌법을 계속 만듭니다. 아. 유진호 선생님이 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두고 각국에 있는 헌법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헌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헌법?
1: 본 적 없어요.
0: 보시면 그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헌법들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들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골, 나라 골은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하고요. 6월 22일까지 16차례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초안을 완성을 하고 이게 진짜 대박인 건데 초안 완성한 다음에 뭘 하냐면 같이 강독을 합니다. 읽어요. 또 같이 읽는 작업을 세 번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읽는데 어디에서 탁 하고 걸리느냐. 1조에서부터 걸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부터 걸렸어요. 근데 민주공화국이다가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이야? 국호 우리 아직 안 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국호를 헌법 내에 넣는 거에서부터 다시 정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독할 때 토론이 끝도 없어요.
1: 야, 너무
0: 속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1: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러면.
0: 당시 임시정부 세력은요 여러 독립운동 세력 중에 한 세력이에요. 다양한 독립운동 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따온 거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했어? 아니다. 조선공화국으로 하자. 또 고려로 하자. 고려.
1: 아, 고려가 셌네.
0: 고려 인기 많았어요.
1: 고려 인기 많았네.
0: 고려 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구려 고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도. 조선.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럼 조선으로 가. 지금에 앞서서 망했었던 그 조선 말고 원래 있었던 조선 있잖아. 거기서부터 온 거니까 조선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 논의 끝에 결국은 대한민국. 민국에 꽂혔던 것 같아요. 전. 대한이라는 표현도 좋은데
1: 민국.
0: 민국이라는 표현에 꽂혔었던.
1: 그래 그래.
0: 그 여기에 입이 조선민국, 고려민국 안 붙잖아요.
1: 아, 그런 의미로? 아니, 입이 안 붙어서? 아,
0: 제 생각이에요.
1: 아, 그렇죠. 아,
0: 대한민국 입에 착착 붙잖아요.
1: 그렇게 느낌적으로 했다고?
0: 아무튼
1: 그 백성민자가 좀 걸리지 않았을까요?
0: 아,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1: 네, 맞아요. 이게 걸렸던 것 같은데.
0: 왜 국민이라고 표현하냐? 여러분들 국민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1: 못했죠. 전혀.
0: 다른 나라들도 국민이라는 표 국민을 번역해 보세요.
1: 국민.
0: 네이션 피플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국민이라는 표현을 반대로 엄청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느냐? 원래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을 영어로 번역하면 피플이에요. 피플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국민이 어색합니다. 그럼 시민이냐? 시민도 약간 어색하고 시티즌이 있으니까. 그럼 원래는 인민이에요. 피플의 번역어는 인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민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북한이 떠올라요.
1: 예.
0: 그래서 반대합니다. 인민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인민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국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실 국민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저는 앞으로 이제 헌법 또 개헌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1: 예?
0: 저는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표현 안에는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인민이라는 표현에 더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당대 재헌헌법에도 이 표현을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북한을 의식했었던 게 너무 셌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으로 결정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예. 자, 이쯤에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키워드. 왜 대통령제였을까입니다.
1: 대통령제.
0: 네.
1: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있겠죠?
0: 원래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보고 있으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안 맞아. 이 아구가 딱히 안 맞아.
1: 아...
0: 왜 안 맞냐? 원래 유진호의 초안, 헌법학자들의 초안과 강독회 과정을 여러 번 겪었다 그랬잖아요. 거쳤다 그랬잖아요.
1: 예.
0: 여기서 거의 완성, 이제 거의 다 완성된 안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날 땅땅땅 서로 우리 이제 이걸로 합시다라고 하면 끝나는 안이 거의 완성이 돼 있었어요.
1: 어허.
0: 발표 전날이었습니다.
1: 예.
0: 갑자기 신문기사가 하나 뜹니다. 이승만 이때는 국회 임시의장이었어요. 이승만 의장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 거의 다 완성된 안을. 그 안이 뭐였냐? 의원내각제였습니다.
1: 아, 의원내각제.
0: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한 게 원래 최종 안이었어요.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승만의 기사가 나갑니다. 이승만이 어느 정도로 세게 반대를 했냐?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나는 앞으로 만들어질 대한민국 정부에 어떠한 자리도 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미 지금 임시정부 계열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김구 선생님 빠졌죠. 김규시 선생님 빠졌죠. 그다음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 해방 3년 정국 과정에서 암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 아이고.
0: 그다음에 또 굵직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북한 가 있습니다. 그러고 임시정부 요인들 다 빠졌죠. 거의 유일하게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 새롭게 만들어질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라 그래야 되나? 정당성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은 이승만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원내각제로 하면 나 정부 참여 안 해.
1: 나 안 해.
0: 사실상 협박인 거죠.
1: 그렇지.
0: 요걸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날 밤에 이승만 계열의 사람들이 유진호 선생님한테도 오고요. 한민당 사람들한테도 찾아갑니다. 바꿔라 라고 해서 본인들이 급하게 짜맞춘 바꾼 안을 유진호 선생님한테 갖다 줬대요. 요렇게 하면 대강은 맞지 않아? 협박인 거죠. 협박인 거죠. 결국은 그 안으로 통과가 되는데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은 양원제의 의원내각제예요. 총리의 권한이 되게 세. 근데 대통령의 권한도 세요. 이 두 개가 충돌되게끔 아기가 잘 안 맞게 최종안이 뿌려지게 되고
1: 아하.
0: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7월 17일에 빨리 맞춰야 돼요.
1: 맞아.
0: 8월 15일 날 정부가 서야 된다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논쟁들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제로 하자라고 하는 데에 찬성표가 더 많게 되고 결국에는 수정된 안으로 최종 통과가 되게 됩니다.
1: 아,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노래 준비했는데 새싹문자의 신청곡이에요. 0887번님의 신청곡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악뮤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헌법 제정의 역사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공포에서 정부 수립까지입니다.
0: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만들어지고
1: 네.
0: 바로 또 대통령 선거도 실시가 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헌법은 7월 17일 날 공포가 되게 됩니다. 헌법 공포식이 있었고요. 이제 헌법이 공포가 됐으니 헌법이 만들어졌으니 이 헌법에 맞게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이 대통령제로 우리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0: 으흠.
1: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간선제로 뽑습니다. 간선제는 이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는 건데 7월 20일 날 있습니다. 17일 날 이제 그 헌법이 섰으니 20일 날 국회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이때도 또 가가지고 사람들이 꼬셨대요. 국회의원도 아니셨는데 김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꼬셨던 것 같아요.
0: 그래
1: 아이, 갑시다.
0: 그래.
1: 이렇게 때 이미 이렇게 헌법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0: 시작을
1: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절대 안 나간다.
0: 아.
1: 난 절대 나가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하고 이승만 당신은 의장이죠. 의장이 재석 의원 196명 중에 몇 표 받았을까요?
0: 196명 중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1: 180표 받았어요.
0: 다 받았네.
1: 네, 압도적인 다수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엔 이시영 선생님이 뽑혔고요. 요때도 김구 선생님한테 부통령이라도 하시면 안 되냐.
0: 안 하신다고 또.
1: 했는데도 심지어 김구 선생님한테는 표가 가기도 했습니다.
0: 아 진짜요?
1: 입후보 하지도 않았는데.
0: 아 무효표네 그러면.
1: 무효표죠.
0: 네.
1: 근데 그냥 김구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인 이시영 선생님이 뽑히게 되면서 이제 조각을 해야 돼. 내각을 이제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누구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초대 국무총리잖아요. 물론 원래 의원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었던 그 헌법 초안에서 조금 수정된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정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서로 누구를 올리네 누구를 올리네 말이 많았습니다. 뭐 저기 그 임시정부 계열에서는 또 누구 올리고 뭐 신익희 선생님도 막 그 후보로 올라가자 뭐 누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으로 선임된 이승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은 인사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과시키는 과정 처음부터 정치술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원래 본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을 올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으신 분을 올려요.

0: 북한 출신 독립운동가 분을 한 명 올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윤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올려요. 지금도 이윤영 선생님 하면은 여기서 누구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아 물론 독립운동가 출신이시긴 합니다만
1: 잘 몰라요. 그래도.
0: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국무총리의 이윤영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셨던 분이에요. 예. 이분을 먼저 올립니다. 왜냐? 떨어뜨리라고. 본인이 염두에 준 사람을 그 다음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해서 먼저 올렸다가 당연히 부결이 되게 돼요.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8월 15일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대통령이랑 부통령을 뽑혔는데 내각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도 카드를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1: 예.
0: 그러면 오케이 누구 원하는데 그래서 이승만 계열 쪽에서 이범석을 올립니다. 이범석이라고 하는 분을 올려요. 원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범석을 올리고요. 그러면 한민당 쪽에서는 또 그리고 이범석 카드를 내밀었으니 우리도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뭔가를 요청하면 니네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전체 내각에서 절반 정도는 한민당 쪽 사람들을 꽂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다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범석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각 조직돼야 되잖아요. 원래 약속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민당 쪽에서 절반을 받아주기. 안 됩니다.
1: 하하.
0: 안 되게 됩니다.
1: 여기서 기울어지네.
0: 네, 전체 중에 그 한민당 쪽에서 8명의 인사를 좀 추천을 했는데 3명만 기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한민당은 선명 야당으로서의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거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나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니,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게 틀어지게 되면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모습이 제헌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가 들어서고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재현됐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재헌 국회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딱뚝딱 우리는 8월 15일 하루, 7월 17일 하루 요 날짜만 딱 기억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영웅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주고받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아 치열하긴 했네요. 이게 짧은 시간이라도 엄청 치열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좀 단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재현절을 맞아서 헌법 제정의 역사 만나봤는데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래.

0: 진짜. Walk it, walk
1: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헌법 제정의 역사 한 시간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3: 의미 있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황금 연휴,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황금 연휴 쉬는 것도 좋지만 잠깐 침대에서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아,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 첫 문장,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문장이 헌법에 아로 새겨지기까지, 이런 또 질곡, 우리 또 여진 작가님 좋아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질곡. 질곡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또 한번 가슴에, 머리에 새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1: 너무 좋네요. 예. 아, 이거 만들기 위해서 또 막 토론하고, 요즘 또 형태도 네. 나라 일의 토론장들도 좀 공개가 많이 되고 네. 참여도 많이 시키고 하고 있는데,
3: 이 저는 지금 아 이거 쓴소리 타임 한번 가져도 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재헌헌법 속기록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 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런 게 진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이 진짜 나라를 위한 마음이구나.
1: 아, 좋다.
3: 이런 게 진짜 사람들을 위한 토론이구나. 아, 이런 것들을 재헌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1: 너무 좋은데요.
3: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재헌국회 속기록 보고 다시 하세요.
1: 그래야 또 개선점도 보이고.
3: 정치는 대화고요.
1: 그렇지.
3: 토론이고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같이 인사드릴까요?
3: 예.
1: 여러분 해버 굿 해. 굿 해. 굿 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들 대부분이죠. 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참 제가 옛날 사람이라 학교 때 성적표 생각하면 수미양가 생각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수가 빼어날 수, 우수할 우, 아름다울 미, 양호할 양, 가능할 가래요. 양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난리 나는, 근데 이게 또 양호하고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그죠. 아무리 양가를 맞아도 양호하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우리 옛날 그 성적표처럼 자기한테만큼은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7월 18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